7월 4일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벌써 7월이에요. 어떻게 상반기를 잘 보내오셨나요? 아니면 오프닝에서 함께 나눴던 이야기처럼 어떤 날은 쨍쨍 해가 떠서 정말 맑고 화창한 날이었다면 어떤 날은 또 예상치 못한 비바람을 맞는 날도 있었을 거고요. 시원하게 바람이 부는 날도 있었을 겁니다.

이런저런 나날들을 좀 생각해보니까 상반기를 좀 결산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이 드니까 연초 계획과 비교했을 때 아쉬웠던 부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저는 계획과 달리 놓쳤던 부분들도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아쉽다고 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우리.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또 화창하면 화창한 대로, 나름의 열심대로 그 시간들을 보냈을 겁니다. 치열한 전반전은 그대로 두고요. 최선을 다했다. 스스로 좀 인정해준 다음에 우리 후반전 잘 보내볼까요? 치열하게 맞서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계획하신 순간들을 더 누리는 그런 하반기를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계획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이 어떤 것들인지 기대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 안에서 더 많이 안전하시고요. 더 많이 기대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신청 찬양과 함께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1069 우물정 누르시고요. 1069로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날은 태산을 넘어서 헌곡에 가신 상반기도 있으셨겠죠. 이 찬양이 여러분께 위로가 되기를 바라며 태산을 넘어 헌곡에 가도 쉐키나 찬양단의 찬양입니다.

0: 하나님과 함께하는 주말, 찬양으로 쉬어가는 토요일. 여러분은 지금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1: 7월을 시작하는 오늘의 행복한 말씀 퀴즈. 오늘은요, 시편 5편 12절 말씀을 퀴즈로 전해드립니다. 재미로만 맞추지 마시고요, 마음속에 한 번 더 기억해보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힘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오늘 함께할 말씀 구절, 시편 5편 12절 말씀 전해드릴게요.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뿅뿅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정답이 뭘까요? 이 두 글자 단어인데요, 어학사전 힌트로는 전쟁 때에 적의 칼, 창, 화살 따위를 막는 데 쓰던 무기라는 뜻이 있습니다. 방어하기 위해서 이거를, 이 무기를 챙기면요, 패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 막을 수 있어요. 다 방어할 수 있어요. 정답이 뭘까요? 다시 한번 말씀 구절 읽어드릴게요. 빈칸에 들어갈 이 단어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뿅뿅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시편 5편 12절 말씀. 아멘. 우리의 뿅뿅막이 되시는 주님이신데요, 화살막이? 단창막이? 화살이든 단창이든 이것으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입니다. 샵 1069 우물정 누르시고요, 1069 숫자 눌러주신 후에 문자로 다 보내주시면 되고요. 지금 어플로 함께 하시는 분들 무료 채팅창에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힌트가 될 만한 찬양 두 곡을 가져왔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 맞춰보세요.

두 곡의 찬양 함께 하셨고요. 여러분께 힌트가 될 만한 찬양으로 엄선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찬양을 잘 듣다 보면 정답을 유추하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정답 그럼 발표해 볼까요? 퀴즈의 정답은 방패였습니다. 화살이든 칼이든 창이든 모든 것들 방어할 수 있죠. 우리가 만나는 정말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서도 보호하시는 주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이 방패라는 단어 넣어서 퀴즈 말씀 구절을 완성해 볼게요.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이 퀴즈 말씀 구절

네, 앞선 구절도 읽어드릴게요. 11절입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한 말씀은 시편 5편 11절에서 12절 말씀이었는데요. 사실은 좀 피할 일이 없었으면 하죠. 모든 일들이 그냥 받아들이고 만나도 괜찮을 그런 일들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우리를 쫓아오고 달아나게 만드는 일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우리를 덮고 압도하는 그런 먹구름과 같은 걱정과 근심들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먹구름을 피한다면요, 우리는 안전하다고 믿을 수 있습니다. 먹구름이 사라진 것도 아닐 텐데 말이죠. 크신 주님의 그늘 아래, 방패 아래 안전함을 누리는 여러분의 7월이 되시길, 또 올해의 하반기가 되시기를 진심 다해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그 보호 속에 있다 보면요, 때를 따라 비구름

7월 4일 행복한 토요일의 기도. 세상을 창조하신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찬양합니다. 온 우주를 말씀으로 만드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나를 만드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섭리를 따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모든 것을 다르게 만드신 그 은혜를 따라 오늘의 모든 다름을 인정합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 나와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넓은 마음을 허락하소서. 그들을 나와 똑같이 바꾸려는 허탄한 노력을 버리게 하소서. 모두 다르기 때문에 서로에게 유익이 됨을 알기 원합니다. 서로 다른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하게 하소서. 길가의 나뭇잎조차 같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물며 존귀한 인간은 어떻겠습니까? 서로 다름이 창조의 원리임을 인정하고 그 안에 담긴 섭리를 받아들여 다름의 유익을 누리게 하소서. 오늘도 달라서 감당할 일들이 다름에 감사합니다. 서로의 다름을 배우고 누리게 하소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하루 되게 하소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와 다른 오늘, 나와 다른 사람들, 새로움을 받아들이는 여러분의 마음에 넉넉한 여유가 있는 오늘이 되셨으면 합니다. 주님 안에서요, 우린 결국 안전할 테니까요. 그 안전함 속에서 새로움을 기대함으로 받아들이는 하루가 되시길 진심 다해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 73편 28절 말씀. 아멘. 오늘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나님께 더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오늘, 여러분 반드시 꼭 행복해지세요. 지금까지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 제작 진행의 저는 엄수빈이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썸머 스페셜로 우리의 마음 시원케 하는 찬양 가득 담아서 찾아올게요. 다음 주부터 찬양으로 더욱 주님과 가까이 가는 매일매일이 되시길 응원합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기적과 같은 주님과의 동행 되시기를 진심 다해 응원할게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0: CG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날려드립니다.

늘푸른 초장. 늘푸른 초장 오늘 이 시간은 나눔의 교회 김상윤 목사님께서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본문으로 세상을 향한 변화의 빛이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한국 사람들은 겸양, 겸손 이런 것이 굉장히 기본적인 삶에 대한 자세인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죠. 모두가 자기를 돋보이려 그러고 나타내려 그러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뭔가를 어필하고자 하는 이런 메시지적인 의상, 그 다음에 액세서리, 그리고 그 말 이런 것들이 많이 돋보이는 때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1절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지만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어느 한쪽에는 어딘가 모르게 어둠이 드리워지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성취하지 못하는 자괴감도 들게 되고 심지어는 자학대까지 하는 이러한 상태까지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안 돼. 아이고 안 됐는데 괜히 그랬네 이러면서 자기를 비하하게 하기도 하는 그리고 그것이 발전되다 보니까 정신병까지 공황장애까지 대인기피증까지 이러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다름 아닌 자기 의지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데서 문제가 발생됩니다. 자기 의지로 가지는 열심은 자기의고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여 가지는 열심은 신앙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약속이 없는 자기의 열심은 자기의를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가지는 열심은 바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 60장 1절에 보면 이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근데 빛을 발하는 것이 내가 스스로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하나님의 빛이 이르름으로 인해서 빛을 발하는 것이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빛이 임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 없는 빛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 즉 세상을 향한 변화의 빛, 이것은 하나님의 빛을 통하여 빛을 밝혀서 변화를 일으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세상을 향한 변화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변화의 삶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가 이사야 60장 1절을 다시 보면은 이 말씀이 있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거지요. 그래서 바벨론의 그 지배하에 이들의 삶은 어두움입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도 없고 꿈도 없고 그 속에서 어떻게 하든지 삶을 버텨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 정복했던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포로들이 섞여 들어와서 서로 악의 다툼이죠.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우선 자기의 삶의 위치를 확보할까? 그런 삶이죠. 그 속에서 이스라엘은 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참함을 느끼죠. 우리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그토록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자괴감이 들고 자포자기한 그런 상태죠.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임한 것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 어둠 속에 파묻혀 있어서는 안 된다. 내가 이미 너희에게 빛을

주었으니 그 빛을 갖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그 빛이 무엇입니까? 일찍이 예레미야나 호세아나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준 하나님의 약속이지요. 70년 후에 너희가 고토로 돌아오리라. 그때가 됐다는 거, 그때가. 그때가 됐는데 너희는 왜 그 어둠 속에 있느냐? 일어나라는 것이, 일어나라. 내가 너희에게 준 그 빛, 그 빛을 통하여 이제 빛을 밝혀라는 것이죠. 제가 빛이라는 소재를 갖고 주제를 갖고 설교할 때 제가 꼭 사용하는 예화가 있지요. 아무리 어둠이 깊어도 성냥 한 깨피만큼의 빛을 덮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둠은 어떠한 형태도 빛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 속에 파묻혀 있지 말고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어둠의 크기를 보지 말라는 것이죠. 그 어둠이 아무리 큰들 너희의 성냥 알갱이 하나의 빛도 이겨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 빛이 가는 곳곳마다 어둠은 물러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럽니다. 하나님 그럽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었던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이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까 너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인정받은 것이 아니죠. 우리가 뛰어나서 그 빛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정받은 빛으로서 그 빛을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어둠을 덮어도 여러분이 그 가운데서 택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빛을 받은 사람으로서 일어나 하나님의 그 빛을 우리는 전파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 2절에서도 이릅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리라. 아무리 어둠이 덮고 만민을 가리울지라도 여러분과 저는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 빛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어둠은 여전히 거기에 있지만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빛을 비춤으로 우리는 그 빛을 이 세상에 밝혀내야 하는 것입니다. 어둠은 반드시 사라집니다. 어둠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서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어둠과 함께 웅크리고 있고 잠자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그 빛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그 빛을 이 세상에 널리 전파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만 이 세상에 풍습대로 환경대로 우리가 웅크리고 있게 되면은 더 이상 빛을 밝힐 사람은 누굽니까?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19세기 말에 프랑스에 풀프로츠라는 유명한 그 작가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그 책이 번역이 되지 않았습니다. 정오의 낯이라는 제목인데 이것은 시편 91편 6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지은 작품입니다. 그 배경은 이렇죠. 그 당시에 19세기 말이니까 제2차 산업혁명이 정점에 이르는 겁니다. 낮의 정오라는 말처럼 한낮의 정오의 낮인데 정점에 이르는 거죠. 뜨거운 햇빛이 정점에 이르는 것처럼 19세기 말에는 2차 그 산업혁명이 정점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신앙을 버리게 됩니다. 신앙을 버리고 교회는 오고 성당에는 와도 신앙을 가지지 않고 그냥 하나의 의례적인 주일날 왔다가 나가면은 온통 그들의 생각 속에는 이성주의, 과학에 대한 자연주의, 그리고 현실주의, 거기에 사실주의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림을 그려서 그렇게
현상과 동일하게 그림을 잘 복사하듯 그리면은

박수를 받던 그대에 카메라가 나오니까 그림은 죽어버리는 과학의 만능적인 자연주의와 사실주의에 빠져버리고, 그리고 또 이성주의, 추상적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을 훨씬 더 신뢰하는 사회, 그것을 꼬집었던 것이 풀프로즈가 말하는 낮의 정오, 정오의 낮, 이것을 낮의 악마라는 표현까지 씁니다. 이유는 시편 91편 6절에 보면은 밤에는 두려움에 떨게 되고 낮에는 적들로 해서 두려움을 갖는다는 이 두려움, 무서움이란 말이 악마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편 91편 6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요즘이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생각하면서 내 행동을,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부딪히면 바뀌고, 부딪히면 저러고, 하다가 안 되니까 재미나이한테 물어보고. 그러니까 주체가 누구냐는, 주체가. 주체가 없어요. 주체가, AI가 주체가 돼버린 거예요. 궁극. 궁극이란 게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궁극은 하나님의 영광인데, 영광은 온데간데 없고 AI가 궁극이에요. AI가 그러는데, 이렇다는데, 그럼 모두가 조용해지는 거예요. AI가 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목사님들이 그러지는 않겠지만, 혹여 스피리추얼 아웃소싱이 일어난 영적 아웃소싱, 외주가 일어난 영적 외주, 내 영성의 세계를 외주를 주는 거예요. 어디다 외주 줍니까? AI에다가 외주를 주는 거예요. 검색어 몇 개 넣고 오여전도 헌신예배에 합당한 본문과 제목을 선정해주고 설교를 한 편 만들어줘. 그러면 AI가 쫙 만들어주면 그걸 가지고 설교하는 거죠. 은혜 받죠. 야, 매끄럽다 문장이. 야, 은혜 된다. 그리고 앉아서 교인들은 녹음해가지고 또 AI한테 물어서 이 설교가 제대로 한 설교는 아닌지 한 평가 좀 해봐라. 아, 제대로 했다. AI가 가르쳐줬으니까 AI가 제대로 했다 하겠죠. 아, 우리 목사님 설교 괜찮아. AI가 그러던데 괜찮다 그래. 은혜는 실종되고 AI만 존재하는, 마치 19세기 말에 일어났던 풀프로처가 그렇게 지적을 하고 호소했던 영적 외주 상태가 일어나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의 현 상황입니다.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봅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의 사정과 형편을 살피고, 그래서 목회의 가장 동기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인이 이렇고 이럽니다. 성도가 어디에 몸이 불편합니다. 사업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11조가 보니까 그때보다 좀 줄었습니다. 이런 기쁜 감사가 올라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목회의 동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바르게 인도하는 길은, 과정은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적은, 궁극은 어디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죠. 이 직무를 유기한다 했어야 되겠습니까? 한국 강단이 AI를 가장 먼저 받아들인 것이 한국 강단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AI를 통해 가지고 글을 써왔길래 내한테 들켜가지고 다시는 그러지 마 그러고 한바탕 했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AI가 어떻게 표현하는지 좀, 제가 예민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는 AI가 구성해주는 문장을 제가 굉장히 나름대로 연구를 좀 했다 그랬잖아요. 왜냐? AI는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목사님들이 설교를 작성해서 제게 보내면은 수정해줄 때 그 문장을 읽어 나갈 때 그 목

목사님과 평소에 대화하던 대화의 감정이 머릿속에 이미지화되어야 됩니다. 안 되면 이거는 가정 그립니다. 설교를 들을 때 도무지 평가가 안 되는 경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짜짓기 한 설교, 두 번째는 신학에 맞지 않는 설교, 어느 신학을 했는지 불분명한 신학 설교, 세 번째는

신학을 했다는 걸 그냥 한눈에 읽을 수가 있죠. 글을 읽으면 뭐가 느낌이 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AI가 죽었다 깨나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동기가 기도가 되고 과정이 말씀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면 되겠는가, 가다가 부딪히는 자리에서는 또 무릎을 꿇고 거기서 타협하지 않고 말씀으로 이겨나가고 그렇게 가야 하는데, 생각이 앞서고 행동이 옮겨야 되는데 가다가 부딪히면 타협하고 안 되면 저기 가고 저기 안 되면 이리 오고, 살아가면서 생각하는 사람은 예측 불가능하고 믿을 수 없는 사람이며 그 사람과의 관계는 결단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화의 삶을 주셨는데 그 삶을,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아무 생각 없이 부딪히며 마치 세상을 눈에 보지 못하고 부딪히며 그때서 생각하는 이런 어리석은 삶에서 돌아서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저는 변화된 삶,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붙들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변화된 삶은 전가하는 삶으로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29절에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간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 광채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진작 모세는 그 사실을 모릅니다. 모세는 자기 얼굴에 광채가 나는지 안 나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변화된 삶은 내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한 하나의 컨텐츠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변화의 삶을 준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라고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34장 30절에 보면은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그의 얼굴 끝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알아보는 것이지 내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이런 삶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변화된 존재를 이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는 얼마나 거룩하여졌느냐 이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내가 오늘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는 그 빛이 더욱더 강렬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 여러분, 변화를 자랑하기 위해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 바벨론은 바벨론화하기 위해서 그들이 정복한 나라의 귀족 자제들을 끌어모아서 동화 정책을 핍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바벨론 교육을 시키고 바벨론 음식을 먹고 바벨론 문화와 양식에 습관화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결코 그게 동화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신에게 절을 하거나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넣는다는 공포를 알고도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하루에 세 번씩 기도했습니다. 결국 그는 잡혀서 사자굴에 들어갈 때도 다리오 왕이 다니엘아 다시는 안 한다고 해라, 내가 너를 용서해 주마, 왕이여 내가 어찌 하나님을 배반하겠습니까, 내가 이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왕이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라고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틀어막고 다니엘을 구해주십니다. 사랑 여러분, 아무리 모든 어둠이

바벨론에 덮고 있을지라도 다니엘은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빛을 결코 감추지 않고 드러냈던 인물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다니엘과 같은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무리 어둠을 우리를 덮을지라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고 우리는 분연히 일어나서 이 세상을 향하여 비추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6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은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할렐루야. 다리오가 다니엘의 이런 모습을 보고 조서를 내립니다. 이제 내가 조서를 내리노니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할렐루야. 다니엘이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떠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눔의 교회를 통하여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 후서 3장 2절에서 3절에 보면은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하나님의 우리 가슴에 써놓은 편지.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편지가 읽혀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누구에겐가 하나님의 은혜가 읽혀져야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편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된 우리의 삶은 전하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영광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변화된 삶을 통하여 세상에 비추는 삶이 됐다면 이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면 이릅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나오며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비치는 그 빛으로 열방이 나오고 많은 왕들이 나오고 모두가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로 한 사람, 두 사람, 10명, 20명, 100명, 1000명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우리 나눔의 교회가 이로써 이 자리가 가득히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주의 전으로 찾고 하나님의 나라가 빈자리가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의 그러한 삶을 통하여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달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들이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빛 가운데로 나올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러한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 16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은 어그러지고 어둠 속에 있고 삐뚤어져 있고 세상의 문화와 거짓으로 굴절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 빛을 밝힘으로 말미암아 굴절된 그들의 삶을 깨닫게 하고 올바른 길로 나오게 함으로 말미암아 선진들이 우리에게 일러줬던 복음의 말씀이 헛되지 아니하고 여러분과 제 속에 심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잠재되어지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0: 영광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서도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을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타협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대충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빛은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빛, 말씀의 빛은 누구에게 가릴 것도 없이 우리는 분연히 일어나서 비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잘못된 저들이, 우리를 비방하는 저들이 깨닫고 돌아서는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은혜가 여러분을 통하여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은 언제나 우리의 할 도리를 다 하라는 것이죠. 그냥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예수 믿어, 이런 신앙 고백을 통하여 세상에 밝히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에 있는 내용처럼 삶을 통하여 그들에게 빛을 발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강력히 요구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의 빛, 은혜의 빛, 이 빛을 감추지 않고 우리는 분연히 일어나 왜곡된 이 세상을 향하여 밝혀서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은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행하라, 행하라. 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다 같이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영적, 영적, 영적 신호등이다, 신호등이다. 여러분, 나는 영적 신호등이 되어서 이 세상을 밝히고 길을 인도하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1: 늘 푸른 초자, 지금까지 나눔의 교회 김상윤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나눔의 교회 042-849-9182번으로 연락하시거나 대전 극동방송 042-828-933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늘 푸른 초장,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세운 배제대학교 교수 선교회에서 전해드립니다.
1: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샬롬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고 계시죠? 내일은 무언가 달라지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만으로 우리는 내일을 바꿀 수 없습니다. 오늘 변화하지 않으면, 오늘 행동하지 않으면 내일은 오늘과 똑같은 내일을

뿐입니다. 내일의 오늘과 다르길 바란다면, 내일이 오늘보다 더 행복해지기 바란다면, 오늘부터 변하세요. 내일의 행복을 위해 오늘 행복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하세요. 변화의 시작, 행복의 시작은 언제나 오늘부터입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향기로운 찬송 주님께 올려드리며 행복 시작합니다. 쉼의 찬송 크고 놀라운 평화가 들으시고요. 이어지는 찬양 국립합창단이 부릅니다. 감사하는 성도여.

날마다 주님과 함께.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영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시편 30편 5절 말씀. 우리는 모두 실망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한다. 그럴 때면 철저히 혼자인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한테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마저 든다. 하나님도 멀리 느껴진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누군가 우리 손을 잡고 삶이 항상 이런 식으로 흘러가지는 않을 거야. 다시 행복해질 거야. 라고 말해주는 것 뿐이다. 누군가 다가와 우리가 지금 보고 느끼는 것 너머에 있는 소망을 제시해 주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런 위로를 해주신다. 시편 30편에서 다윗은 자기를 일으켜 주시고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키시며 은총을 베풀어 주신 이런 고백을 드린 것은 영혼의 어두운 밤을 경험하고 난 직후이다. 당시 그는 밑바닥까지 내려간 것 같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다. 주님은 당신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영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시편 30편 5절 말씀.

사랑의 깊이 조찬미님의 음성으로 찬송 들으셨고요. 이어진 찬양은 찬양 베스트 앨범에 수록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연주 찬송이었습니다. 네, 이번에 들으실 찬양은요. 박신화 콰이어의 이날의 감사세, 유니언 스테이션의 Jesus Help Me To Stand 영어 찬송, 그리고 기뻐하며 주를 찬양해 극동방송 윤하군 코랄의 찬양 연이어 함께합니다.

내일의 행복을 위해서는 오늘부터 변해야 합니다. 그러니 나는 오늘부터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면서 주님이 허락해 주신 오늘을 재미있게 살고 보람있게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라는 걸 꼭 기억하면서요. 향기로운 찬송 끝으로 한웅재님의 감사할 때 내 안에 어딘가 불이 켜져 찬송 전할게요. 지금까지 저는 신혜선이었습니다. 평안하세요.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찬양 가득 기쁨 가득의 공부영입니다. 오늘도 이 제목처럼 찬양으로 가득한 시간, 기쁨으로 가득한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새 것을 참 좋아합니다. 새 옷, 새 집, 새 차, 새 신발 등. 아, 우린 벌써 세 달 7월을 맞은 지 오늘로 나흘째 7월 4일 토요일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새날을 맞이합니다. 오늘은 또 새롭게 시작하게 되는 새날입니다. 주님이 주신 날, 어느 날 한날 새날이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게을러

사람들이 미련하고 모자라서 주님이 주신 새날들을 잘 살아내지 못하고 자꾸 새날을 기다리며 다시 새날이 오면 잘 살겠다고 다짐을 하는 것은 아닌지요. 변함없는 하루하루 늘 새날이 시작돼 또 다른 오늘을 살고 오늘은 인생에서 한 번뿐인 새날인 것을 기억하며 한 번뿐인 이 새날인 오늘 잘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찬양 가득 기쁨 가득 오늘 준비된 곡입니다. Sing Hallelujah 마라나타의 연주로 준비했고요. 이어서 오늘 내가 테너 이문균 씨가 노래합니다.

찬양 가득, 기쁨 가득, 지난주 퀴즈 그리고 정답 알려드립니다. 지난주 퀴즈는 마태복음 7장에서 뽑은 말씀이었죠.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네, 이 말씀 마태복음 7장에 있습니다. 몇 줄에 있는 말씀이지요? 네, 지난주에 드렸던 성경 퀴즈였습니다. 정답은 4절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답과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감사드리면서 이 시간에 사연과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3580님, 전파 선교사로 직계 가족을 가입시켜서 매달 자동 이체되도록 한 후에는 정말 자금의 어려움이 없이 이끌어가도록 해주시는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 아내 정영희 집사의 건강도 챙겨주셔서 항상 즐겁고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주일 예배에 참석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셨어요. 네, 3580님의 기도 우리 주님 들어주시리라 믿습니다. 4127님, 내 눈에 칼날같이 비판하고 판단하는 들보를 빼주시사 예수님의 사랑으로 보게 하옵소서. 방송 항상 잘 듣고 있답니다. 감사합니다. 3533님, 미용실 가는 길에 신호 대기 중에 이렇게 정답 올려봅니다. 잘하셨어요. 5667님, 어제는 일자리가 합격됐다는 문자를 받았어요. 오늘은 근로장려금이 입금됐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결혼도 해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결혼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1001님 마태복음 7장 4절 말씀을 읽고 저도 저의 단점을 보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단점만 보게 되는 제 자신을 반성하게 됩니다. 늘 겸손한 마음으로 저의 삶을 돌아보고 주님의 말씀과 사랑을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멘. 2011님 매일 주일을 준비하면서 이 시간 즐겨 듣고 있답니다. 남을 탓하기 전에 자신을 돌아봐야겠죠? 엊그제가 새해 맞은 것 같은데 벌써 반년이 지났어요. 후반기 모두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5876님 이 시간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찬양과 말씀을 들으면서 집안 청소하고 있어요. 무더워지는 날씨에 항상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9729님 은혜로운 찬양과 말씀을 들으니 마음이 평안해지고 좋네요. 이렇게 정답 보냅니다. 수고하셨어요. 2449님 이번 주는 속이 안 편해서 힘들었는데 극동방송 여러분들도 주님 안에서 다 건강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사연 주신 분들 감사드리면서 준비한 찬양 띄웁니다.

찬양가드 기쁨가드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항상 시간이 없다며 쩔쩔매는 어떤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왜 그렇게 바쁘게 사세요? 그 사람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요. 많은 건물과 돈을 갖고도 악착같이 돈을 벌려는 사람에게 또 물어봅니다. 아니,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하세요? 그러자 그 사람은 네,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권력을 갖고도 만족 못하는 정치인에게 또 물어봅니다. 왜 그렇게 큰 권력이 필요하세요? 그의 대답은 행복하기 위해서라고 대답합니다. 도대체 행복이 어떤 것이기에 모두들 행복하는지 참 궁금하죠? 나의 지긋하신 철학자는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행복이 도대체 뭡니까? 그러자 그 철학자는 그걸 알기 위해 평생 공부했지만 아직도 잘 모르겠네라고 대답합니다. 수십 개의 계열사 기업을 가진 대기업의 회장에게 물어봅니다. 행복이 무엇입니까? 그 회장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걸 알기 위해 평생 돈을 벌었지만 아직도 난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였죠. 정말 답답한 일이었습니다. 행복 찾기를 위해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해답을 찾지 못하고 돌아오던 길에 추운 거리에서 구걸하는 거린을 만납니다. 그 사람은 그 거린에게 또 물어봅니다. 행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거린은 아주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오늘 저녁 먹을 끼니와 잠잘 곳만 있으면 행복한 것이죠. 네, 행복은 먼 곳에 있지도 않고 미래에 있지도 않고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훔쳐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다만 내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하나 찾아봤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서 뽑은 말씀이에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네, 이 말씀 빌립보서 4장이 있어요. 몇 절에 있는 말씀입니까? 이번 주에 드리는 성경 퀴즈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빌립보서 4장에서 뽑은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네, 이 말씀 빌립보서 4장에 있는데 몇 절에 있는 말씀입니까? 이번 주에 드리는 성경 퀴즈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 사연과 함께 정답을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세요. 문자메시지 샵 1069 우물정 1069로 사연과 정답을 적어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준비된 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

극동방송 찬양 가득 기쁨 가득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이번 주 성경 퀴즈 소개합니다. 빌립보서 4장에서 뽑은 말씀.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다. 이 말씀 빌립보서 4장에 있어요. 몇 절에 있는 말씀입니까? 이번 주에 드리는 성경 퀴즈가 되겠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 사연과 함께 정답을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세요. 문자메시지는 샵 1069 우물정 1069로 사연과 정답을 적어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준비된 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준비된 상품입니다. 스르르 사라지는 통증 바로나 미러클 에너지 밸런스 젤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서 음식을 만드는 청계산 맛집 부안에서 4인 가족 식사권,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하늘 매트에서 발과 무릎이 편하고 층간 소음 방지가 되는 기도 매트 하늘 방석을, 나침반 출판사는 막내 아들을 백혈병으로 먼저 보낸 찬양 사역자 김인자 사모가 쓴 간증과 찬양 시 멈출 수 없는 눈물을,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의 선택 황칠가인에서 샴푸 바디워시나 비누 앰플 패드를, 향기로운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웨스티 이미지 헤어와 바디 제품 세트를, 하나님의 기업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활기찬 하루를 선물하는 레모나 한 세트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달콤함을 선물하는 프리미엄 초콜릿 주빌리에서 프리미엄 주빌리 초콜릿 세트를, 빛나는 피부의 비밀 신비한 화장품 딱 하나로 느껴보세요. NSINC 신비한 화장품에서 에센스와 기능성 크림 한 세트를 드립니다. 이렇게 상품으로 협찬해 주신 기업에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업에 크게 복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사연 소개해 드립니다. 4849님, 마태복음 7장 4절 말씀은 늘 새겨들어야 하는 말씀이죠. 감사합니다. 또 0688님, 작년에 성경 전체 읽기를 목표로 했고 올해는 신약 성경도 거의 다 읽었습니다. 성경은 제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계속 읽을 겁니다. 건강하시고 승리하세요. 아멘. 7683님, 말씀 읽기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읽습니다. 3027님, 자기 자신에 대해 엄격히 할 것을 말해주는 말씀이 마태복음 7장 4절 아니겠습니까? 아멘입니다. 0102님, 사랑하는 손녀 서아가 나이가 어린데 축농증과 함께 가래기침이 동반돼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대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십시오. 저는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답니다. 네, 0102님의 손녀 서아 주님께서 고쳐주시기를 또 이 시간에 저도 기도드리겠습니다. 8537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권사님의 뇌를 만져주셔서 깨끗하게 치료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문을 써주셨네요. 7028님,

예화와 말씀을 통해서 회개와 은혜 가득 또 말씀 가득 행복 가득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6872님 올해 하반기에도 주님의 은혜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컴퓨터로 성경 필사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컴퓨터 게임 대신으로 한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열심히 타자를 치면서 은혜 받고 있답니다. 아멘. 3448님 다른 사람의 단점을 보기 전에 내 눈에 있는 안경을 닦아보겠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1005님 늘 맘 깊이 이 마태복음 7장 4절의 말씀을 새기며 살겠습니다. 아멘입니다. 네, 사연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면서 준비한 찬양입니다.

영원히 감사의 노래를 부르게 하소서. 시편 30편을 묵상하며 드리는 기도.

높임받기에 합당하신 주 하나님, 주님의 위대하심을 기억하며 주님을 찬송합니다. 저의 모든 죄를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용서해 주시고 심판에서 구원해 주시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시고 사탄의 세력에서 끌어내 주시사 저의 대적자들이 저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게 하시니 주님의 신실하심을 온 맘 다해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저의 슬픔이 변하여 제게 춤이 되게 하시며 저의 고통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께 간구할 때 주님께서 들으시고 구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시며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제 평생토록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주님께 영원히 감사하게 하옵소서. 저희의 고통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가득 기쁨 가득 맞춰야 할 시간이에요. 이 제목처럼 찬양으로 가득했고 기쁨으로 가득한 시간 되셨습니까? 오늘 시편 30편을 묵상해봤어요. 여기 묵상처럼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게 하시는 주님을 온 맘 다해서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찬양 가득 기쁨 가득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공부영이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은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여수와 익산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복음 70년, 광복 81주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가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용기, 대한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선사하는 웅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그리고 화려한 퍼포먼스로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과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을 함께 나누는 시간.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뜻깊은 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 2026 나라사랑 축제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전남동부 극동방송 지역번호 061-650-3800, 전북극동방송 063-854-0911번으로 지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그리고 영원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1분 찬양. 기억하고 싶은 행복한 순간을 더욱 빛나게.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프리미엄 맞춤 타월 전문 믿음의 기업 C&J 타월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기억하고 싶은 행복한 순간을 더욱 빛나게.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프리미엄 맞춤 타월 전문 믿음의 기업 C&J 타월이 함께했습니다.

0: KBS 이매신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십니까. 교계의 흐름과 시대의 이슈를 함께 나누는 교계 전망대 진행자 이하영입니다. 한 달 동안 한국교회 안팎에서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오늘도 국민일보 종교국 미션탐사부 박효진 기자와 함께 지난 6월 한국교회 안에서 주목받았던 주요 이슈들을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박효진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기자님, 오늘은 어떤 이슈들을 중심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좋을까요?
1: 네, 베네수엘라에서 강진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웃들을 향해 교회가 가장 먼저 손을 내밀었다는 소식. 전 세계가 지켜보는 월드컵 경기장에서는 승패를 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선수들의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했는데요. 네. 또 우리 주변에서는 무더운 여름을 맞아 더 낮은 자세로 성도들과 소통하려는 교회들의 변화도 있었고 교회 안에서 우울과 외로움을 겪는 성도들을 어떻게 품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도 이어졌는데요. 이런 다양한 소식들 하나씩 전해드리겠습니다.
0: 네, 말로 첫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베네수엘라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피해가 상당하다고 들었어요.
1: 네, 베네수엘라

0: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4일 규모 7.2 지진에 이어 불과 39초 뒤 규모 7.5의 강진이 발생하면서 수도 카라카스를 비롯한 북부 해안 지역이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특히 공항이 있는 라가이라 지역은 건물 붕괴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까지도 정전과 단수, 통신 장애가 이어지고 있고 잔해 속 생존자를 찾기 위한 구조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여진 공포가 계속되면서 집을 잃은 주민들이 교회와 임시 대피소로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참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현지에서 사역 중인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도 좀 궁금합니다.
0: 네, 미국 캘리포니아 은혜 한인교회 파송으로 20년째 베네수엘라에서 사역 중인 김도연 선교사님이 현지 상황을 전해왔는데요. 김 선교사님은 피해 상황이 시간이 지나면서 더 드러나고 있다면서 여러 건물이 완전히 무너졌고 일부 지역은 정전과 단수까지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카라카스와 진앙지가 멀지 않고 라가이라 지역 피해가 더 심각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는데요. 다행히 선교사님의 가족과 교인들 가운데는 큰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예, 그건 다행이네요. 그래도 이럴 때 참 교회들이 가장 먼저 이웃들을 품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돕고 있나요?
0: 네, 현지 교회들이 가장 먼저 피난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베네수엘라 한인 침례교회는 통신이 끊기거나 집을 잃은 교민들과 주민들을 위한 임시 대피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여진 공포 속에 불안을 호소하는 이들이 계속 모여들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현지 선교사님들은 교회들도 조금씩 구호에 나서고 있지만 준비된 물자와 재정이 많지 않아 큰 도움을 드리기 어려운 형편이라며 안타까움을 전했습니다.
1: 네, 지금 현지 주민들에게 가장 시급한 건 뭔가요?
0: 무엇보다 기본적인 생존 물품입니다. 김도연 선교사님은 집을 잃은 이들에게는 임시 거처와 식량, 또 식수 같은 기본 생필품이 절실하다고 말했는데요. 네. 베네수엘라에는 이미 장기 경제난과 또 인구 유출로 국가 기반이 많이 약해져 있던 상황이었는데 이번 강진까지 겹치면서 주민들의 삶이 더욱 위태로워졌다는 설명입니다.
1: 네, 국내 교계단체 또 구호단체들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죠.
0: 네, 국제구호개발 NGO인 월드비전은 긴급구호 최고단계인 카테고리 3 국가사무소 차원의 총력대응 단계를 선포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들어갔습니다. 네. 현지 파트너 기관과 함께 피해 상황을 조사하고 있고요. 식량과 식수지원, 위생관리, 아동보호, 심리지원, 임시쉼터 마련 등을 위해서 약 5천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기아 대책도 1억 원 규모의 긴급구호 초기 대응에 나섰는데 지난달 29일 1차 구호팀을 현지로 파견했고 또 베네수엘라 복음주의 협의회와 한인 침례교회 등과 협력해서 이재민 청가정에 식량과 위생키트, 임시 거처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 이런 위기의 상황들마다 정말 우리의 기도가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한국교회 역시 기도로 마음을 모으고 있죠.
0: 그렇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는 위로서신을 통해서 베네수엘라 교회와 국민이 이 어려운 시간을 믿음과 연대로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하겠다고 밝혔고요. 네. 기독교 대한감리회 역시 현지에서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모든 이들의 손길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함께하길 기도한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기독교 장로회도 피해 주민들과 교회를 위한 중보를 요청했습니다.
1: 네. 끝으로 우리가 또 베네수엘라를 위해서 함께 기억하며 기도해야 될 제목들을 좀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0: 네. 무엇보다 아직 잔해 속에 남아있는 생존자들이 속히 구조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네. 또 무너진 도시 기반시설과 주민들의 삶이 하루빨리 회복되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야 할 때인데요. 현지 선교사님들은 이번 재난 가운데서도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절망한 이웃들에게 복음의 소망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국교회도 계속해서 관심과 사랑으로 함께 해야겠습니다.
1: 네,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또 마땅한 교회와 성도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이번에는 세계인의 축제인 월드컵에서 복음을 드러낸 선수들의 이야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승패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많은 사람

0: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고 하는데 이번 월드컵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결과는 좀 아쉽게 됐지만 2026 북중미 월드컵 현장에서 경기 결과와 상관없이 선수들의 신앙 고백이 화제가 됐다고요.
1: 네,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서는 경기 결과만큼이나 선수들의 기도와 신앙 표현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네네. 미국, 캐나다, 멕시코가 공동 개최하는 이번 월드컵은 전 세계 수십억 명이 지켜보는 최대 스포츠 축제인데요. 선수들이 경기 전후 그라운드에서 함께 기도하거나 인터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장면들이 SNS와 언론을 통해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0: 네, 궁금한데 특별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은 장면이 있나요?
1: 네, 카리브해 섬나라 퀴라소 대표팀의 모습이 큰 감동을 줬는데요. 퀴라소는 인구 15만 명 정도의 작은 나라로 이번에 사상 처음 월드컵 본선에 올라 화제가 됐습니다. 네. 지난달 20일 조별 예선에서 에콰도르와의 경기에서 0-0 무승부를 기록하며 역사적인 첫 승점을 얻었는데요. 경기 후 공개된 영상 에서 양팀 믿음의 선수들이 함께 원을 이루고 기도한 뒤에 또 서로 포옹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경쟁과 승부를 넘어서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장면이었습니다. 네.
0: 양팀의 모든 믿는 선수들이 그렇게 했다고요?
1: 네.
0: 독일전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1: 맞습니다. 그 퀴라소는 앞서 조별 예선 독일과의 경기에서 1-7로 크게 패했는데요. 경기 종료 후 낙심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선수들이 그라운드에 남아 함께 기도했습니다. 네. 이때 그 독일 대표팀의 펠릭스 은메차와 요나탄 타 선수도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에 동참했는데요. 특히 은메차 선수의 인터뷰가 인상적이었는데요. 은메차 선수는 경기 중에는 서로 맞붙는 상대이지만 경기가 끝나면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인이고 형제라면서 우리는 이 경기를 통해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네. 승패보다 더 중요한 신앙의 가치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명장면이었습니다.
0: 네, 아주 훈훈한 모습이네요. 퀴라소 대표팀 안에서도 신앙이 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1: 네, 퀴라소 대표팀은 월드컵 직전 네덜란드 전지 훈련 기간에도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요. 네. 선수들이 함께 더 굿니스 오브 갓, 주의 선하심을 찬양하는 영상도 공개돼 화제가 됐습니다. 네. 또 켄지 고레 선수는 동료들 앞에서 자신의 회심 간증을 나누기도 했는데요. 고레 선수는 축구가 잘 될 때는 삶도 좋았고 잘 되지 않을 때는 삶도 힘들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뒤 삶이 달라졌다고 고백했습니다. 축구가 인생의 전부였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됐다는 귀한 간증이었습니다.
0: 네. 네, 퀴라소 대표팀은 월드컵을 간 게 아니라 거의 비전트립 간 것처럼.
1: 그렇네요.
0: 은혜로운 모습들을 보여줬네요.
1: 네.
0: 미국 대표팀에서도 신앙을 드러내는 선수들이 있다고요?
1: 네, 미국 축구대표팀 역시 경기 후에 그라운드 기도로 주목받았습니다. 미국은 파라과이와 조별리그 경기에서 승리한 뒤에 선수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수비수 마크 맥켄지가 기도를 이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영국 복음주의 매체는 맥켄지를 미국 대표팀 안에서 공개적으로 신앙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선수로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맥켄지는 인터뷰에서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이며 나의 모든 것을 그분께 의지합니다. 라며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여전히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다고 고백했습니다.
0: 네. 이런 월드컵 같은 세계적인 무대에서 이렇게 신앙을 드러내는 모습이 참 멋지고 또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1: 네, 그렇죠. 월드컵은 실력과 경쟁 또 승패가 가장 치열하게 드러나는 무대인데요. 그런 현장에서 선수들이 자신의 성공이나 스타성을 드러내기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상대 선수와 함께 기도하며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또 다른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 결과와 상관없이 기도하는 모습은 승리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세계인의 시선이 집중된 무대 한복판에서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드러내는 선수들의 모습이 월드컵을 즐기고 시청하는 전 세계 크리스천들에게도 도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그러네요. 사실 승부가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대표팀 선수들 본인일 텐데 승부라는 결과 자체보다 신앙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0: 네, 교계 전망대 오늘은 박효진 기자와 함께 최근 교계 이슈들 정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슈 만나볼게요. 이번에는 무더운 여름을 맞아서 한국교회 곳곳에서 시작된 시원한 변화를 한번 살펴보겠는데 요즘은 교회 풍경도 예전과는 좀 달라지고 있다고요. 여름을 맞아서 목회자들의 복장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다. 이렇게 들었어요.
1: 네. 예전에는 여름철에도 교회에서는 짙은색 정장에 넥타이를 맨 모습이 익숙했는데요. 네. 최근에는 넥타이를 풀고 훨씬 가벼운 복장으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늘고 있습니다. 네. 단순히 편안함 때문만이 아니라 에너지 절약과 탄소 배출 감소

0: 편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1: 좀 작은 변화 같지만 실제 체감되는 효과는 좀 크다고요?
0: 그렇습니다. 대구 동신교회 이기복 부목사님은 넥타이만 풀어도 불쾌지수와 체감온도가 낮아지는 걸 느낀다고 말했는데요. 외부 신방이나 사역 현장을 다닐 때 활동성도 훨씬 좋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네네. 서울 충현교회도 올여름 노타이 복장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1: 노타이, 넥타이를 안 하는 거죠?
0: 네, 그렇죠. 네. 김유석 부목사님은 과학적으로도 체감온도가 1, 2도 낮아진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시원하게 느껴진다면서 여름 사역을 더 힘차게 감당할 수 있어 좋다고 말했습니다.
1: 그래요. 이 노타이만으로도 효과가 좋은데 더 파격적인 시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0: 네, 서울 강남중앙침례교회는 여름이면 목회자와 장로들이 하와이안 셔츠를 입고
1: 하와이안 셔츠.
0: 네, 예배를 인도하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담임 목사님도 알록달록한 셔츠를 입고 강단에 서는데요. 처음에는 낯설어하는 반응도 있었지만 지금은 교회만의 여름 문화로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네. 올해는 기존 하와이안 셔츠 대신 단정한 폴로 셔츠를 맞춰 입으며 또 다른 변화를 시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 그래요. 이런 변화가 단순히 옷차림 이상의 의미도 좀 있는 것 같아요.
0: 네. 교회 관계자들은 복장이 편안해지니까 성도들과의 거리감도 줄어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강남중앙침례교회 이유섭 목사님은 처음에는 에너지 절약과 활동성을 높이기 위해 시작했지만 목회자들의 복장이 편안해지면서 교인들도 훨씬 열린 마음으로 교제하고 소통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딱딱하고 권위적인 분위기보다 한층 친근하고 따뜻한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1: 네, 옷차림을 편하게 하는 게 또 환경 보호와도 연결된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그런가요?
0: 네, 실제로 이런 움직임은 탄소 중립 실천과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살림은 에너지 절약을 창조 세계를 돌보는 중요한 신앙 실천으로 보고 탄소 중립 기후 교회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네.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열면서 냉방 에너지 절약과 탄소 중립 로드맵 수립을 돕고 있습니다. 또 올해는 지구를 살리는 한 가지라는 책을 펴내고 에어컨 온도 1도 높이기, 대기 전력 줄이기 같은 생활 속 실천 캠페인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1: 에어컨 온도를 조금 높이는 거, 우리 몸을 좀 더 시원하게 해서 그렇게 하는 게 환경에 도움이 된다. 그래요. 끝으로 이번 변화가 한국교회에 던지는 메시지도 좀 정리해 주시죠.
0: 네. 사실 넥타이를 푼다는 건 작은 변화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그 안에는 시대와 환경에 맞게 교회도 유연하게 변화하려는 고민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창조세계를 돌보는 책임, 성도들과 더 가까이 호흡하려는 목회의 방향도 함께 담겨 있는데요. 올여름 한국교회의 시원한 변화가 단순한 유행을 넘어 새로운 소통과 돌봄의 문화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1: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무더위를 이겨내기 위한 이런 변화도 중요하지만요. 무엇보다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할 것은 사람의 마음이 아닐까 싶네요. 교회 안에서도 우울감을 겪는 성도들이 적지 않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런데 정작 자신의 아픔을 숨기는 경우가 많다고요.
0: 네, 이번 조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 중 하나가 우울감을 경험한 기독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위로와 돌봄을 구하기보다 오히려 침묵과 고립을 선택하고 있다는 건데요. 다른 성도들과의 만남을 피하거나 봉사를 내려놓고 공동체와 거리를 두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 네, 구체적인 조사 결과를 좀 소개해 주시죠.
0: 네,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한국교회 탐구센터 의뢰를 받아 올해 초 전국 출석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기독교인의 우울 경험과 인식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1년 사이 2주 이상 우울 증상을 경험한 기독교인이 33%에 달했고요. 네. 또 14%는 2주일 이내에 일시적 우울감을 겪었다고 답했는데요. 결과를 보면 조사 대상 교인의 절반 가까이가 크고 작은 우울을 경험한 셈입니다.
1: 네, 그래요. 우울감의 가장 큰 원인은 뭔가요?
0: 가장 큰 원인은 경제적 문제였습니다. 응답자의 46%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우울을 경험했다고 답했고요. 이어 건강과 가족 문제, 취업과 직장 스트레스, 인간관계 문제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0: 경기 침체와 고용 불안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성도들도 삶의 무게를 그대로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현실이 드러난 조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그래요. 그렇다면 우울감을 겪는 성도들의 신앙 생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우울 증상이 찾아왔을 때 가장 많이 포기한 영역이 바로 교회 봉사였습니다.
1: 봉사를 관둔다.
0: 그렇죠. 응답자의 44%가 봉사를 줄이거나 중단했다고 답했는데요. 다른 교인과의 교제를 피했다는 응답도 36%를 차지했고요. 예배 참석이 줄었다는 응답도 26%였습니다. 결국 마음의 어려움이 깊어질수록 공동체 안에서 점점 뒤로 물러나고 혼자 견디려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결과였습니다.
1: 그래요. 교회 안에서 나누면 좋을 텐데 교회에 자신의 상태를 알리겠다는 응답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고요?
0: 네. 우울증 진단을 받았을 때 교회에 알리겠다는 응답은 32%에 그쳤는데요. 전문가들은 그 배경으로 교회 안의 분위기를 지적했습니다. 힘든 감정이나 우울을 솔직하게 드러내면 믿음이 부족한 사람처럼 보일까 두려워서 침묵하는 경우가 많다는 건데요. 정풀음 치유상담대학원대 교수님은 특히 기복신앙을 강조하는 분위기에서는 힘든 감정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믿음 없는 모습처럼 여겨질 수 있다면서 정죄받을까 두려워서 혼자 숨기는 성도들이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1: 그러면 우리가 이 신앙 안에서 우울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0: 네, 전문가들은 우울과 슬픔을 단순히 신앙 부족으로 연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진 4611 마인드랩 코치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만 강조하다 보면 우울과 슬픔 자체를 신앙적 결함처럼 오해하게 된다면서 성도는 인간이 겪는 정직한 절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또 교회 역시 성도들이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안전하게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1: 그러게요. 의학적인 관점에서도 좀 조언이 있었을 것 같아요.
0: 네. 윤대현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사도 바울도 육체의 가시를 이야기하며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했다면서 지치고 연약한 상태를 인정하는 것이 치유의 첫걸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또 우울감에 완전히 주저앉기보다 아주 작은 행동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회복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실제 조사에서도 운동이나 산책 같은 신체 활동이 우울 극복에 가장 큰 도움이 됐다는 응답이 83%로 가장 높았는데요. 네. 기도와 예배, 성경 묵상도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 계속 혼자만 있지 말고 좀 밖으로 나와서 움직이고 나누고 하는 것도 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0: 네.
1: 그러면 교회가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좀 제안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0: 네, 전문가들은 거창한 프로그램보다도 성도들이 편안하게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분위기가 중요하다고 말했는데요. 정진 코치는 함께 걸으며 대화하는 마음 돌봄 걷기 같은 사역을 제안했습니다. 네. 억눌린 속마음을 나누고 숨을 고르며 쉬어갈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었는데요. 결국 교회가 정답만 말하는 공간이 아니라 아픈 마음도 안전하게 드러낼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로 들립니다.
1: 그래요. 끝으로 이번 조사가 한국교회에 던지는 의미를 한번 정리해 주시죠.
0: 네. 이번 조사는 교회 안에서도 생각보다 많은 성도들이 우울과 외로움 속에서 힘겨워하고 있다는 현실을 보여준 결과였는데요. 문제는 그 아픔이 공동체 안에서 충분히 나눠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네. 한국교회가 이제는 믿음이 있으면 괜찮아야 한다는 분위기를 넘어서 연약함까지 품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과제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조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그러게요. 교회는 아픈 마음을 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아파하는 분들이 있다면 또 같이 품고 나누고 또 함께 위로하고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6월 한 달 동안 있었던 최근의 주요 교계 소식을 박효진 기자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재난의 현장에서 이웃을 섬기는 교회의 모습도 있었고 또 세계인의 축제인 월드컵 무대에서 담대하게 믿음을 고백한 선수들의 이야기도 있었고요. 또 시대에 맞게 변화하며 성도들과 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노력한

0: 이 교회들. 아, 그리고 연약한 이웃의 마음을 품기 위한 고민, 이런 것들도 함께 나눠봤는데요. 이런 소식들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세상 속에서 더 따뜻한 사랑과 복음의 향기를 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함께 기대해봅니다. 오늘 귀한 소식 전해주신 또 국민일보 종교국 미션탐사부의 박효진 기자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지금까지 교계전망대 제작 진행의 이하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참 좋은 내 친구 가족 여러분 심준구입니다. 7월이 왔네요. 여름의 기세가 사뭇 등등합니다. 이제 장마는 기후 변화로 인해 공식 용어로는 퇴출됐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여하튼 긴 비가 지나간 자리는 찌는 듯한 볕과 후끈한 공기로 채워지죠. 역시 여름은 힘든 계절입니다. 그럼에도 식물들에게는 저 뜨거운 햇볕과 불쑥불쑥 쏟아지는 빗줄기가 자라는 데 자양분이 되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이 계절에도 변함이 없으니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한희의 찬양 함께 듣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전도서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꿈이라 하고 허황된 것들을 좋지 않나요? 이것도 말하고 저것도 말하고 말만 많아지지는 않았나요? 헛된 일들이 많아질 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한눈 팔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일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쉐키나 찬양단의 찬양 함께 듣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참 좋은 내 친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 시간이 되면 어쩜 이렇게 한결같이 미소가 지어지는지요. 여러분의 은혜에 담긴 사연과 우리 주님의 따뜻한 함께 하심이 느껴지는 시간이기에 그렇죠. 2089님 사연입니다. 시그널송 나오고 이어서 목사님 말씀 나올 때 아, 참 평안하다 그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오늘도 친구 같은 극동방송 들으며 그냥 행복하고 기분 좋은 쉼을 얻고 있네요. 와, 2089님. 제가 이 사연을 붙들고요 또 한참을 생각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네, 어떻게 우리 극동방송과 함께하면서 그냥 마냥 행복하고 기분 좋은 쉼을 얻을 수가 있을까? 우리 극동방송에서 전하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함께 하시는 이곳이 편안하고 쉼을 얻는 건 당연한 거 아닐까? 네, 이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잖아요. 참 요즘 세태가요. 쉼이 없는 세태예요. 끊임없이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끊임없이 다투고 끊임없이 또 이것 보고 저것 보고 그냥 손안에 컴퓨터가 들어와 있으니 이거 찾아보고 저거 찾아보고 편히 묵상하며 쉴 때가 언제인가 참 많이 생각하게 되는 세태가 돼버렸는데 우리 극동방송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생명의 말씀이 있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있고 이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는 시간들 아니겠습니까? 주의 말씀이 그대로 나타나는 방송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쉼을 얻을 수 있구나 그냥 행복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 했는데 이거 뭐 틀리지 않은 생각이죠 여러분. 편하게 사연 주시고요. 그리고 또 이 방송 들으면서 아 참 평안하다 우리 참 좋은 내 친구 들으면서 또 이런 생각이 또 들 때가 있다고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안에 다시 한번 2089님 감사드리고요. 우리 모두 이런 열린 마음으로 살도록 하자고요. 한웅재님의 찬양 띄워드릴게요.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새해가 저희 뭐 재봉틀 앞에서 저 옷 짓지 않죠. 그 벼에 물 주거나 경운기 돌리지 않죠. 그래도 잘 살죠. 하나님께서 먹이시니 그렇잖아요. 다시 한번 눈을 들어서 우리 새 한번 보죠. 귀를 열어서 새소리도 듣고요. 그리고 들에 핀 들꽃들도 보고요. 하나님이 먹여주시죠. 여러분, 우리도 먹여주십니다. 그러니 조금은 더 넉넉해도 되지 않을까요? 7259님 사연이에요. 심준우 목사님 안녕하세요. 제 남편은 지체장애인데 얼마 전 황반변성이 와서 치료하고 있어요. 기도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재미있게 즐겨 듣는 프로그램입니다. 주님께 영광 드릴 수 있게 믿음이 없는 남편이 늘 가슴으로 기도합니다. 네, 7259님. 진짜 여러분이 성도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 깊이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선 감사부터 드려야 되겠어요. 언제나 재미있게 즐겨 듣는 프로그램이라고요. 우리 참 좋은 친구. 네, 감사드려요. 네, 지금 이 내용이요. 아, 참 인생에 참 답답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남편이 지체장애를 갖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게 엎친 데 겹친 격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하지 않겠습니까? 황반변성. 이게 눈의 망막 부위의 중심에 그 황반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세표가 변이를 일으키는 거예요. 잘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했더니 이게 난치병입니다. 치료도 쉽지 않은데 다행인 것은 이제 치료가 가능한 이제 건식이 있고 습습이 있고 그래요. 황반 변성도 약이 있는 거 그 질환이 있는데 황반 변성이라도요. 다행히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쪽이지 않나 싶긴 합니다. 그래도 이거 참 지금 답답한 일인 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 남편이 또 믿음이 없어요. 자, 이런 상황이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남편이 지체장애 갖고 있어요. 그리고 황반변성이 또 왔어요. 믿음도 없어요. 야, 그런데 이 시간 즐겨 듣고 있어요. 감사하게 재미있게 듣고 있어요. 이 마음의 여유 있지 않으면 이럴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연을 소개드리기 전에 공중나는 새도 보고 들의 들풀도 보면서 조금 더 넉넉해도 좋지 않습니까? 라는 말을 한 거였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는 넉넉함, 여유, 그것이 이런저런 것들 중에서도 재미를 느낄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도 할 수 있고 위해서 또 기도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7259님, 저도 남편 위해 기도할게요. 그래, 여러분, 잠시 하던 일 멈추시고 이 시간에 우리가 5초씩만 같이 기도해도 이 시간 저 지구 반대편에서도 우리 극동방송 앱만 있으면 다 들을 수 있잖아요. 10명이 하면 50초, 1분이 다 되는 겁니다. 함께 기도하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함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 부탁드려요. 참 좋은 내 친구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문자메시지 샵 106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께는 다양한 선물들 추첨을 통해 보내드립니다. 소리엘의 나의 죄를 씻기는 찬양 같이 듣고요. 우리 소위액과 관련된 소식들 전해드립니다.

0: 에이블 뉴스 제공 장애인 소식입니다. 제4회 오티즘 엑스포에서 발달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만날 수 있는 오티즘 아트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7월 10일부터 11일까지 서울 양재 AT센터 제2전시장에서 진행되며 발달장애인의 재능과 가능성을 무대 위에서 소개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오티즘 엑스포는 자폐성 장애와 발달장애에 대한 정보를 나누고 가족과 전문가 시민이 함께 소통하는 행사입니다. 특히 문화예술 프로그램은 장애를 바라보는 시선을 넓히고 당사자의 표현과 참여를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행사 일정과 프로그램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장애인의 문학활동을 응원하는 제1회 맑은 전국장애인 문학공모전도 진행됩니다. 맑은 장애인 자립생활센터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이룸문화예술복지회가 주관하는 이번 공모전은 8월 31일까지 작품을 접수합니다. 글쓰기에 관심 있는 장애인들이 자신의 이야기와 생각을 문학작품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 삶의 경험을 사회와 나누는 중요한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분들은 접수 기간과 응모 방법을 확인해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에이블 뉴스 제공 장애인 소식이었습니다.
1: 요즘은요, 제철 과일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사철 각종 과일이 풍부하죠. 온실 재배가 한몫을 합니다. 하지만 일렁이는 바람과 튼실한 햇살에 단비 맞으며 결실한 열매들과는 비할 바가 아니죠. 낮엔 빛나는 햇살을 받고요. 밤이 오면 나긋한 어둠을 입을 삼아 잠이 듭니다. 그렇게 자연 속에서 살아낸 순진한 과일들을 맛으로만 평가할 수는 없겠죠. 시원한 바람일 때 무르익은 오곡백과를 설레며 그려봅니다. 히스플랜 앨범 중에서 나의 사랑하는 책 함께 듣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조시현, 구성의 홍만여, 진행의 심준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나의

1분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합니다.

일본 천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했습니다.

0: KBS 이미신 FM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시편 37편 37절 말씀입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K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별한 만남 FEBC 초대석의 김경화입니다. 오늘 이 시간 대한민국의 어머니들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계시는 세 분을 초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해피맘 사역을 하고 계시는 성안감리교회 정삼숙 사모님 그리고 박순자 권사님, 이미경 권사님 세 분 스튜디오를 꽈득 채워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3: 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네, 미녀 세 분이 지금 나와 계십니다.
3: 고맙습니다.
0: 해피맘 사역을 하면 이렇게 다 아름다워지시는 거죠?
3: 네, 행복하니까요.
0: 네, 얼굴에 미소가 한가득이시고요. 아, 화면으로 못 보여드리는 게 아쉽다 할 정도로 아름다운 세 분을 모셨는데요. 먼저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 만나셨으니까요. 인사 부탁드립니다.
3: 하나님의 말씀과 늘 함께한 우리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들 늘 기도하고 또 응원하고 소망합니다. 또 기도 제목마다 선한 열매들이 가득 맺기를 원하며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아멘. 두 분도 방송 가족들하고 반갑게 만나셨는데 인사 간단하게 해주시죠.
4: 네,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장학봉 담임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하남 미사 성안교회 해피맘 디렉터 이미경 권사입니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극동방송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성안교회의 박순자 권사예요. 사랑합니다.
0: 네, 권사님 머리띠를 아주 예쁘게 하고 오셔가지고 더 아름다우신데요. 가슴에도 해피맘하고 명찰이 붙어 있고요. 그리고 또 머리띠도 굉장히 화려하게 하셨네요.
3: 네, 저희가 개별적으로 이렇게 저희 해피맘 노고 그리고 저희들이 아하, 만든 네, 그래서 스태프님들이 다 이걸 차고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거든요.
0: 네, 이 가슴에 배지와 또 예쁜 머리띠만 봐도 벌써 마음이 밝아질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해피맘 이름도 참 예뻐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3: 14년 전에 어머니들을 위한 건강한 프로그램이 뭘까 제가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엄마가 행복하면 가정이 행복하고 또 자녀가 행복해야겠다. 그러니까 행복한 엄마의 행복한 가정, 행복한 자녀. 제가 그런 의미로 해피맘이라고 이름을 짓고 해피맘 속에 우리가 진행이 있어요. 1년에 봄학기, 가을학기, 1년에 연 두

0: 5번 그리고 진행은 우리가 모든 프로그램이 어머니들이 새가족의원 또 안내의원 반주 뭐 찬양 단원까지 다 어머님들로 구성된 그런 어머니들을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해피맘의 모든 진행과 설교 또 뭐 기도 찬양 이거는 담임 사모님인 제가 하고 있습니다.
1: 네. 네. 한 학기마다 100명 이상의 어머니들이 모여서 그야말로 축제장이 펼쳐지고 있다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그 행사를 또 14년 넘게 네. 해오셨으니까 거쳐간 어머니들이 얼마나 많이 행복해졌을까요?
0: 네. 전국에서 저희 해피맘 사모님들이 또 교인들을 네. 모시고 오셔서 참관하신 네. 탐방 오신 분들도 많고
1: 네.
0: 그리고 이제 일반 믿지 않는 그 예수를 안 믿는 네. 그 어머니들도 오셨다가 교회가 이렇게 좋은 것이야. 그리고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고.
1: 네.
0: 근데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저와 우리 권사님, 디렉터 권사님, 이미경 권사님, 또 우리 총 고문이신 박순자 권사님께서 잘 협조해 주시고 그런 큰 사랑 때문에 이게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1: 네. 안 믿는 분들도 뭐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는 것이 해피맘은 누구나 되고 싶으니까요.
0: 네.
1: 좋습니다. 박순자 권사님 그리고 또 이미경 권사님 함께 나와 주셨는데요. 해피맘 총 고문이신 박순자 권사님은 그렇게 또 목걸이로 우리 해피맘들을 격려하신다고 들었습니다.
0: 왜냐하면 네. 구성이 찬양과 기도와 그리고 말씀이 균형을 잡혀서 이렇게 나가거든요. 근데 예배 후에 권사님께서 준비해 주신 만찬이 네. 이게 보통 그러니까 밥, 국, 반찬이 아니라 나 같은 게 뭔데 이렇게 대접을 해주나
1: 네.
0: 거기에서 눈물을 흘리고
1: 네.
0: 감동을 받고
1: 네.
0: 그러니까 정말 이 음식을 대했을 때 내가 이 음식을 먹고 다시는 집에 가서 가정의 소중함을 알고 자녀의 소중함을 알아서 내가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네. 간 그런 어머니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제 그런 그 준비 과정은 우리 권사님께서 네. 또
1: 어떤 특별한 음식들이 나오는지 이거 너무 궁금합니다. 권사님.
2: 저희 자랑 같아서 죄송합니다. 우리 사모님이 너무 열심히 영혼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무엇으로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감동되는 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식사를 제공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개강 때하고 종강 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개강 때는 봄에는 나물 같은 걸로다가 찰밥을 해서 삼기고
1: 와.
2: 또 가을에는 이제 모든 거를 준비를 해서 1년
0: 도토리,
2: 먹을 거
0: 도토리묵도
2: 준비를 해놓습니다.
1: 네.
2: 이제 가을에는 이제 찹쌀 같은 것도 내가 마시고
1: 제철 음식들이요. 네.
2: 은행 같은 거 저장하고 도토리 가루, 장아찌 같은 거를 준비를 많이 해요. 봄에는
1: 네.
2: 장아찌로 하고 양파를 해서 해놓고 여러 가지 뭐 호랑이 콩 같은 것도
1: 네.
2: 네. 해서 준비를 해놓으면은 개강 때 하고 종강 때 가을 학기 네 번을 하면은 그걸 준비를 해요. 그것도 준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해요. 그리고 성도님들이 맛나게 드시고 가면은 저도 많이 많이 행복합니다.
1: 아멘. 무려 100명이 넘는 분들의 식사를 또 네. 특별하게 여러 가지 유기농 건강식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신다니 정말 대단하시고요. 그 식사를 먹은 해피맘들이 가족 생각에 절로 난다고 하겠어요.
0: 네.
1: 나도 이렇게 가서 맛있는 음식을 가족을 해서 먹여야지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0: 어쨌든 그 먹는 곳간에서 인심이 난다고
1: 네.
0: 그 음식을 대접받고 정말 행복한 모습으로 가서 남편하고 싸웠는데 이제 안 싸워야 되겠다.
1: 네.
0: 또 아이들하고 뭐 티격태격했는데 아이들을 사랑해야 되겠다.
1: 네.
0: 그런 어떤 마음 다짐을 갖고 가지고 갈 때 제가 참 보람 있어요.
1: 네.
0: 그리고 우리 여기 옆에 있는 이미경 목사님은 저희가 봄학기 가을학기 중간에 방학이 있잖아요. 그럼 그 방학 때는 어머니들이 필사 성경으로 들어가요.
1: 네. 네.
0: 그럼 이제 성경을 써왔을 때 그다음 학기 때 모든 그 상품과 여기서 준비를
1: 축제 준비를
0: 해주십니다.
1: 네. 네. 14년 동안 무려 그 일을 디렉터 해오셨다는 거는 보통 정성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0: 네.
1: 이 해피맘 나도 하고 싶다는 분들이 여기저기 있을 것 같은데요. 해피맘 구호하고 노래가 또 따로 있더라고요.
0: 네.
1: 네. 구호를 저는 받아보고 심플하게 정말 정확하게 중요한 것만 담아서 만드셨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구호부터 한번 외쳐볼까요? 네,
0: 그 전에 제가 왜 이 구호를 이렇게 만들었냐면 네. 우리 어머니들이 기도하면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는

0: 거의 100% 축복의 통로 같더라고요.
1: 아멘.
0: 그리고 우리 어머니들의 부모님들의 기도를 먹고 자라는 자녀들은 반드시 세계적 인물이 돼요.
1: 맞습니다.
0: 예. 그리고 말씀으로 무장이 되잖아요. 그런 자녀는 이 세상에서 정말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는 어쨌든 행복 마음이고 사랑 마음이고 기도하는 어머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요즘에 가정 예배 드리면서도 거의 그게 가정예배가 사라졌어요. 근데 성공하는 자녀의 지름길이 뭘까? 가정예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 성품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거저거 많이 하는데 그거의 지름길은 저는 말씀 암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아,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축복의 통로가 될까? 자녀의 이름으로 헌금을 공격적으로 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공격적인 축복이 오는 걸 저는 제가 몸소
1: 공격적으로 드리기.
0: 네. 그래서 이걸 구호로 네. 하는데 우리 디렉터님이 항상 하시거든요.
1: 네, 이 내용이 다 담겨 있습니다. 네. 잘 들어보시고 따라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구호 한번 외쳐볼까요?
2: 네. 그럼 다 같이 주먹을 치시고 구호 준비 하자. 나는
3: 행복맘
4: 사랑맘
3: 기도맘
2: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는
3: 축복의 통로
2: 기도를 먹고 자라는 자녀는
3: 세계적 인물
2: 말씀으로 무장된 자녀는
3: 영향력 인물
2: 매주 화요일은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날 나는
4: 행복맘
3: 사랑맘
4: 기도맘
2: 아멘 성공하는 자녀의 지름길은
3: 가정예배
2: 성품 훈련의 지름길은
3: 말씀 암송
2: 축복의 통로의 지름길은
3: 공격 드림
2: 아멘
1: 와
0: 매주 이렇게 외칩니다.
1: 네, 제가 따라해봤는데 박수를 놓쳤네요. 역시 14년간 호흡을 맞추신 분들의 환상 호흡이고요. 아 이거를 외워서 구호를 외치면 이 안에 자녀 교육에 대한 비밀, 영적 비밀이 다 들어가 있다는
0: 다 들어있습니다.
1: 생각이
0: 네.
1: 드네요. 노래도 또 우리 정삼숙 사모님께서 직접 작사, 작곡했다고 들었습니다.
0: 네, 저희 해피맘 기도의 주제가가 있거든요. 근데 그 제목이 이렇게 기를게요. 근데 제가 주님이 주신 귀한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1: 아멘.
0: 그런데 그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맡겨진 사명이 뭘까? 그것은 우리가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기도로 길러서 이 땅 위에 험한 세상에 혼탁한 세상에 우뚝 설 기둥들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2절은 지혜는 솔로몬처럼 지도력은 모세처럼 그리고 영향력은 다니엘처럼 우리들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믿음의 증인이 돼서 날마다 간증이 되는 우리 가정의 명품 자녀가 되리라 그런 가사로 제가 작사 작곡을 했는데
1: 네.
0: 시간이 되면 어떻게 한번 들어보셔도
1: 같이 부르면 눈물 흘리는 분도 많으실 거란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대한민국의 가정이 참 위기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특히 그 어머니들이 믿음으로 좀 무장해야 되는데 많이 흔들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해피 마음을 하시면서 수많은 어머니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셨을 텐데
0: 네네.
1: 그 변화되는 모습에 얼마나 이 스태프들이 행복하실까요?
0: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끊임없이 찬양도 곡조 있는 기도잖아요.
1: 네.
0: 그걸 외치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엄마의 모성애라는 거는 자녀들 이름이 나온 벌써 눈물이 흘러요.
1: 네.
0: 그래서 자녀들의 제목을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매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이미 그 마음을 받으신 것 같아요.
1: 아멘.
0: 예, 그래서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다 받으시고 우리가 믿음이 적어서 그런 거지 그 믿고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걸 믿고 나갈 때 정말 많은 기도 제목이 응답됐어요. 남편하고의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던 중에 그게 해답이 되었고 또 자녀들을 위해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최선의 타이밍은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리면 그 응답은 반드시 제가 이렇게 두 눈을 볼 때 반드시 아멘. 이루어졌거든요. 우리 여기 두 분 권사님도 아마 해피맘을 하면서 아마 그 보람이 좀 있을 거예요.
1: 네. 벌써 우리 권사님 우시려고 그러세요. 디렉터 권사님. 말씀해 주시죠.
2: 아, 예, 저도 이제 기도를 시작한 게 우리 아이들 때문에 이제 네. 남자만 두 명.
1: 네.
2: 예, 말만 들어도 아시겠죠? 근데 그 자녀들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실은 제가 하나님을 살짝 이용을 해서 하나님 뒤에서 내가 아이들을 조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0: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은 그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더라고요.
1: 내 뜻대로 안 되죠.
0: 아, 네. 그래서 아, 정말로 내 마음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한테 모든 것을 맡기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그때 이제 저희 사모님을 만나서 항상 상담하면서 사모님께서 기도와 말씀과 중요한 것은 엄마가 바르게 살아야 된다 이런 아멘. 거를 항상 얘기를 해주셔서 진짜 사모님 말씀을 계속 저도 순종하면서 지금까지 왔고 이제는 아이들이 군대도 다 갔다 왔고 학업 아직 파야 되는 아이가 마지막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 애가 있고 하지만 그래도 또 기도할 게 남았습니다.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네, 그래서 오늘도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1: 어머니의 기도는 끝이 아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 네. 우리 또 방송 가족들도 잘 아실 줄 믿습니다. 권사님, 고문 권사님은요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손주들을 5이나 보내셨잖아요.
2: 네, 네.
1: 와, 대단하셨어요. 그 손주들이 지금 다 컸죠?
2: 네. 큰애가 김용석이고, 김보명 20기 단원장이고,
1: 아, 네.
2: 그 정은채 부단원장, 정은택 단원장 해서 모두 5명.
1: 5명.
2: 성민까지 5명 손주를 보냈습니다.
1: 와, 얼마나 그 우리 권사님께서 아이들을 잘 케어하시는지 저희도 막 감동했었거든요. 5명을 이렇게 보내신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얼마나 아름답게 받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보람이 많으시죠?
2: 네. 해피맘에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자녀들이 있지만 딸과 며느리가 있지만 너네들한테 하는 말은 내가 제일 빠른 걸 가르쳐줄게. 그러면 뭔데요? 그래. 그러면 기도가 제일 빠르다.
1: 아멘.
2: 일하는 것보다 기도가 빨라. 그리고 성경 말씀 읽으면서 찬양하면서 하면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거다. 주 안에서. 그러면서 내가 항상 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하는 거를 잊지 말고 기도 생활을 잘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1: 네. 아유, 며느리분들이 복 받으셨네요. 이렇게 기도를 강조해 주시는 우리 시어머님 정말 아름답고 좋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하려고 발버둥 쳐도 하나님이 하시면 다 이루어지잖아요.
3: 네, 아멘입니다. 네,
1: 그런 내용들을 우리 믿음의 어머니들이 또 믿음의 아버님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대한민국이 흔들리는 또 이유는 믿음의 어머니들, 믿음의 아버님들의 기도가 좀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녀들을 영적으로 이렇게 양육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 중요성을 우리 사모님께서 좀 강조해 주세요.
3: 어머니들이 내 자녀가 사무엘이 되기를 원해요.
1: 아멘.
3: 그런데 나는 한나가 되려고 하잖아요.
1: 맞아요.
3: 근데 저는 이제 역으로 한나의 삶의 특징은 늘 성전 중심으로 기도를 했거든요.
1: 네.
3: 요즘 혼탁한 세상에 우리가 어머니들이 흐느끼면서 울어야 할 기도 제목이 많아요. 그리고 마음 상처받고 마음이 상심한 심령들이 솔직히 한나처럼 주님 앞에 나와서 흐느끼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조금 힘들고 조금 낙심되고 절망되면 사람에게 토해냈거든요. 근데 한나는 하나님 앞에 토해내더라고요. 저는 그런 어떤 그 믿음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몸부림치는 기도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 자녀 교육이 이 시대에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한나가 되면 그냥 자녀들은 사무엘이 된다. 한나의 삶의 특징이 기도와 믿음과 헌신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나의 자녀교회 프로젝트로 우리 어머니들이 다시 한번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그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어떤 교육으로 가면 우리의 가정이 살고 또 이 나라가 또 빛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1: 아멘. 기도하는 어머니가 가정을 바로 세운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네. 지금 방송을 듣는 우리 어머니들 가운데 정말 좋은 엄마가 되고 싶고 아이들을 사랑으로 잘 양육하고 싶은데 답답해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사모님 어떤 말씀 해주고 싶으세요?
3: 어머니 기도하면서 중요한 거는 인내를 가지자는 거예요. 농부가 씨를 심었는데 때가 되고 타이밍이 돼야 이게 싹이 나오잖아요.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기도도 하고 말씀도 많이 보고 다 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어머니들이 거기서 도중하차하거나 그거를 후회로 참지 못하는 그런 네. 마음 때문에 그게 다시 온이치가 될 때가 많아요.
1: 네.
3: 근데 옥토 같은 마음이라는 거는 풀을 깎고 수고로움을 해야 견디고 참고 견뎌야 그게 싹이 나고 열매가 맺어진 것처럼
1: 네.
3: 우리가 너무 어머니들이 길과 같은 마음이 많으세요. 정말 기도를 심었는데

0: 왜 나는 이 열매가 없는 나오나. 거야? 돌짝박과 같은 마음들. 네. 그래서 기도의 열매가 나타났는데 왜 안 자라는 거야? 가시밭과 같은 마음들. 그런 거 마음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인내하고 조금 수고하면 우리는 결국은 옥토 같은 마음이 돼요. 그래서 그 옥토 같은 마음이 될 때까지는 저는 인내를 하자는 거예요.
1: 아멘. 네. 정말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도 1년 동안을 정성을 기울이면서

0: 우리가 기도로 나의 모든 모난 부분을 또 말씀으로 모난 부분을 다 깎고 자르고 다듬을 때 온전한 다듬음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되지 않은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서 인내가 있잖아요.
1: 네.
0: 그 인내를 굉장히 제가 강조해드리고 싶어요.
1: 네. 네. 자녀를 키우면서 엄마도 같이 성숙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0: 네.
1: 두 분 우리 권사님도 이 사역을 하시면서 하나님께 참 감사드리는 내용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떠신지 우리 고문 권사님 말씀해 주시죠.
2: 우리 사모님이 해피맘을 개강하면서 14년 동안 하면서 제일 축복받은 우리 할머니 박순자 권사 가정인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사모님을 옆에서 만남의 복을 주신 거 감사하고요.
1: 아멘.
2: 또 내가 우리 사모님한테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바울을 섬겼듯이 내가 끝까지 우리 사모님을 잘 보필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우리 가족이 며느리와 우리 가족 식구들이 모두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는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1: 아멘.
3: 네, 저도 뭐 감사할 게 너무 많고 저는 솔직히 시집 와서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잘 몰랐었어요. 아이들 키울 때 말씀으로 하고 기도도 하고 이러는 것도 몰랐었는데 성안교회가 첫 교회거든요. 그러면서 사모님한테 옆에서 계속 붙어서 이제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계속 여쭤보면서 그러니까 숙제가 떨어지면 그걸 그대로 하면서 이제 여기까지 왔고 아이들 둘이 이제 유학생활을 하면서 엄마로서 해줄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아무리 옆에서 뭐를 해줄 수도 없고 거리도 멀뿐더러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요. 통성기도도 모르고 기도 시작도 어떻게 하는지 몰랐는데 그거를 일일이 다 저한테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할지 상담하면서 사모님하고 같이 어느 곳으로 보내면 좋은지도 진짜 기도하면서 그렇게 왔었거든요. 대학교 들어갈 때도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 그 아이들하고 기도하면서 대화가 잘 안 통하고 그랬었는데 그 어느 순간에 아 하나님한테 다 맡기고 나는 뒤로 물러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점점점 편해지고 또 우리 아이들도 엄마가 뭐를 하는지 알잖아요. 항상 식탁 위에 필사를 하면서 성경책 읽으면서 그다음에 아이들 갈 때 기도해주고 아기 때는 말씀카드 뽑는 거를 많이 했고 이제 유학생활 할 때는 말씀이 제가 카톡으로밖에는 줄 수가 없는데 그 대문 사진에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1: 네.
3: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 두차역, 두재역 두 아이들한테 무언으로 그거를 그래서 작년까지 그게 카톡 제목이었었거든요. 근데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신 것 같아서 지금까지 이렇게 제가 또 해피맘도 하고 그렇지 않았으면 중간에 또 많이 힘든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또 앞으로도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다음에 우리 사모님하고 또 박순자 권사님하고 우리 성안교회를 위해서 또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1: 아멘.
3: 감사합니다.
1: 네, 엄마 아빠는 정말 옆에 가지 못하지만 그 먼 유학생활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3: 아멘.
1: 어머니 또 아버님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 우리 사모님 이렇게 든든한 우리 동역자분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어머니를 살리는 일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데요. 비전과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이 중보기도 해주실 겁니다.
0: 네, 우리 방송을 듣는 우리 모든 가정이 가정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1: 아멘.
0: 그리고 모든 그 모델은 성경의 인물이 모델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늘 우리 어머니 기도에서 감사 헌금하는 그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 지도력이 없는 이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은 모세와 같이 탁월한 지도력을 주시고 그다음에 꿈이 없어요. 너 뭐가 될 거야? 몰라요. 나는 꿈이 없어요. 되고 싶지 않아요.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시대에 우리가 요셉처럼 꿈을 가진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고 그다음에 다윗처럼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자녀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 자녀들이 영적이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처럼 영적인 자녀가 되고 에서처럼 또 민족을 책임질 수 있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바울처럼 영적이고 큰 지도력을 갖게 하시사 중요한 건 어려서 성경을 많이 안아서 겸손한 디모데와 같은 그런 기도

0: 제목을 놓고 우리 가정에 자녀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는 다 같이 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면서 늘 14년을 같이 왔거든요.
1: 네.
0: 근데 그 기도 제목이 하나씩 다 이뤄지는 거예요.
1: 할렐루야. 네. 14년 동안 해왔더니 해피맘 사역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는 거죠?
0: 네. 왜냐하면 저는 방학이 없다고 봐요. 기도와 네. 말씀이 방학이 없다. 그래서
1: 아멘.
0: 우리는 고맙게 되면 무조건 어머니들은 자녀를 위해서 아까 구호지창처럼 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러 달려나와야 되고 그리고 가을 학기 되면 계속 기도는 멈춤이 없다.
1: 아멘.
0: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졸업이 없이 그냥 건강이 허락하면 그냥 이 땅 위에서 어머니들을 그 행복하게 하는 그 해피맘에 우리 모두가 다 힘을 합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뻐 받아줄 줄 믿어요.
1: 아멘. 어머니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시니까 이 세 분의 어머니가 더 행복하시다는
2: 아멘.
1: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정이 혹시 어려워서 정말 고민 많으십니까? 또 믿음의 어머니가 되고 싶은데 잘 되지 않으십니까? 모두 해피맘으로 오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경기도 하남시에 있는 성안감리교회에서 봄하고 가을에 계속해서 믿음의 어머니들이 모여들고 있고요. 안 믿는 분도 대환영이죠?
0: 네. 믿지 않는 분도 오셔서 자녀를 위한 기도에는 정말 잘 받아들이고 또 그러면서 또 눈물도 흘리고 또 예수도 영접하고 또 등록도 아멘. 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1: 네. 그런 기적의 축제 현장에 많이 오셔서 자녀들을 세계적인 인물로 키우는 믿음의 어머니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 아멘. 아멘.
1: 오늘 특별한 만남 FEBC 초대석 시간에 저도 들으면서 보람 있으시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부러운 사역을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우리 성안감리교회 정삼숙 사모님, 해피맘의 고문이신 박순자 권사님, 그리고 해피맘의 디렉터이신 이미경 권사님 모시고 성안감리교회에서 해마다 하고 있는 해피맘 사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세 분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0: 네, 방송 가정 네, 여러분 평안하세요.
1: 네, FEBC 초대석 특별한 만남 저는 다음 주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고요. 해피맘 사역에 대해서 관심 많으시죠?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거나 성안감리교회로 문의하시면 언제든지 환영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0: FABC.
1: 라디오 예배. 라디오 예배 매주 토요일 이 시간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십니다. 은혜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이 세상을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무언가에 포로가 되어 살고 있습니다. 요즘 너무나 마약이 범람해가지고 마약 청중국이었던 우리나라가 마약 중독에 빠져서 마약에 포로된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또 밤마다 회식이네 뭐네 해서 술이 끝이지가 않고 술에 취해서 알코올 중독에 포로된 사람도 꽤 많습니다. 도박 중독에 빠졌고 도박에 포로가 된 사람, 음란물에 중독이 돼서 음란에 포로가 된 사람, 마음속에 미움, 분노, 그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그런 모습으로 감정에 포로가 되어 있는 사람, 불안, 염려, 근심에 포로가 되어 있는 사람, 부정적인 생각, 악한 생각에 포로가 되어 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그 자체가 절망이고 그 길은 파멸의 길입니다. 누가 우리를 이 포로된 데서 자유케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결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구세주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에서 자유케 하고 모든 결박에서 자유케 하고 우리 삶 마음에 참된 평화와 자유를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모든 결박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주님의 사역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포로된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구세주 예수님을 여러분이 주님으로 모시고 살기 때문에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없고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없고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모든 것 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만사형통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 주님께서 우리를 오라 부르셔도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이 없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루하루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리는 그 같은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 31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는 누굽니까? 훌륭한

선생님을 모시고 선생님한테 배우고 선생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예수님을 닮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모든 문제가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아는데 삶은 좀 반대의 삶을 살기 때문에 끊임없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긴 책이 시편인데 시편 서론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할렐루야.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말씀을 즉 행하는 사람, 말씀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돼서 믿음으로 전제 나가야 되는데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부정적인 생각, 염려, 근심, 걱정이 나를 점령하면 나의 삶에 모든 문제가 생겨나게 되고 결국 내 삶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절대 긍정, 절대 감도로 생각을 지켜야지 부정적인 생각, 원망, 불평에 사로잡히면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생각이 우리 삶을 지배하는데 요즘 너무나 많은 젊은이들이 이렇게 살아 못하나, 삶을 포기하고 싶다, 그래서 자살을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귀한 인생을 한번 우리가 태어나서 정말 의미 있게 보람되게 행복하게 살아야지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예수 잘 믿어야 되고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자 삶의 원리에 대해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8장 34절에 설명하셨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군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려면 은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첫째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가 지어진 십자가를 지고 그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으로서의 십자가가 있고 학생은 학생으로서의 십자가가 있고 선생님은 선생님으로서의 십자가가 있고 감당해야 될 짐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사업가는 사업가대로 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짐을 잘 감당해서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복이 맙니다. 장로교 창의자 깔뱅은 그의 기독교 강요 제4권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 self denial, 십자가를 지는 것, bearing the cross,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핵심이 바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 진리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우리가 체험해야 됩니다. 오늘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라고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우리가 안다는 것이 지식적으로 아는 것 이거 뛰어넘어서 체험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여기 컵에 물이 있다는 걸 누가 압니다. 그러나 이게 진짜로 물이 있는지 언제 먹어보면 아 물이구나. 이처럼 진리 대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변화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삶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비극은 사람들이 이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80만 무속인이 있다고 하는데 불안한 사람들이 한 참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불안전성을 가진 사람들이 무속인을 찾아가서 잘 봐주세요. 제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자기의 미래를 얘기해달라 그럽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무속인도 우리와 똑같은 불완전한 인간입니다.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정신 나간 사람들이 거기 가서 돈을 갖다 바치고 좀 문제를 해결하다가 하는데 오히려 마음에 불안만 쌓이는 것입니다. 누가 아 유용한 점쟁이가 있는데 같이 갈래?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데 우리가 언제 그런데 기웃거립니까? 우리의 문제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진리 대신 예수님께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5절은 예수님이 말씀이라고도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신 예수님이요, 말씀이신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성경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말씀으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 계신 동안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의뢰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 대신 예수 만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성경 전체의 주제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끝절까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구약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요절로 딱 우리가 정해서 고백한다고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다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을 만날 때 일생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막달라 지역에 살던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당시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은 가장 흔한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말하면 옛날에 철수 영희 하듯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 지역의 이름을 따서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불렀는데 일곱 귀신이 들려갖고 정말 영적으로 정적으로 눌려서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딱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새 사람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완전히 취함을 받고 그때부터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바쳐 충성하신하는 귀한 일꾼이 되었던 것입니다.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났을 때도 끝까지 십자가 밑에까지 가서 자리를 지키고 예수님 묻혀있는 무덤에 부활절 새벽에 가서 그 문이 열린 것을 보고 천사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전할 때 같이 왔던 여인들은 돌아갔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그곳에 앉아서 예수님을 찾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처음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렇게 삶이 달라진 것입니다. 충성헌신하는 정말 신실한 여종이 되어서 가톨릭에서는 그녀를 사도들을 위한 사도라고까지 호칭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이 이렇게 주 앞에서 존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절대 절망이 절대 희망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귀신에 들었던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운명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절대 절망에서 절대 희망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우리의 삶이 사랑과 용서의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밤낮 미워하고 욕하고 싸우던 삶이 이제는 변화가 되어서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의 길을 걸었던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자기에게 돌 던지는 사람을 용서하고 죽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을 말씀합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정말로 사실 힘들겠지만 스데반 집사처럼 자기에게 돌 던진 사람을 용서한 그 용서를 배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비변환하고 여러분 물고 뜯을 때 주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뭘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은 당시 잘 나가던 차세대 지도자였습니다. 당시 사내들인 공회라고 우리나라 국회 같은 기관에서 차세대 그 지도자로 세웠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은 있었으나 예수님을 이단의 괴수로 알고 예수님 사람이 다 이단이라고 생각해서 괴를 무너뜨리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고 그리고 다메섹에까지 가서 예수님 사람 잡아오려고 고문 들고 가다가 비틀어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꾸꾸러졌습니다. 예수님 만난 이후로 그 일생을 주님께 바쳤습니다. 한평생 예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모시고 주님 영광에 살다가 그는
네로 황제 시절에 순교했는데 빌립보서 3장 8절에 그의 믿음의 고백이 나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런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세텔의 선교 여행을 마치고 로마 감옥에 갇혔다가 AD 64년부터 67년 네로 황제가 모든 기독교를 붙잡아 처형할 때 그때 붙잡혀서 목베임당에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생은 너무나 고귀한 일생이었습니다. 신약성경의 절반 깎은 13권의 책을 남기고 온 유럽과 소아시아 지역을 다니며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며 하나님의 영을 나타냈던 귀환적으로 쓰임받다가 천국에 갔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이런 변화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과 영적인 교제를 통하여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 주님에서 참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죄와 사망에서 자유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가고 죽음 이후에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죄에서 자유를 받고 죽음에서 자유를 받아 우리는 주님께서 오라 부르실 때 영원한 천국에 가서 더 이상 우리는 고통하지 않냐고 절망하지 않냐고 주님의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며 영생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죄의 유혹을 예수의 보혈의 영으로 물리치고 주님 안에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사도 바울이 외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진이나 위험이나 칼이야. 그것도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는 영생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것은 영화로운 것입니다.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고통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영원한 기쁨만 있는 것입니다. 찬양만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주님이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위해 천국을 예배하고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을 말씀합니다. 만일 땅에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래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죽음 앞에서 통곡하고 절망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천국섬 주신 천국섬을 갖고 위로함을 가지고 위로함을 받고 은혜 가운데 장례를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영생 천국에서 새로운 시작인 것입니다. 이 땅에 살다가 힘써 주님을 하다가 하늘나라서 많은 상급 받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나아가서 예수님을 진리로 모신 여러분들이 가난과 저주에서 자유함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의 물질의 노예로 살지 말고 물질을 다스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다스림의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보니까 성경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다스리며 살아야 됩니다. 왜 물질의 노예가 되고 밤낮 쪼들린 인생을 삽니까? 우리 다스려야 됩니다. 우리가 물질을 다스리며 살 때 성실과 근면과 인내로 있는 것을 최선의 노력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성공이라는 것은 우리의 최선의 노력을 그것이 씨앗이 돼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지 적당히 해서 성공이라는 것을 주어지지 않습니다. 세계 정상에 오른 사람들은 그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뭐라도 최선을 다합니다. 운동을 해도 최선을 다하고 공부를 해도 최선을 다하고 음악을 해도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정상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복받은 인생으로 다스리며 살아야지 왜 우리가 가난과 저주의 노예가 되어 삽니까?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그래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 안에 가운데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나가서 우리는 모든 질병에서 자유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의 병, 육신의 병에서 노예함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상처, 육신의 질병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 치료받고 변화받고 자유함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땅에 치료자로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0: 갖고 사역에 힘을 쏟으신 것이 병 고치는 사역이었습니다. 3분의 2가 병 고치는 사역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이 4절에서 설명합니다.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고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언제나 우리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이신 것입니다. 주님은 동일하신데 우리가 믿음이 그 동일하신 예수님을 붙잡고 있지 못해서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믿음의 사람이 돼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낫겠다고 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옷자락에 손을 대서 병고침 받은 여인처럼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아서 모두가 기적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병, 육신의 병, 환경의 모든 문제에서 노예는 받고 치료는 받고 세부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깽단 두목에서 목사가 된 니키 크루조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1938년에 푸에토리코에서 태어났는데 그 집이 아주 가난하고 아버지는 늘 폭력을 휘두르고 또 주술에 빠져 있고 정말 가난과 폭력과 술로 인해서 절망적인 환경에서 자라났습니다. 늘 술 취한 아버지한테 얻어맞고 형제를 또 19이나 낳았어요. 19. 근데 15살 때 그 폭력적인 삶 가정을 벗어나서 형을 따라 뉴욕에 왔는데 뉴욕에 있다가 얼마 있지 않고 집에서 나와가지고 마오마스라는 악명 높은 깽단에 들어가서 6개월 만에 깽단에 두목이 됐습니다. 아마 주먹을 찼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수백 명을 거느린 깽단 두목이 돼서 온갖 범죄를 저지르는 뉴욕의 공포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의 삶은 술과 폭력과 범죄의 연속이었습니다. 뉴스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뉴욕의 청소년 깽단이 뉴욕 전체를 치안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그런데 데뷔 윌커스 목사님이라고 펜실바니아에서 작은 교회를 목회하시던 우리 오순절교회 순봉옥교 목사님이 그 뉴스를 보고 내가 저들을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뉴욕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 깽두목 니키를 찾아와서 말합니다. 니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 정신 나간 사람 봤나? 침을 뱉고 주먹을 패면서 다시 나타나면 너 죽여버리겠다 그럽니다. 그때 이 윌커슨 목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나를 천 개 조각으로 잘라 길거리에 던져도 그 조각 하나하나가 계속 외칠 것이다. 예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부모도 친구도 세상도 그걸 다 포기했는데 이 윌커슨 목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또 찾아와서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군데 나같이 버려진 인생을 사랑하는가 그 사랑에 감동되어가지고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에 윌커스 목사님이 깽단 청소년들을 위한 전도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 니키가 부하들을 다 데리고 그 예배에 참석을 했어. 시간 은혜를 받는데 마지막 예배 시간에 마지막 집회 시간에 예수께서 침뱉음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혀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설교에 그냥 꼬꾸러졌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정말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신다면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증오심으로 가득했고 술과 폭력으로 살던 그의 마음속에 처음으로 평안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내 죄는 용서받았고 마침내 나는 자유함을 받았다. 완전히 그 세 사람이 되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무기를 다 경찰서에 반납하고 성경학교에서 공부를 마친 다음 그는 복음 전도자가 됐습니다. 니키 크루즈 아우리치를 설립해서 전 세계를 다니며 자신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사랑을 간증하고 수많은 청소년과 범죄자, 마약 중독자들에게 희망을 전합니다. 자서전 달려라 니키는 수많은 언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 수백만 명에게 전해졌고 그의 이야기가 십자가 칼이라고 하는 소설, 영화, 만화로 제작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변할 수 있었다면 그 누구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과거가 어떻든 당신이 어떤 죄를 지었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저주를 끊으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진리의 신 예수님을 만나서 모든 결박되는 것에서 자유함을 받고 새 사람이 되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1: 라디오 예배 지금까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설교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지역번호 02-6181-9191번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전화해 주십시오. 라디오 예배 토요일 순서를 맺습니다. 감사합니다.

0: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나눔과 섬김, 기독교 연합봉사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역시 메신 FM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평안하셨죠? 하늘편지 이정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묵상하실 때 어떤 수식어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하나의 수식어로는 물론 부족하겠지만요. 저는 초신자 때 찬양의 가사에서 접했던 이 표현이 참 은혜가 되고 힘이 됐어요.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이 구절이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셔서 작은 신음까지도 모두 기억하시는 주님. 그 섬세하신 주님의 위로가 우리를 살게 하고 또 일어서게 합니다. 그 사랑은 누가복음 12장 7절 말씀에도 새겨져 있어요. 너희에게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그 섬세하신 주님의 사랑이 찬양을 통해서도 전해지길 바라면서 하늘 편지 시작할게요. 주만 바라볼지라 박신아 카이어입니다.

네, 7월의 첫 토요일에 함께하는 하늘편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 시간 어디서 무엇하시며 극동방송 듣고 계실까 늘 궁금한데요. 그런 이야기 문자 메시지로 들려주실 분 계시다면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듣고 싶은 찬양을 신청하실 분들도 제목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 주신 분들 중에 몇 분을 선정해서 6남매 핸드메이드에서 제작한 예쁜 파우치나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하고 싶은 예쁜 성경 라스텔라 성경에서 성경책을, 식비는 줄이고 맛은 높이고 쿠기지에서 맛있는 밀키트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9507님, 보내주신 밀키트 선물 잘 받았습니다. 마침 생일이었던 저희 딸과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후기 남겨주셨는데요. 제 마음이 기쁘네요. 고맙습니다. 0490님, 지금 양파장아찌 담그며 듣고 있습니다. 구역 식구들도 주고요. 며느리에게도 주려고 많이 담고 있네요. 목마른 내 영혼 신청합니다. 하셨는데 제 마음까지 행복해지는 메시지인데요. 너무 귀하신 기쁨의 통로 되시는 0490님 축복합니다. 6089님 반갑습니다. 처음으로 인사드려요. 일터에서 일하며 함께 듣고 있어요. 덕분에 즐겁게 일하네요. 라고 주셨는데 주말에도 일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실 많은 분들께 신청하신 이 찬양이 힘이 될 것 같아서 바로 보내드릴게요. 시와 그림의 목소리로 함께 하시죠. 임재.

네, 목마른 내용 혼 피아워십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하늘 편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문자 메시지로 저와 소통하길 원하시는 분 혹 계시다면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6762님, 성령 충만함으로 찬양을 듣고 있습니다. 찬양 들으며 다윗처럼 춤추고 있습니다 하셨는데요. 와, 그 장면을 떠올리기만 해도 제 마음에도 큰 기쁨이 되는데 그 시간 쭉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3037님, 대구에서 듣고 있어요 하셨는데 예, 이렇게만 보내주셔도 정말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5933님, 분당에서 배달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얼마 전 교회에서 남성 합창단이 헌금송으로 부른 찬양을 듣기 원해요. 네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신청합니다 하셨는데요. 아, 더운 날씨에 배달일을 하신다니 너무 수고가 많으신데요. 찬양 들으시면서 꼭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소프라노 김순영의 목소리로 네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함께 하시죠.

7965님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며 즐겁게 듣고 있습니다. 주님의 숲 듣고 싶어요 라고 하셨는데요. 그래요, 내일은 복된 주일입니다. 충만한 기쁨으로 채워주실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가득해지기를 소망하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7965님이 신청하신 주님의 숲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하늘편지 이정연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Sometime later, he fell in love with a woman in the Valley of Sorek, whose name was Delilah. Judges chapter 16, verse 4.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사사기 16장 4절 말씀. 헬로 에브리원, 땡큐 포 조이닝 어스 포 잉글리쉬 바이블 펠로쉽. I'm Changsu Kim, broadcasting on FEBC Mission FM from the nation's capital, Seoul.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창수입니다. 많이 덥지요? 오늘은 7월 4일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7월 6일부터 저희 극동방송은 서머 스페셜을 시작합니다. 여름 혹서기 동안에 토크보다는 아름답고 은혜로운 찬양을 더 많이 늘리게 됩니다. 아무쪼록 이 기간 동안에 좋은 찬양 많이 들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6.25 때 우리나라를 많이 도와준 미국이 독립된 지 250년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2만 8천여 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평택 캠프 험프리스는 미국 본토를 제외하고 해외 주둔지 가운데 미군의 주둔지요.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저도 여러 차례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부대의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한미동맹, 미일동맹을 통한 동부가 세력균형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은 기독교 기반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많이 약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신학교들이 사역자들을 활발하게 배출하고 있고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인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이유라고 봅니다. 자, English Bible Fellowship 오늘 순서도 역시 찬양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Kristen Chenoweth의 찬양입니다. Just as I am.

Amen.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After his wife died. 삼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His wife가 삼손의 와이프예요. 삼손의 와이프가 죽고 나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와이프와 장인을 불태워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Samson began to go and see prostitutes. 삼손은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이제 기생집이나 기웃거리고 다녔습니다. He met with a prostitute in the city of Gaza. 가사라는 도시에서 지금의 가자지요. 기생을 하나 만났습니다. When his enemies learned about this, 여기서 his enemies는 삼손의 적들이 되겠고 그 적들은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겠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어떤 소식을요? 삼손이 기생집이나 기웃거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they went and surrounded the city. they가 바로 블레셋 사람들인데 블레셋 사람들이 가서 그 도시를 즉 가사를 포위했습니다. At midnight, 한밤중에 Samson picked up the gates of the city and walked away with them. 우리 성경에 보면은 삼손이 성 문짝들 두 설주와 빗장을 빼어 그것을 어깨에 메고 나갔다고 그랬습니다. After this incident, 이 사건이 있고 나서 Samson fell in love with a woman. 삼손은 한 여인과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Whose name was Delilah. 그 여인의 이름이 들릴라였습니다. The leaders of the Philistines bribed her. 그래서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bribed her. her는 여기서 들릴라고 들릴라한테 뇌물을 주었습니다. With a vast amount of money. 아주 많은 돈을 줬어요. 목적이 뭐였냐면 to find out where Samson's amazing strength came from. 과연 삼손이 이 노

놀라운 기운을 갖고 있는데 이 기운이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좀 알아봐라 하고 뇌물을 주었습니다. Delilah asked Samson about his strength. 그래서 들릴라가 삼손한테 당신의 힘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이오 하고 물었지요. And he lied. 여기서 he는 삼손이고 삼손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Telling her 뭐라고 말을 하는고 하니 if he was tied with seven bowstrings. 만약에 삼손을 우리 성경에는 마르지 아니한 푸른 칡 일곱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직역을 하면은 여기서 bowstrings는 여러분 보우는 활이죠. 이 활줄로 삼손을 묶으면 여기 seven bowstrings라고 나와 있죠. 일곱 가닥으로 묶으면 he would become like other men. 자기가 힘을 잃고 여기서 he는 삼손인데 자기가 힘을 잃고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될 것이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Delilah tied him with seven bowstrings. 그래서 들릴라는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마르지 아니한 푸른 칡 일곱 가닥으로 삼손을 묶었습니다. Then called the Philistines. 그리고 나서 블레셋 사람들을 불렀어요. But Samson was still able to break the bowstrings. 그런데 웬일입니까? 삼손은 아직까지도 힘이 넘쳐서 이 마르지 아니한 푸른 칡 일곱 가닥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Delilah again asked Samson about his strength. 들릴라가 그래서 다시 한번 삼손에게 당신의 기운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이오 물었습니다. And again he lied. 그러니까 삼손은 또다시 거짓말을 합니다. Telling her to tie him with seven new ropes. 이번에는 세 밧줄 일곱 가닥으로 자기를 묶으면 자기가 힘이 빠질 거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Again she tied him. 그리고 나서 다시 she, Delilah는 him, Samson을 묶었습니다. 새로운 밧줄 일곱 가닥으로 또 묶었어요. Again she called the Philistines. 여기서 she는 Delilah인데 Delilah가 이렇게 하고서 또 블레셋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And again Samson broke free. 그리고 삼손은 이 세 밧줄 일곱 가닥을 끊고 또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Delilah was beautiful. 들릴라는 참 아름다운 여성이었습니다. But she was dangerous. 그런데 위험한 인물이었어요. Samson was strong. 삼손은 힘이 아주 셌지요. But he was also weak in some matters. 그러나 그가 약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The five rulers of the Philistines offered money to Delilah. 그래서 블레셋의 지도자 다섯 명이 들릴라에게 뇌물을 줬죠. They wanted her to discover how to control him. 그들이 뇌물을 들릴라에게 공유한 것은 자기들이 알아내고 싶었던 거예요. How to control him. 과연 이 삼손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룰 수 있는가, 통제할 수 있는가를 알고 싶었죠. That is why they offer the money to her. 그런 목적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들릴라에게 이렇게 뇌물을 주었던 것입니다. They thought that he intended to attack their nation. They는 여기서 블레셋 사람들이고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that he는 삼손이에요. 삼손이 아무래도 자기네 나라를 공격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They did not dare to go near to him. They 여기서 블레셋 사람들인데 블레셋 사람들은 감히 삼손 가까이에 가려고 하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힘이 셌거든요, 삼손이. They did not know why he was so strong. They 여기서 블레셋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도무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삼손이라는 인물이 왜 이렇게 강한지. They offered a large amount of money to Delilah.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들릴라에게 거에게 뇌물을 주었던 것입니다. Samson loved Delilah so much that he did not feel doubtful about her. 삼손이 들릴라를 얼마나 사랑했던지 he did not feel doubtful about her. 들릴라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기서 찬양 한 곡 더 들으시고 Praying in English 이어서 하겠습니다.
The Rootbees가 부릅니다. My Jesus, I love thee.

Oh, sin can deter us from our greater purpose in serving you. Thank you for showing us the importance of not putting anything, including the ones we love, in front of you. Please help us to put you first in our lives. Please use each one of us for your honor and your glory. Thank you for the amazing work that you do in our lives. We pray all this in Jesus' name. Amen.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 내용 번역해드리겠습니다. Dear Heavenly Father, 하늘에 계시는 사랑하는 아버지, thank you, 감사드립니다. For allowing us to see, 우리로 보게 하시니, more mistakes made by Samson. 삼손이 저지른 정말 더 많은 실수를 우리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showing us examples of men with flaws.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흠이 많은 사람의 이런 예들을 so that we can learn from them. 그래서 그들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instead of heroes that we can relate to. 꼭 지위가 높은 사람, 영웅들의 이야기만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보여주셔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Thank you for showing us how sin can deter us from our greater purpose in serving you.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방해가 되는지 from our greater purpose in serving you. 정말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더 큰 목적을 방해를 하는지 죄가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showing us the importance of not putting anything, including the ones we love, in front of you. 심지어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그 어떤 것 우리가 좋아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두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Please help us to put you first in our lives. 우리를 도우시사 우리 삶 가운데 항상 하나님을 으뜸으로 치게 해주시옵소서. Please use each one of us for your honor and glory. 우리를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Thank you for the amazing work that you do in our lives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We pray all this in Jesus' name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여러분 오늘 방송 잘 들으셨습니까? 오늘도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느끼신 소감, 사연, 그리고 기도 제목을 샵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휴대폰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마치기 전에 우리 성경에 등장하는 장소 이름 두 개 골라서 영어로 연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8장 17절에 등장하는 이름인데요. 아라바와 벳호글라, 이 두 개의 장소 이름을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아라바를 에르바 이렇게 연습해 주시고, 벳호글라는 베스 하글라 두 단어입니다. 이렇게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삼손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Well,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Thank you again for listening to English Bible Fellowship. I'm your host, 장수 Kim. 네, 여러분, 더운 여름 정말 시원하게 보내시고 행복한 주일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 토요일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Goodbye. God bless you.

0: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 3절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기업 천사 익스프레스가 전해드립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 오늘 이 시간은 예수마음교회 나상진 목사님께서 이사야 6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본문으로 나는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사랑해야 되고 이웃 사랑해야 되고 나라 사랑해야 돼요. 아멘. 민족 그 일제시대 32명의 그 대표 중에 절반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라 사랑해야 돼요. 나라 없으면 교회도 없고 나라 없으면 신앙생활도 못해요. 그러므로 나라가 견고히 서야 됩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 날마다 기도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까? 한번 생각해 봐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침례신학대학이 목동 언덕배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언덕배기를 도마동, 제가 버스터미널 뒤에 자취했었는데 자전거 타고 거기까지 가면요, 학교 늦었는데 언덕을 올 때 막 얼마나 힘든지 몰라. 차로 가면 별거 아닌데 자전거로 가면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서 그냥 그 도착을 해요. 그런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오르막만 많은가? 이 질문을 이렇게 해봐요. 집에 갈 때는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 학교에서 자전거 페달 몇 발 밟지 않아도요, 태평오거리까지 그냥 가버려요. 오르막은 내리막이죠. 다시 말해서 내 인생 왜 이렇게 힘드냐? 아니요, 좀 있으면 좋은 날이 와요. 목사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지금 몇 년째 터널에 들어가고, 여러분 생각해 봐요. 긴 터널은 긴 산을 넘은 거예요. 큰 산을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래요. 벌써 6.25 전쟁이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있었으니까요. 야, 참 기가 막힌 일이죠. 벌써 77년 됐습니다. 그런데요, 막 일방적으로 쳐들어오니까 그냥 난리가 났죠. 막 앉아서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이봐요, 피난하는 이 참 얼마나 발걸음이 무겁겠어요. 나뒹굴고. 이게 이 그림이 안타까운 거예요. 옆에 돌아가신 엄마가 있는 애기가 막 엄마 찾아 울고. 아유, 주여. 그냥 이 가족을 잃은 가족 가운데 계신 어머니 보시, 아유, 이 가족을 잃은 그 슬픔을 어찌 다 말로 다 표현하겠습니까? 저 어머니가 혹시 내 가족 있나, 내 자녀 있냐 찾아보는 거예요. 아유, 이렇게 학살당한 수많은 민간인들, 군인들, 야, 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참 안타까워요. 전쟁은 일어나면 안 돼요. 그런데 했다면, 만약에 하면 이겨야 돼요. 전쟁은 하면 안 되지만 했다면 이겨야 돼요. 여러분, 1950년 6월 25일, 이게 우리나라는요, 진짜 은혜를 입은 거예요. 한국군은 10만 명 가까이 돼. 10만 5,752명. 북한군은 19만 8,380명. 두 배예요. 탱크가 우리나라 0대, 북한은 242대. 탱크 한 대가 대단해요.

국토가 728문, 우리나라 91문. 함정이 110척, 북한은 우리나라 71척. 항공기가 날아다니는, 하여튼 날아다니는 거, 우리나라 22대. 북한은 211대. 이 중에 전투기는 0. 북한은 전투기가 197대. 여러분, 이 정도 되면 탱크도 한 대도 없지. 전투기도 한 대도 없지. 이 정도 되면 이기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하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요, 어쨌든 나라를 지켜서 이만큼 온 줄 믿습니다. 이게 봐요. 1950년 6월 25일 날 전쟁이 시작됐어요. 북한의 남침으로 전쟁이 시작돼. 1953년 7월 27일 날 휴정협정이 체결됐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는요, 전쟁 끝난 거 아니에요. 남북 평화통일로 종전되기를 바랍니다. 인명피해가 어마어마했죠. 어마어마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봐요. 북한군 50만 명 가까이, 중공군 14만 8천, 남북 민간인 250만 명 가까이 사망했, 전쟁 고아가 10만이요, 이산가족이 1000만여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군인 들어봤어요? 이게 학도의용군, 군번 줄도 없는 군인들. 이 학도의용군은요, 14살에서 19살까지 중고등학생들이에요. 인명피해, 학도의용군이 몇 명쯤 죽었냐? 약 2000명, 1983에서 7000명. 그러니까 2000명에서 7000명 가까이 죽었어요. 이게 학도의용군들이 이 태극기에다 써놓은 결심이에요. 결심. 잘 안 보이죠? 제가 그래서 읽어봤어요. 자세히 읽어봤더니, 우리의 죽음은 역사의 꽃이 되라. 이렇게 써요. 조국을 위해 희생정신. 학도병은 간다 삼광진으로. 내강산 수호는 학도병의 힘으로. 까마귀 우는 곳 나는 가리라. 장하다 19용사. 장하다 용사. 이렇게 막 써놓은 거예요. 임전 무태. 공부는 다음에. 충성은 이 순간. 조국이여 젊은 피 그대에게 바치노라. 고마워야 돼요. 정말 나라를 위해 얼마나 애써가지고 이만큼 왔습니까? 여러분, 조상분들이 애써서 지켜서 우리에게 물려준 이 나라. 절대 함부로 살면 안 되죠. 잘 보존해서 후손에게 물려줍시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위기가 여러 번 있었어요. 1997년 그리고 98년까지 우리나라에 IMF가 왔어요. 많은 나라들이 개발 도상국으로 막 자라고 있던 대한민국, 88 올림픽까지도 잘 치렀던 이 나라가 이제 끝났다. 대한민국의 시대는 끝났다. 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방송마다 계속, 이게 9시 뉴스예요. 사상 최대 부도, 주가 500선 붕괴, 막 그러면서 증권 부도, 막 한라그룹 부도, 어디 부도, 국제금융 뭐 신청 뭐 이렇게 하여튼 계속 끝났다, 망했다, 망했다, 안 된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 기적이 뭐냐? 1998년 IMF 위기 때 자발적인 금모으기 운동이 일어나요. 갖고 오라고 총풀이 그런 게 아니에요. 뺏어간 게 아니고 손에 차고 있던 반지, 돌잔치하고 얻었던 그 금반지, 목걸이, 귀걸이, 세상에 나중에 먹고 살려고 꼽을 쳐놓았던 그걸 싹 모아가지고 우리나라가요, 우리나라가 세상에 전 세계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단 한 번도 이런 나라도 없었고 이런 민족도 없었고 이런 일도 없었어요. 어떻게 자발적으로 자기 재산을 들여서 나라를 살립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대한 거룩한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라요. 우리나라 보통 나라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남들은 못 일어난다 끝났다 할 때 3년도 안 돼서 딱 일어나버렸어요. 할렐루야. 2007년 12월 기름이 유출됐어. 엄청나게 유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야, 그 해안, 이게 태안반도 해안 끝났다 그랬어. 이거 자연 복귀되려면은 100년 걸린다 그래, 100년. 그런데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몰랐던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세상에 여러분, 놀라운 일.

일어나요. 놀라운 일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가서 기름을 퍼다르고 닦아내고 돌 하나하나를 막 세척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가지고 무려 자원봉사자, 이거 돈 받고 한 거 아니에요. 자원봉사자들이 휴가를 반납하고 시간을 내고 옷이 더러워지고 막 땀이 번벅대면서도 그들이 무려 123만 명이 그 일에 동참을 해. 그래가지고 100년 걸린다고요? 천만의 말씀. 몇 년 만에 확 뒤집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사고가 났을 때 사진이에요. 그런데 몇 년 가지도 안 해서 100년 걸릴 거라는 그 어려움, 그것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완전히 지금 거기서요. 거기서 잡은 조개 먹어도 되고요. 거기서 회사 먹어도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여러분 거룩한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이게 앞으로도 쉬운 일은 뭐 그냥 어려움 없다는 보장은 없지만 어떤 거든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62장 이렇게 보면요. 이사야서는 크게 두 개로 나눠요. 1에서 66장까지 있는데 1장에서 39장까지는 그런 식으로 하면 니네 큰일 난다. 그런 식으로 하면 니네 망한다. 이게 이사야 1장에서 39장까지예요. 그리고 40장에서 66장까지는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회복시켜준다. 그리고 그 중간에 38장에 히스기야 사건이 나와요. 히스기야가 여러분 남한국 유다 왕인데요. 히스기야가 죽을 것 같았는데 기도해서 살아나죠. 그게 우연히 거기 들어간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니네 망하고 끝나고 죽은 것 같아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살아난다.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킨다. 그래 거기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이사야 62장 전체를 통해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은 시온의 의가, 시온 성전, 성전의 의가, 공의가 빛같이, 할렐루야. 여러분 어두운 땅에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 성전을 위해 쉬지 않고 빛이 비치도록 햇불이 타오르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역을 시온을 바꿔가지고 대한민국으로 한번 바꿔봐요. 시작. 나는 대한민국의 의가 빛같이.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 여러분 사업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셔요. 하나님 쉬지 않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여러분 이방 나라들, 우리나라가 있으면요, 이방 나라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과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우리가 주 안에서 형통한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새 이름으로 부르신대요.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례를 사라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신약에서는 시몬을 베드로로, 완전히 저의 이름도 바뀌었어요. 죄인이 의인으로. 여러분 마귀의 자녀였던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 이름으로 우리는 일컬음을 받게 돼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새 이름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이 뒤에 나와요. 좀 이따 볼게요. 또는 너는 또, 이야 얼마나 우리에게 복이 되나 말.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손에 왕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손에 아름다운 왕관, 이게요 영국식 왕관이에요. 또 다른 왕관 보여줄게요. 예쁘죠? 멋지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손재주가 이것도 잘 만들었죠. 우리나라 사람들 봐요. 삼국시대 왕관 좀 봐요. 이야 무겁지도 않게 순도 99.9%로 막 금을 재련해가지고 딱 봐도 가벼워 보이죠. 멋지기도 하면서 가벼워. 이게 잘 모르겠어요? 멋진 사람한테 씌워던데. 우와 물론 뭐 이건 진짜 금은 아니겠죠. 반짝반짝. 그런데 세상에 휘황찬란 세상에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누구냐? 나래요. 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에 왕관으로 삼아주시겠다 했으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그만큼 가치 있다는 거고 그만큼 존귀하다는 거고 그만큼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게 생겼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그동안에는 우리가 뭐 저런 인간이 나서 이렇게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 남한국 유다 북한국 이스라엘 이들은 다 망했었잖아요. 그런데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다시는 우리 대한민국을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대한민국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는 새 이름 나왔네요. 헵시바. 헵시바 뜻이 뭐냐?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그에게 있다. 오와 할렐루야. 아니 파워포인트에서는요 뾰짝 안 써지더만. 뾰짝아. 그래 우리나라는 안 써줘도 쓰는 법 있죠. 거기 써놨잖아. 내 땅을 뾰루라 뾰라라 하니니 뾰라라 하니니 뾰라 결혼한 여자. 다시 말해 언약으로 하나 됐다 이거요.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를 너는 나의 뾰라다. 너는 나랑 결혼했다. 너는 나의 헵시바다. 와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 고맙고 감사하고 얼마나 가슴 뛰는 일입니까.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요 하나님은 그들을 너무나 사랑 우리도 사랑하시죠. 우리를 향해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 위에 파수꾼이 섰다고 생각해요. 지금 성벽에 저기 파수꾼이요. 시력 좋은 사람이 여기 있는 글자도 안 보이는 사람이 보면 안 되죠. 멀리까지 잘 보이는 사람이 봤더니 저쪽에 적군이 오네. 그럼 나팔을 불어가지고 적군이다 전쟁 준비 그러면 막 밖에 있던 사람들 안으로 들어오고 성문을 닫고 전쟁하기에 준비하죠. 이야 오늘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겠다. 여러분과 제가 파수꾼이 되길 바래요. 가정의 파수꾼이 됩시다. 내가 바라보면서 이러면 안 되지. 지금은 기도할 때지.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잘 봐요. 주야로. 여러분 낮에도 파수하고 밤에도 파수하고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주야로 계속 파수꾼이 뭔가를 말해요.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는 자들. 여러분 하나님 잊지 맙시다. 하나님 은혜 잊지 맙시다. 하나님 사랑 잊지 맙시다. 이게요 너무 신기한 건 아니 어떻게 오든 이 나라인데 그렇게 쉽게 넘겨주면 되겠어요? 지금 여기까지 온 게 어떻게 온 겁니까? 그렇게 쉽게 뺏기면 되겠냐고요. 절대 함부로 하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너희는 쉬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 영광을 맛볼 때까지 절대 쉬지 말고 깨어있으라 이 소리예요. 깨어있으시길 바래요.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예루살렘이 회복이 된다는 거요. 그래야죠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으신다는 거요.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러분 우리는 너무 착해가지고요 언제부턴가 우리 천사들이 할 일이 없어. 할 일이 없어.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해야 천사들이 역사하는데

아니, 저 혼자 다 해버리네. 여러분,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라 이 소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소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소리고 하나님이 도우심을 받으라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세상에 쉬운 것이 인생이고 세상에 살만한 게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죽으려다가도요 하나님이 생

걸 보고 그때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세상에 개미도 사는데 저렇게 힘들게 사는데 내가 뭐라고 죽나. 여러분 잘 생각해. 이거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더 발전하지 않은 지금 현재의 모습, 우리 현재 내 모습, 여러분 지금 눈으로 제가 보이죠? 앞을 못 보시는 누군가는 그게 소원이요. 그런데 나의 평범함이 누군가는 소원인데 나는 그걸 깨닫지 못하면 감사가 없죠. 감사가 없죠. 오늘 여러분 깨닫는 역사가 있길 바라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오른손 그 능력이에요. 내가 다시는 네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시겠고 곡식을 내 원수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지 다시는 너희가 빼앗기지 않게 하겠다고. 오늘 여러분 사탄한테 절대로 빼앗기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 영광이 하나님의 그 맹세가 하나님의 의지가 보이지 않아요? 절대로 너희를 그냥 두지 않겠다. 보호하겠다. 도와주겠다. 책임지겠다. 그러면은 아하 놀고 먹어도 되겠네. 아니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역사하셔요.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는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심은 걸 거두기를 바라고 거둔 걸 먹기를 바라고 그 먹는 걸 어디서까지 먹냐? 세상에 할렐루야 성소에서 먹는데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주신 거죠. 여러분 88번의 공정일 거쳐야 쌀밥이 내 입에 들어간다는데 그중에 한 번만 어긋나도 내 입에 안 들어가는 건데 내가 오늘 밥 먹을 때 그 얼마나 감사해요. 성문으로 나가라. 예루살렘 성문으로 나가라는 거요. 그리고 잘 봐요. 나가라 나가라. 왜 두 번일까요? 반복 강조. 빨리 나가라 이거요.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올 거니까 길을 만들라 이거요. 우리나라 여러분 경부고속도로 놓을 때 반대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경부고속도를 잘 놓은 거예요 못 놓은 거예요? 그거 안 놨으면 경제발전이 어떻게 있겠어요? 산을 뚫고 강을 막 이게 언덕을 메꾸고 골짜기 메꾸고 막 다리 놓고 해가지고 경부고속도를 놓은 결과 우리나라가 물류가 유통이 빨리가 돼서 이렇게 된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길을 닦거라. 큰 길을 넓게 도라는 거예요. 많이 올 거니까. 수축하고 수축해라. 돌을 제하라. 거기 돌뿌리들 나무뿌리들 싹 제거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 깃발을 세워라. 여기로 오라고.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 이게 영적인 의미가 대단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돌아오도록 길을 냅시다. 예수님이 오실 때 침례 요한이 길을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죠. 그게 뭡니까? 와가지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아직 안 믿는 가족들이 내게 돌아오도록 내가 변화된 삶 길을 놓고 있는 거예요. 내가 더 화목한 삶 내가 더 주 안에 형통한 삶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이 별거 아니었는데 예수 믿더니 완전히 좋아졌어 바뀌었어 새로워졌어 길을 놓은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혼자만 그런 게 아니라 가족이 화목해 자녀들도 행동해 형통해. 우와 참 왜 그럴까. 예수 믿고 그러면 길을 놓은 거야. 이게 길을 놓은 거야. 마음의 돌덩어리들 다 제거하고 오늘 여러분 만민을 위해 기치를 듭시다. 이 깃발을 들어야 잘 봐요. 이 깃발이 뭔가 봐요. 시편 60편 4절 시작.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주 안에서 행복하게 은혜롭게 형통하게 사는 건 마치 깃발을 단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깃발 보고 주께 돌아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이사야 62장 11절.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세상의 땅끝까지 하나님이 뭐라고 선포하시나 봐요.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드디어 대한민국 시대가 옵니다.

0: 대한민국 지금 여러분 K컬처가 얼마나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K문화, K드라마, K푸드, K팝, K뷰티, 또 K태권도, K복음 하여튼 막 요즘요 한국인들 외국 가면 완전히 달라요. 대한민국에서 왔습니다. 그럼 우와 이게요 옛날하고 다르다니까요.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이 선포하셔 땅끝까지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일어났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부흥이 그 앞에 있느니라. 회복시켜주신다는 거요, 도와주신다는 거요, 힘주신다는 거요, 역사하시겠다는 거요. 마지막 12절 시작. 사람들이 너를 걸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걸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구속, 게을라, 값을 치르고 대가를 지불하여 속량하다, 구출하다. 이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다.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다. 할렐루야. 오늘 그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시다. 우리가 그 소리 들으면 영광은 하나님 거죠. 그래서 또 너를 걸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여러분 이사야 43장 1절에 구속에 이렇게 말해요.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내가 너를 값주고 샀다.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 아니고 예수 믿고 의인 됐어요.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옛날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완전히 나는 다른 사람이에요. 완전히 달라요.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나니. 대한민국 여권 파우는 세계 1등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보다 센 나라가 있어. 어딘지 모르죠? 하나님 나라예요. 이거 지금 여러분 어디 가서 마귀가 여권 검사하겠어. 쫙 보여줘 이렇게 하나님 나라 시민권. 그러면은 깨갱 그러면서 세상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구나. 나는 하나님 나라 시민권이에요. 시민권자. 아멘. 그 거룩한 자부심을 가지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 세상에 가장 큰 복 구속을 어떻게 받냐? 영접해서.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영접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냐? 영접하면. 아멘.
1: 여호와는 나의 목자. 지금까지 예수마음교회 나상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대전전화 042-522-0691번 예수마음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042-828-9330번 대전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1: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2: 안녕하세요. 찬송 다이어리 김진입니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래야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할 가능성도 커지기 때문이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하루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선언입니다. 아침에 드려진 짧은 기도는 하루의 방향을 세우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정렬시키는 은혜의 시작입니다. 마치 첫 물결이 바다의 흐름을 결정하듯 아침의 기도는 하루 전체의 영적 흐름을 이끌어갑니다. 그렇게 시작된 하루는 자연스럽게 저녁에도 하나님 앞에 머무는 기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오늘도 하루의 첫 문을 기도로 열 때 우리의 모든 시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야기로 채워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첫 곡, 아침해가 돋을 때 조수아의 찬양과 배주원이 노래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의 첫 시간은 무엇으로 시작하시나요? 휴대폰을 놓으면 불안해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아침에 휴대폰에서 울리는 알람을 듣고 일어나 또 휴대폰으로 뉴스를 보고 또 아니면 주식창을 열며 하루가 시작되고 있진 않은가요? 우리의 하루의 시작이 아침의 기도와 말씀의 묵상으로 시작한다면 우리의 하루의 삶의 기준이 그 기도와 말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해서 함께하는 찬양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박정화의 목소리로 함께하고요. 팻분이 노래합니다. 재진 맡은 우리 구주.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진행하는 찬송 다이어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고난 내용은 편히 쉴 곳과 더 라이트 워십의 찬양과 또 아이누스 합창단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두 곡의 찬송 함께합니다.

좋은 믿음의 습관을 갖기 위해 노력합시다. 하기 싫은 일을 계속 반복함으로 좋은 습관이 되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고 더욱 주님 안에서 거하는 삶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는 좋은 습관을 갖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찬송 다이어리 김진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양. 가까우면 더 신선하고 더 건강합니다. 믿음의 먹거리 로컬푸드 전문 매장 품앗이 마을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가까우면 더 신선하고 더 건강합니다. 믿음의 먹거리 로컬푸드 전문 매장 품앗이 마을이 함께합니다.

보금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지역 FM 104.7MHz

사랑하는 우리는 지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국 어린이전대협회 이선영 전도사예요. 여러분, 7월의 첫 번째 토요일이 되었어요. 7월 하면 여러분은 무엇이 생각나나요? 우리 친구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7월을 생각하게 하는 많은 단어가 있을 거예요. 어떤 단어일지 궁금하네요. 우리 찬양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눌까요? 오늘 첫 곡으로 한국 어린이전도협회 좌로나 우로나 찬양을 들으며 오늘도 우리는 지어린이 힘차게 시작합니다.

오늘 첫 곡으로 좌로나 우로나 찬양을 듣고 왔어요. 여러분, 7월 하면 무엇이 생각나나요? 뜨거운 태양? 세찬 비바람 부는 태풍? 주룩주룩 쉬지 않고 내리는 장마? 또한 즐거운 방학? 신나는 물놀이? 행복한 여름 성경학교가 떠오르나요? 와, 7월 하면 떠오르는 것이 참 많이 있지요. 그런데 7월이 좋은 친구도 있고 또 어떤 친구는 7월이 싫다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더운 여름이 있기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곡식과 과일이 맛있게 잘 익게 된답니다. 무더운 여름이 있기에 신나고 즐거운 물놀이를 즐길 수 있어요. 또 덥고 습한 여름을 건강하게 보내도록 방학이 생겼고 그 덕분에 여름 성경학교에 참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재미있고 즐겁게 배우는 즐거움도 얻게 되지요. 어때요? 이렇게 무더운 여름이기 때문에 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더 좋은 것을 생각하니 무더운 여름, 7월이 꼭 나쁘지만은 않다고 느껴지지요.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7월의 좋은 것을 마음껏 누리는 친구들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우리는 지어린이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읽고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해요. 친구들, 첫 곡으로 들었던 좌로나 우로나에는 이런 가사가 나와요. 좌로나 우로나, 앞으로 뒤로 치우치지 말고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의지하라. 아멘. 그래요. 우리가 좌우 앞뒤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여러분의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친구들, 7월은 무더운 여름, 정말 습한 여름, 짜증나는 여름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이 여름을 보내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 날씨에도 상황에도 좌우 앞뒤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기뻐하고 감사하기로 다짐하며 찬양을 불러볼까요? 우리 첫 곡으로 들었던 좌로나 우로나 함께 불러볼 건데요. 이 시간 함께하는 찬양의 악보를 받고 싶은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악보라고 적어 보내주세요. 문자를 보낸 친구들에게 찬양 악보를 보내줄게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는 쥐어린이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친구들, 오늘 배운 좌로나 우로나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이 무더운 여름도 멋지고 건강하게 보내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로 해요. 이번에 함께 들을 찬양은 전국 주일학교 연합회 고신 측의 내 마음의 중심, 사랑의 교회 교육연구소의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사람을 만나요. 안녕, 나는 이스라엘 소녀야. 나는 지금 아랍 나라에서 살고 있어. 여행을 왔냐고? 아니야. 여행도 이사도 아니야. 아랍 나라 군사들이 때를 지어서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을 때 그만 나는 아람 군사들에게 사로잡혀 아람 나라로 오게 되었어. 그리고 아주 크고 멋진 집에 사는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부인의 종으로 살게 되었어. 그런데 그 집은 큰 걱정거리가 있었어. 큰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부자여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거야. 그런데 내가 전해준 소식이 그 집의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했어. 그것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오늘 그 이야기를 들려줄게. 주인에게 어떤 큰 문제가 있는 게 분명해. 이 커다란 집이 걱정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것이 뭘까? 내가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해?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인가? 정말 이 나라에 아무도 내 남편 나아만 장군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없단 말인가? 많은 돈이 있어도 이 끔찍한 병을 고칠 방법이 없단 말인가? 나아만 장군의 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뭐든 다 할 텐데. 주인님, 방법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마리아에 계신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가세요. 하나님의 선지자는 주인의 병을 고치실 수 있으세요. 주인님을 엘리사 선지자 앞에 서게 하세요. 와, 놀랍지요? 이 소녀는 이스라엘 땅에서 아람 나라로 잡혀와 종으로 살고 있었어요.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과 살지 않아요. 귀하게 여기지 않고

롱으로 업신 여기는 사람들과 살고 있어요. 그런데 소녀는 그 사람들을 미워하기보다 먼저 살피고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용기 있는 소녀였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이 소녀처럼 다른 사람들을 먼저 살피고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것을 즐겨하는 친구가 있나요? 아니면 나를 나쁘게 대하고 불친절한 사람은 미워하고 나쁜 마음을 가진 친구가 있지는 않나요? 그들에게 보복하려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는다는 생각에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존중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예수님께 배워.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좋은 계획을 이루시려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하나님께 죄를 지어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하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겨 기꺼이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가셔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지라도 우리를 벌하시기보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기를 원하세요. 반드시 벌하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기꺼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결과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복을 받게 된 거예요. 하늘나라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평안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게 되는 약속을 받게 된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은 더 많은 사람이 들어야 해요. 여러분에게 나쁘게 대하고 어려움을 준 사람, 고집불통이고 착해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도 우리는 아람나라에 잡혀와 사는 이스라엘 소녀처럼 하나님을 자랑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짜증내고 불만으로 가득 찬 생활을 하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너무 크고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은 모든 사람에게 증인이 될 수 있지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을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할 수 있어요.

0: 나 나아마는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만이 참신인 것을 믿습니다.
1: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어린 소년은 자신을 강제로 데려온 아람 군대장관 나아만과 그의 아내를 미워하고 나쁘게 대하기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하나님을 나 자신보다 더 사랑할 때 나타나는 행동이지요. 우리는 주어린이 친구들은 어떤가요?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나도 변화될 수 있어! 하나님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 기쁜 소식을 더 많은 사람에게 알려주는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랍니다.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 아람에 잡혀온 이스라엘 소년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고 있었어요. 이 세상의 참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믿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아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에 증인이 될 수 있답니다.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증인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말해줄 수 있어요. 우리 두 손을 모으고 함께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해주세요.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다음 주엔 어떤 성경의 사람을 만나게 될까요? 다음 주를 기대해 주세요.

한국 어린이전도협회 하나님의 마음 찬양을 듣고 왔어요. 오늘은 아람나라의 포로가 된 한 소녀의 모습을 살펴보았어요. 비록 종의 신분으로 지내고 있었지만 소녀는 자신의 주인 나아만 장군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증인이 되길 바래요. 오늘 방송을 통해 느낀 점,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친구들이 있나요? 그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사연을 적어 보내주세요. 문자를 보낸 친구 중 몇 명에게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줄게요. 친구들, 마지막 찬양, 파이디온 선교회의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함께 들으며 인사할까요? 우리는 쥐어린이, 지금까지 제작의 이하영, 진행의 저는 이선영 전도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개혁주의 생명신학 대전 백석신학교에서 전해드립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의 시간은 해청교회 이규현 목사님께서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본문으로 사람이 왜 반려동물을 사람보다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 바울은 이 본문을 기록할 때 생각하건대 라고 하는 말로 시작했습니다. 나는 생각합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생각했는가 하니까 바울 자신의 지난 삶을 생각했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 마음대로 행하던 자신이었지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주님을 만나 구원을 받고 사도가 된 이후에 또 계속되었던 이성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나의 삶에 앞날이 있을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했고요. 또 우리 사람들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현세의 많은 일들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한 줄로 압니다. 그래서 나는 생각합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깊이 생각하면서 두 가지를 이제 결론 내었어요. 첫 번째는 현재에서는 사람들이 다 고난을 겪는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괴로움과 수고, 고통들. 그런데 어떤 분은 고난이 없어 보입니다. 경제적으로 풍요하고 자식도 잘 되고 사회적인 신분도 있고 평안하게 보이지만은 그분과 그분의 가정에도 우리가 알 수 없는 괴로움과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근데 바울은 여기서 끝이지 않고 두 번째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장차는 영광이다 하는 것입니다. 장차는 영광이다. 그래서 지금 고난이 있을지라도 장차 영광 받을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살던 1세기 그 시절에 바울 자신과 유대인 동족들이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로마의 압제도 있고 또 특히 기독교인들 경우에는 동족의 핍박도 있고 정말 하루하루 사는 것이 힘든 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사람인지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하는 질문을 고대의 사람들도 많이 했을 것이고 또 그 질문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생을 하다가 하나님의 긍휼과 기적으로 다시 본토로 들어온 이스라엘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본국에 꿈을 꾸며 돌아왔는데 바로 로마의 압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고난은 쉼없이 계속 찾아왔습니다. 바울 자신은 예수님 만난 이후에 사도가 되고 이방 민족에게 복음 전파하는 이 거룩하고 원대한 명령을 받았지만 그래서 의기양양하고 이제 주의 권능으로서 사람들을 무릎 꿇게 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게 할 것이다. 아마 그런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걸어가야 했던 길은 꽃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다가 많은 박해를 당했습니다. 환영받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고 가는 곳마다 비방과 또 경계 그래서 때로는

불로 맞게 되고 또 미루셔서 또 맞게 되고 또 어떤 경우는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살아있으나 죽은 자 같은 이런 무수한 고초를 당했습니다. 마지막에는 결국 로마의 유각지에서 참수형을 당했지 않습니까? 예수님 복음을 전파하다가 주님 잘 믿으면 괴로움 다 사라지고 형통하고 번성하면 좋겠는데 기독교의 신앙을 가졌던 숱한 위대한 믿음의 선배님들이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인 우리 죄인들 대신해서 십자가 고난 죽음을 당하셨지만 그것도 대단한데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으니까 우리는 편안하게 주님 뒤를 따라가면 되겠는가? 아닙니다. 계속 고난들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계십니까? 하는 소리를 우리 자신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 정말 그런 전류교, 그런 괴로움을 주님께 아뢰었던 분들이 여기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십니까? 하는 그런 고통의 소리들을 여러분들도 이야기하신 분이 여기 상당히 계실 줄 압니다. 그런데 바울은 마지막 숨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여기 계십니까? 라고 하지는 않았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계십니까? 라는 이 질문보다는 장차 나타날 영광이 크도다 하면서 숨겨있다고 봅니다. 그것도 은혜이죠. 뭐 담력과 의지가 대단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는 회의적이고 원망하는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보험 때문에 주님의 살려고 하다가 손해보고 또 죽임까지 당하지만은 그러나 장차에는 큰 영광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자신을 순교의 제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왜 다양한 고난들을 겪는가? 이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주위에는 악인들이 그 사람을 괴롭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 억울하죠. 까닭 없이 거짓말을 하면서 모험합니다. 해칩니다. 그 사람 밟습니다. 그 가진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거짓말과 음모를 막 뿜입니다. 그런가 하면 본인도 알지 못하는 또 어려움도 있습니다. 왜 내가 이런 괴로움을 당해야 하는가? 성경은 요한복음에 가니까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있었는데 제자들이 그 일을 주님께 데리고 오면서 하는 말이 이 사람은 누구시 때문에 나면서부터 앞을 못 봅니까? 물으니까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어서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지만은 제가 아니어도 또 고난 당하는 일도 그런 것입니다. 이 땅은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참 방황하고 또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자체가 좀 깔끔하게 역사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삶이 마치 아이들의 그 퍼즐을 맞추기 놀이하는 것이 막 흥클어지는 것처럼 우리 삶도 이렇게 흥클어져서 지금 시간이 가는 경우 많습니다. 이게 정돈도 안 되고 바르게 회복도 안 되고 계속 고통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뜻밖에도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준비하면서 또 의의 질문 가지고 설교 제목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사람이 왜 반려동물을 사람보다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는가? 사실 설교 제목으로는 너무 깁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 괜찮은데요. 본문에 반려동물이 어디 놉니까 세상에. 오늘 이 설교가 뭐 동물 관련된 사람들 모인 모임입니까? 아무 언급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 질문을 굳이 만든 것은 사람들이 때로는 반려동물보다 못한 모습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그런 존재가 아닌데 사람은.
이 동

동물보다 못한, 그래 세상에서도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동물보다 짐승보다 못한 사람이다. 그런 말들이 사실 종종 들립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도 많은 가정들이 집에 반려동물을 데리고 삽니다. 저 역시도 제가 담임 목사로 오기 전까지는 반려동물과 함께 살았었고, 어릴 때부터 여러 가지 동물을 데리고 제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반려동물을 좋아하는 그 가정에서는 그 동물을 그렇게나 사랑하는가, 예뻐하는가? 한 길로 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나 그 강아지 한 마리 딱 길러보면 달라집니다. 얼마나 강아지가 주인을 따르고 말 잘 듣고 주인 오면 반겨주고 또 때로는 그 보호견의 본능이 발동하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기 주인을 지켜주려고 하기도 하고 주인에게 항변하고 주인을 물고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 강아지들이 항상 주인 가는 곳에 같이 가고 싶어하고 또 집에 오면 또 반갑게 뛰면서 맞아주고 사실 우리도 인간관계 많이 하지만은 어느 사람이 그렇게 해줍니까 우리에게? 사실 가족도 그렇게 못합니다. 때로 내 자식들도 그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또 같이 살지도 못하고 이제 분가해서 헤어졌으면 다른 지역에 가서 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강아지 한 마리 기르는데 돈도 많이 듭니다. 사실 이미 언론에 그런 이야기는 없더라고요. 경제가 능숙치 못한 젊은 세대는 이 강아지를 두 마리, 세 마리 기르는 것은 안 된다고. 또 공부하는 청년들 지금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직장 준비도 되는데 강아지 있으면 시간 너무 많이 소모됩니다. 데리고 운동도 시켜줘야 돼, 먹이도 시켜줘야 돼, 또 병원도 데려가, 또 강아지 만개니까 또 함께 놀아주기도 하고, 그리고 그 강아지가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 되면 뭐 청소하는 것도 힘들지만 사실 돈도 너무 많이 들어요. 경제가 풍요한 분들이야 문제 없지만은 젊은이들이나 경제가 힘든 분들은 그렇게 많은 반려동물을 데리고 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어쩝니까?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마음이 너무 외롭거든요. 마음 줄 데가 없어. 다른 이웃도 그렇지만 가족 간에도 마음을 열고 소통할 수 있는 대상이 점점 없어지기 때문에 이 반려동물에게 온갖 이야기를 하면 강아지가 알아듣지 못해도 고양이가 알아듣지 못해도 주인을 계속 바라보고 있는 거래요. 그래서 내 말을 잘 알아듣는 것 같기도 하고 유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보다 더 낫다는 것이죠. 그러니 사람이 아니라 이 반려동물을 더 소중히 여기고 기억입니다. 이 아이가 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죽은 것 못지않게 슬퍼집니다. 우울증에 막 빠지기도 하고 장례식까지 치러주는 그런 집도 있습니다. 죽은 다음에도 사진을 액자에 넣어가지고 늘 봅니다. 왜 사람들은 다른 이들에게 위로받지 못하고 오히려 상처를 받고 그 관계가 힘들어집니까? 바로 우리 각자에게는 이 죄성이 작동됩니다. 죄성이. 성경은 딱 한 가지만 항상 얘기합니다. 인생들이 있는 이 죄의 본성이 작동해서 서로 안에 견해가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욕심이 생기고 자기 위주로 하고 또 일을 잃어버리고 서로 상처 주고 하는 이런 허다한 일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을 해치는 그런 이들도 있지 않습니까? 해칠 명분도 없는데 욕심에 빠져서 또 정신이 뭔가 잘못돼가지고 사람을 해치기도 하고 무서운 세상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웃 사촌 간 개념이 사라집니다. 같은 아파트 살아도 옆집에 살아도 서로 인사하기가 힘들어지고요. 엘리베이터에 어린아이가 타도 인사를 서로 못합니다. 좀 반갑게 인사하면 그 아이가 불쾌한 생각이 들면 그것도 문제가 되거든. 집에 가서 몇 호 아저씨가 또 나에게 지나치게 인사 타면 그것도 문제 됩니다. 세상이 이와 같이 힘들어요. 그러나 강아지는 꼭 안고 있잖아요. 항상 강아지는 내게 위로가 되고 나에게 해코지도 하니까 우리 사람이 하나님 형상으로 얼마나 존귀하고 귀하게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이 동물보다 못한 취급을 받습니다.
예, 반려동물보다 못하

하잖아요. 그런데 이 죄의 영향이 우리 사람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 우리 시조 아담과 하가 처음 죄를 지은 이후부터 이 사람에게만 불행한 이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또 사람과의 관계도 상처받고 하는 이 참 안타까운 이 문제가 우리 사람들의 영역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해자 세계에 다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22절에서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 그렇게 바울은 말씀했습니다. 사실 저 식물, 동물들이 우리 사람처럼 영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 아닌데 사람 아니지만 바울은 문학적으로 얼리나 해서 마치 사람의 모습처럼 이렇게 비유하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함께 탄식한다. 함께 고통받는다. 사실 우리 창세기 3장 17절에 가면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생들이 죄를 짓기 전에는 이 자연계가 완벽했습니다. 괴로운 노동을 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살 수 있었어요. 그리고 죽지도 않았습니다. 죽음이 왜 왔습니까? 사람이 죄를 지은 이후부터 왔잖아요. 범죄하기 전에는 죽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안 죽으면 지구가 좁아서 어떻게 사나? 그런 걱정을 할 필요 없어요. 다 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그것은 자꾸 인간이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명하신 그 이야기에 더 초점을 맞추고 따라가야 됩니다.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그 죄의 영향이 사람만이 아니라 자연계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드디어 가시 덤불과 은근기가 났습니다. 이 말은 꼭 그 식물이 새로 만들어졌다 산 산이 아니라 사람이 이 자연의 식물과 동물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또 사람이 자연을 파괴하고 그래서 이 인간이 공해물질을 만들므로 말미암아 그 공해물질이 바다로 다 들어갔어. 바다의 물고기가 그걸 먹고 또 어부에게 잡혀가지고 다시 인간 자신의 밥상에 올라오는데 죽으면서 오염된 물고기가 잡혔기 때문에 그것을 먹고 사람이 또 병이 들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며칠 전에도 중남미 베네수엘라에 엄청난 지진 재난이 왔다는데 최초의 그 동산에 최초의 그 재짓기 전에는 그런 재앙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서 계속했고 죄가 없으니까요. 사나운 동물이 막 다른 연약한 짐승이나 사람을 괴롭힐 일도 없고요. 그런 죄를 지음부터 다 영향을 받았습니다. 저주를 받은 거예요. 결정적으로 이 자연계가 크게 파괴된 것은 노아 홍수 사건 아닙니까? 아무튼 바울은 이 땅을 그같이 피조물로 탄식한다 할 정도가 되는데 이 땅이 다 그것이 사람이 만든 것이고 사람의 죄 때문에 결국 다 만들어진 것이다 하는 것이죠. 제가 종종 하는 이야기이긴 한데 한 번 더 이야기하면 사람은 원래 죽지 않도록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왜 죽게 됐습니까? 육체가 다 죄 때문입니다. 성경은 일관성 있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죽기 위해서는 병에 걸려야 되고 죽기 위해서는 노화되어야 되고 죽기 위해서는 사고 만나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 거 없으면 죽겠습니까? 물론 뭐 자연에서 있다고 하는데 제가 뭐 과학자나 의사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전문적인 것은 말하지 못하고 성경대로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탄식이잖아요. 정말 피조물도 탄식하고 우리 사람들도 탄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조리하고 악하고 악인들이 도시에서 행행하고 좀 탄식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절망으로 끝내지는 않습니다. 이 피조물이 탄식한 이유가 무엇인가? 멸망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만물의 회복을 기다리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차 만물이 새롭게 되는 날이 온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오히려 창조 때보다 처음 창조의 그날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위대하게 만들어져요. 처음 창조 때는 사람이 죽지 않게 됐지만 죄를 지음으로써 죽게 되잖아요. 이제 다시 회복된 그날은 죄가 아예 없어집니다.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그렇지만 우리가 또 알아야 할 것은 주님을 믿어 구원받은 우리들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오늘 본문 23절에 말했지만은 우리의 구원은 그럼에도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을 조심해서 대해야 돼요. 목사님이 우리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말인가? 그건 아니죠. 구원받았습니다. 아니면 또 구원받았을지라도 우리가 잘못 살면 앞으로 구원의 자리에서 탈락된다는 말인가? 그것도 아닙니다. 은혜로 구원 주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들을 지키시며 인도하십니다. 물론 도중에 신앙이 해이가 오고 방황이 와서 또 세속에 취해서 정말 불신자같이 사는 수가 있지만은 죽기 전에 하나님 부르십니다. 죽기 전에 정신 차리라고. 그래서 경고하시죠. 고난도 주고 어려움도 주고 인간관계에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등등 하는 속에서 정신 차리라고 하는 것인데 정신 못 차리면 어떻게 하죠? 육신은 멸하고 영혼 공부밖에 하시는 마지막 하나님의 카드가 있습니다. 마지막 숨질 때 예수님 꼭 영접하고 죽게 합니다. 마지막 숨질 때. 그러나 택세가 아니면 결국 주님 거절하고 부정하고 죽겠죠. 뭐. 여기 주님 믿으시는 모든 분들은 한 분도 예 없이 어떻게 죽으시더라도 마지막 숨 쉬는 날 주님의 이름 부르시면서 영광 가운데 주님께 안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정말 여기서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근데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의 주님으로 다시 오십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구원이 완성돼요. 우리 구원이 이미 구원 받았지만 이미 already 아직은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아직은 아니다. 나라에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다. 언제 완성되느냐?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 완성됩니다. 우리 구원이. 그래서 바울도 이야기했습니다. 25절에서 우리 몸의 속량 곧 육체의 부활과 완성된 구원을 얻게 된다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람이 죽었으면 장례식 치러서 화장해버리고 매장하고 또 뭐 물에 띄워버리고 육신은 다 사라지고 흙으로 돌아가는데 어디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몸이 부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건 부정하면 안 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썩어 없었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무덤도 다시 부활시키십니다. 믿습니까? 설마 그것까지 하는 생각 안 듭니까? 예, 우리는 기독교인들입니다. 성경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간 영혼이 땅에 매장되고 화장되고 사라진 육신과 함께 만나 새로운 몸을 입습니다. 그때는 병들지 않고 늙지 않고 죽지 않는 죄지지 않는 새로운 몸을 얻어서 영원한 신천신지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단 한 가지 다른 것은 그때는 남자이자 성구분이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바로 우리는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성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믿고 성경 말씀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현실에서 가끔씩 내뱉는 탄식 소리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수고와 괴로움 속에서 우리가 흘리는 눈물도 영구적인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눈물을 흘리지만 지금은 탄식과 가슴을 치고 인생을 설판 환탄할지라도 영원한 것이 못됩니다. 장차 영광의 날이 옵니다. 영광의 때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에도 뭐 지금 병들었는데 부활하면 반갑지 않다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병들지 않는 새 몸은 있는 것입니다. 죽지 않는 새 몸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 우리 주님 백성들은 영원한 영광 가운데 살며 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뭐 천국에는 노래만 부르고 그냥 노는 것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뭔가 새로운 일을 합니다. 새로운 일. 어떤 일인가? 그건 모르죠. 성경까지는 노니까. 그러나 분명히 놀고 노는 것이 천국은 아닙니다. 고단하지 않고 병들지 않고 힘들지 않고 기쁘고 감사한 하나님을 섬기는 새로운 삶을 우리가 모두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환란 풍파를 당하더라도 그때는 비명소리를 놓지만 그래도 낙심하지 말고 또 낙심해서도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여러분 각자가 겪는 괴로움과

0: 고난은 장차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지금 너무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로워. 하지만 내가 받을 영광은 이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고 엄청난 것이라는 사실을 항상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굳세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할 때 그가 받는 축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은 고난이나 장차는 영광이다. 이 고백대로 참고 인내하면서 반드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복된 삶을 사시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해청교회 이규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대전전화 042-582-3170번 해청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02-828-9330번 대전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안녕하세요. 찬양의 동산 정진입니다. 2026년이 시작되고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새로 맞는 7월의 첫 주말, 내일은 맥주 감사 주일이죠. 짧다면 짧은 6개월을 뒤돌아보면서 이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하루하루 우리의 지내온 날들은 읽어드린 시편의 말씀처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말로밖에는 달리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생명과 은혜를 허락하시고 풍성한 결실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과 감사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이 풍성하심을 기억하며 이 시간 마음껏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마음의 깊은 감사를 찬양으로 드리기 원합니다. 첫 찬양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나무에 내 찬양 띄워드리면서 찬양의 동산 출발합니다.

우리가 태산을 넘어 험곡에를 가도 또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빛 드신 주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기에 우리는 할렐루야를 힘차게 외치며 날마다 빛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붙들고 함께 걸어갑니다.

벌어가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 드렸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신데라의 찬양이었습니다. 다음 드리는 찬양은 주의 은혜라 송경민의 찬양입니다.

나를 찾아오는 사랑, 꿈이 있는 자유의 찬양이었습니다. 오래전부터 항상 그 자리에서 나를 보고 계셨던 주님. 그분의 사랑은 멈출 수 없는 항상 나를 찾아오는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 전하는 극동방송의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찬양입니다. 정종택의 은혜는 만나 같아서 올려드립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페르난도 오르테가의 찬양이었고요. 그 앞서 아 하나님의 은혜로 백투더 바이블의 찬양이었습니다.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를 통해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믿는 자는 복 있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

내 영혼의 그 귀 깊은 데서 전민아의 찬양이었습니다. 큰 풍파의 물결 속에서도 우리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기만 한다면 우리의 영혼은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오직 주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입니다. 이 땅의 험한 길 가는 동안 우리 모두 예수님을 친구로 삼아 참 평화를 누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지는 찬양은 저밭의 농부 나가, 찬송가 591장입니다.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를 주셔서 귀한 곡식 주시고 길가에 고운 꽃까지 길러주시는 주님의 솜씨를 찬양합니다. 주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와 함께 온갖 귀한 선물 주신 풍성하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찬양 올려드립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감사는 주어진 조건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해석입니다. 부족하여도 감사를 잉태한 자는 감사를 낳고요. 풍족하여도 불평을 잉태한 자는 불평을 낳습니다. 감사는 은혜를 아는 자의 마음의 열매입니다. 감사한 만큼 삶은 여유 있고 따뜻하게 됩니다. 더 많은 감사를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자함과 선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의 동산 정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분 찬양. 건강하고 맛있는 습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식품만 엄선하는 건강 간식 전문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건강하고 맛있는 습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식품만 엄선하는 건강 간식 전문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했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양현민입니다.
1: 김장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0: 샌프란시스코 바로 위쪽에 뮤어 우주 국립공원에는 하늘 높이 치솟은 세쿼이어 숲이 있습니다. 이 나무들은 높이가 80m에 이를 만큼 거대하고 일부는 15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거센 비바람을 견뎌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거대한 나무들의 뿌리가 생각보다 아주 얕다는 것입니다. 땅속으로 겨우 1m 정도밖에 뻗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세쿼이어는 어떻게 오랜 세월 쓰러지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0: 비밀은 뿌리에 있습니다. 세쿼이어는 혼자 자라지 않고 숲을 이루어 자라는데 서로의 뿌리가 촘촘히 얽혀 있어 서로를 붙들어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목사님, 세쿼이어가 혼자 성장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혼자 건강하게 자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1: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늘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어떠한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된 선물을 보내주시고 늘 우리를 가꿔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거 하나님한테 맡겨야 될 것 같아요.
0: 아멘.
1: 그래서 주시는 분도 하나님, 또 이걸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0: 예. 아멘. 맞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찬양 듣고 함께 하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네페스 대표이사이신 이병구 장로님 만나봅니다. 먼저 준비된 자료 함께 하시죠.
1: 1990년 네페스를 창업해 국내 시스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며 성경적 경영을 통해 기업의 성장을 일궈낸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반도체 한 분야에 묵묵히 전념하며 기술 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여온 네페스 대표이사 이병구 장로. 기업 경영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신앙으로 걸어온 삶의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네페스 대표이사이신 이병구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 소개와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2: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네페스 그룹을 창업한 이병구 장로입니다. 오늘 작지만 제가 경험해온 경험들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3: 장로님 오늘 오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 네페스라고 하는 이름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2: 저는 우리 크리스천들은 살아갈 때 두 가지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활 언어와 영적 언어 두 가지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천국 시민으로 살기 때문에 항상 그 두 가지의 함축된 언어를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페스는 영적 그 언어로서는 영원한 생명, 히브리어

0: 겁니다. 영원한 네페시인데요. 영원한 생명이란 뜻이고, 그래서 그 생활 언어로서는 경영 언어죠. 경영 언어로서는 장수기업, 지속 가능한 기업, 이런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1: 그러면 그 네페스라고 하는 회사에서는 이제 반도체.
0: 예.
1: 근데 반도체 하면은 우리는 삼성이나 또 성경을 생각을 하는데.
0: 예.
1: 그럼 장로님이 하시는 이 네페스의 규모가 어느 정도예요?
0: 예. 반도체는 크게 나누면은 메모리 반도체가 있고요.
1: 그렇죠.
0: 그다음에 시스템 반도체가 있습니다. 그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그러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주로 메모리 반도체 중심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는 비메모리 그 패키지, 첨단 패키징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 비메모리는
1: 별로 인기가 없었죠?
0: 예, 물량이 많지 않고요. 그 다음에 물량이 이제 있더라도, 글로벌 탑 티어 기업들이 주로 이 점유를, 시장 점유를 하고 있어서 굉장히 조금 이렇게 성장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AI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 비메모리가 굉장히 이 폭발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기술도 굉장히 지금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기술이 전공정에서 후공정으로 지금 시프트 되고 있습니다.
1: 그런데 반도체 하시기를, 이 회사는 1990년도에 창업을 하셨고 그 전에는 뭘 하셨어요, 장로님?
0: 예, 저는 그 금성사 중앙연구소 반도체 팀의 그 경력 사원으로 입사해서 LG 반도체 창업 멤버입니다. LG 반도체를 거쳐서 1991년도 10월달에 네페스를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한 51년 동안 반도체 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1: 와, 오래 하셨네요. 그런데
0: 예.
1: 그러면 고향이 경남이에요?
0: 저는 그 고향이 대구입니다.
1: 대구.
0: 대구에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대학을 서울로 진학했습니다.
1: 네. 예. 그러면 이제 쭉 공과 계통에.
0: 처음에 제가 이제 그 제 인생 경험을 보면은 거절 당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길로 인도하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평소에 하고 있습니다.
1: 뭐 장로님이 뭐 거절 당한 적이 있으세요?
0: 예, 그 첫 번째가 제가 대학 입시에서 의과대학을 쳐서 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공과대학을 들어갔는데, 한양공대에 들어갔는데, 한양공대에 들어가가지고, 그, 이게 다니다가 군에 입대해가지고, 군에 갔다가 이게 오니까, 이게 학기가 안 맞아가지고, 1년을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1년, 뭐, 대구에서, 그 당시에는 대구에서 서울 오면은 요즘 한국에서 미국 유학 가는 거 하고, 그런, 그,
1: 감동도 있었죠.
0: 예, 예. 네. 그런데 어려운데, 그래서 1년 기다릴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경남대학교 영문학과에 들어가서 거기서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대학도 두 군데 다니게 됐고요. 그다음에 제가 중학교는 대구에 있는 그 경북중학교를 다녔는데, 고등학교는 크리스찬 그 학교인 개성고등학교를 나왔거든. 그래서 중고등학교가 틀리고 대학이 두 군데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동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 그런데 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사랑의 교회 장로님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언제 예수를 믿게 되셨어요?
0: 저는 저희 증조 할아버지가 그 우리 집안에 예수님을 영접을 하셔가지고.
1: 그렇게 벌써 오래전이네요.
0: 예, 제가 4대째고요. 저희 손자가 지금 6대째
1: 믿음 생활을
0: 하고 있습니다. 예.
1: 그래서 그때서부터 저 믿음 생활을 하는데, 대학교 다닐 적에도 계속 믿음 생활을 하시고.
0: 예, 그렇죠. 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게 제가 경험해 보니까 이 모태 신앙이란 게 좀 밋밋한 점은 있지만, 그러나 막 교회에

0: 와 떨어져서는 삶을 살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일날은 꼭 성수를 하게 되는 게 기본인 게 모태신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 아니 그러시면 그 반도체 하면은 우리들은 일반 상식이 없어서 반도체 하면 다 똑같은 거로 알고 있는데 뭐 공과를 하신 분으로서 참 반도체 하면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뭐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 지금 삼성이나 성경에서 하는 건 무슨 반도체예요 그게?
0: 그게 주로 이제 메모리 반도체죠.
1: 네.
0: 그리고 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가 이제 그 메인을 이루고 있고 삼성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도 하고 그다음에 그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반도체는 세계적으로 이게 대만의 TSMC, 한국의 삼성 반도체 이 두 개 회사가 제조에서는 제일 강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메모리는 아시다시피 그 기억하는 소자고요. 그 다음에 비메모리는 기억된 내용을 불러와서 연산해서 어떤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비메모리 반도체입니다.
1: 근데 주인은 저 뭐 메모리 반도체고 뭐 잘 모르는데 삼성이 뭐 작년에 11조를 벌어왔다. 이야, 그렇게 소요가 많이 되는 모양이죠, 반도체가?
0: 아, 예. AI 반도, 지금 이제 우리가 시대를 살아가는데 항상 생각해야 될 게 뭐가 하면은 AI 시대에 살고 있다. 근데 그 AI 시대라는 거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AI 시대는 지식 공유화 시대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식 공유화라는 게 지식과 정보가 실시간으로 그 공급되는 것이 지금 AI 시대입니다. 특징 중에 하나가 그렇기 때문에 지식과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기 때문에 옛날에는 공부하려면은 도서관에 가서 그 책을 여러 권 책을 오랫동안 읽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AI를 이용하면은 뭐 순식간에 다 공부할 수 있으니까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것은 AI만 잘 활용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고
1: 하는. 그런데 저는 종교인의 입장으로서
0: 예.
1: 사실 우리가 석기 시대를 지나서 르네상스 시대로 갔다가 뭐 산업 뭐 이게 쭉 바뀌었는데 AI 시대가 도래됐다면 그건 몇 년이나 갈 것 같아요?
0: 앞으로 AI 저는 뭐 좁은 소견입니다만은 앞으로 AI 시대는 아마 계속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1: 근데 그거보다 좋은 시대가 오지 않을까요? AI를 넘어서.
0: 예, 그러면 이제 크게 보면은 지금 이제 종말로 가는 시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적으로. 그래서 그 AI 다음에 오는 세대는 뭐 영적인 세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합니다.
1: 예. 이제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AI를 잘못 사용하면 사탄에도 들어갈 수가 있다. 잘 쓰면은 많이 도움이 되는데 가짜로 돼 있는 거를 희석시키려면 어떻게 희석이 돼요, 그게?
0: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AI는 하나의 도구지 이게 무슨 뭐 솔루션을 제공하는 게 아닙니다. 과거의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뭘 생성을 해내지 데이터가 없으면은 AI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1: 그렇죠.
0: 예. 그래서 지금 그 과거를 정리해서 보관하고 있는 게 그게 메모리가 하고 있고 메모리 반도체가 하고 있고요. 네. 그 보관되어 있는 정보를 불러내서 내가 필요한 정보로 가공해서 받아볼 수 있는 게 그게 하는 게 비메모리가 하는 역할입니다. 비메모리 반도체가.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이 편해지고 그다음에 그 학습 속도가 빨라지는 거는 AI가 하는 역할이지만 그다음에 무엇을 생각하고 그다음에 어떤 그 결정을 내리고 하는 거는 사람이 할 일이지 AI가 할 일이 아닙니다. 예.
1: 지금 장로님께서 늘 하시는

0: 말씀이 Eagle Eyes Management라는 그런 게 이건 뭐예요?
1: 지금 이제 이 시대의 특징이 그 한 세 가지로 이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불확실성과 변화가 굉장히 가속화가 되고 있고, 두 번째는 그 이 정보와 지식이 이게 너무 그 홍수 같이 많고, 그 다음에 이 가치관의 혼돈 시대에 있기 때문에 이 경영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경영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크리스찬 리드뿐만 아니라 모든 그 경영자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 중에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변화무쌍한 시대에 흔들리지 않고 그다음에 안정적으로 경영을 하면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제가 지금 그 책에다가 쓰고 쓴 내용인데요. 그 내용이 첫 번째는 그 영적 기반 위에 경영 철학을 세워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경영 철학의 핵심이 되는 것이 사명과 비전인데요. 이 사명과 비전의 스테이트먼트를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세우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세워진 내용을 그 리더십에 의해 가지고 그게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한데, 리더십의 핵심은 사람을 어떤 관점에서 보고 그 다음에 사람을 어떻게 그 가치관을 심어서 일할 때 그런 가치관에 맞도록끔 일을 하게 하느냐 하는 것이 그게 리더십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영철학과 리더십에 이게 계속 반복해가지고 기업 문화로 자리 잡도록 하는 것이 이그라의 경영의 내용입니다.
0: 그런데 요새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physical AI.
1: 예.
0: 이 physical이라면 사실 뭐 감정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또 자기 생각도 있어야 되는데, 이 AI라는 거는 그런 감정이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노하우나 이거는 없고 그냥 팩트, 사실만 쭉 얘기를 할 텐데, 요새 계속해서 피지컬 AI, 그건 또 뭡니까?
1: 예, 목사님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사람의 마음의 구성 요소가 생각, 감정, 의지, 뭐 기억, 뭐 양심 이런 것들이 있는데,
0: 그렇죠. 예.
1: 있는데 AI는 감정 부분은 AI가 할 수가 없습니다.
0: 예.
1: 그리고 이 팩트, 지금 말씀하신 대로 팩트,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패턴을 만들어서 추론을 해주는 게 그게 AI가 하는 일이거든요.
0: 그런데 거기다 왜 피지컬이라는 게 들어가니까?
1: 그런데 이제 피지컬이라는 게 그거를 로봇들을 이용해가지고 로봇가 사람 대신에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감정은 없이 시키는 대로 일만 하게 하는 거죠. 그게 이제 피지컬 AI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 이 반도체 공정이 굉장히 미세해지고 그다음에 그 이 어렵기 공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것이 사람이 하면은 생산이라는 게 반복인데 사람이 하면은 이게 똑같이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피지컬 AI, 그러니까 로봇들을 이용해 가지고 센서를 달아 가지고 센서가 그 공정을 다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조금만 이상하면은 이 로봇가 그걸 수정을 하고 생산하는 그런 것이 이제 꼭 필요하죠. 예, 피지컬. 이제 그런 게 이제 피지컬 AI의 개념입니다.
2: 네.
0: 그러면 지금 이제 로봇가 발전돼서 생기고 있는데,
1: 예.
0: 뭐 하여간에 50년, 60년 전에는 로봇도 말만 듣고 있었지, 지금은 실제로 각 회사에서 자기 주어진 분야에서 로봇가 지금 일을 하고 있죠. 수술도 마찬가지고.
1: 예, 예, 예. 맞습니다.
0: 예. 그러면 이제 이런 게 제대로 완전하게 될 때.
1: 예.
0: 예. 이제 인간이 해야 할 일을 로봇이나 맡긴다. 그게 몇 년 갈 것 같아요?
1: 지금 이제 좀 그 아주 정밀한 작업 이외에는

로봇가 일을 전부 다 대신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 어려운 일들은 로봇가 대신하게 되는데 아직도 이 로봇의 이 관절, 우리 손에 있는 관절 부분이 세밀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공정에는 아직 그 조금 아직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게 그렇죠. 계속 지금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네페스 대표이사이신 이병구 장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 그럼 장로님께서 섬기는 교회는 어디예요?
2: 저는 서울에 있는 사랑의 교회입니다.
1: 예. 사랑의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서 봉사하시고.
2: 예. 제가 하는 사랑의 교회의 사역은 첫 번째 사역은 제가 순장을 25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순장. 순장이라는 건 저 우리 일반 교회에서는 구역장.
2: 예, 예. 예. 그런데 저희 사랑의 교회는 그 이 다락방이 한 3,500개에서 4,000개 있습니다. 그 순장님들이 2년 동안 훈련을 받고 그래서 제자 훈련, 사회 훈련을 받고 또 여러 가지 그 교육에 참여를 해야 비로소 이제 순장을 파견되는데 그런 분들이 지금 현재 3,500개, 4,000개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순장반에서 목사님이 교재를 통해서 그 강의를 듣고 그것을 이제 매주 한 번씩 다락방에서 이 순원들과 같이 말씀 중심으로 이 나누는 겁니다. 거기서 저는 경영의 많은 부분을 성경을 배움으로 해서 경영의 많은 부분을 응용하게 됐습니다.
1: 그러면 사랑의 교회 오시기 전에 어디 섬기셨어요?
2: 저는 사랑의 교회 오기 전에는 제가 이제 LG 반도체에 있었기 때문에 LG 반도체는 구미에 있었습니다. 경상북도 구미에.
1: 구미에.
2: 예, 구미에 있는 교회에 다녔습니다. 예.
1: 거기서 계시다가 예, 지금 서울로 이제 서울로 오셔서.
2: 1987년도에 제가 LG 반도체에서 선발대로 서울로 올라와서 우면동 연구소에서 근무를 했는데요. 그때 이제 사랑의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1: 그럼 오 목사님하고의 교제가 벌써 오래됐네요.
2: 예예.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는 옥환원 목사님 계실 때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오정희 목사님 오셔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1: 그러면 이제 거기서 순장을 하시면서
2: 예 순장을 하면서 또 한 가지 제가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사역은 사랑의 교회가 주관에 대해서 하고 있는 사가, 사랑 글로벌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그 사가는 다섯 개의 아카데미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아카데미가 이제 그 예배 아카데미입니다. 그래서 이

0: 부모 목사님들이나 아니면은 목사님들이 예배를 어떻게 거룩하고 활기차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거를 이제 오정희 목사님이 주강사가 돼가지고 섬기고 있고요. 그래서 멘토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그 제자반입니다. 그래서 소그룹을 그러니까 다락방 같은 거 어떻게 형성해서 어떻게 교회를 성장시키는가 하는 그 제자반 아카데미가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일터 선교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거기는 그 직장인, 경영자, 뭐 사업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성경적으로 경영을 하고 삶을 직장생활하느냐 거기에 제가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예.
1: 그러면 뭐 다양하게 교회 활동을 하고 계신데
0: 예.
1: 그 교회 활동하시는 가운데에 1대서 보통 2대로 넘어오는 데도 계셨고 지금 이제 2대에서 3대로 넘어가는 예. 시기죠
0: 예.
1: 지금에
0: 예예 그렇습니다.
1: 그러면 저 1대에서 2대에 넘어가면서 교회가 엄청 발전을 했고요.
0: 예.
1: 저 2대에서 3대로 넘어갈 때
0: 예.
1: 장로님이 아, 사랑의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1대고 2대고 3대고 4대고 넘어갈 때 교회가 문제도 많고 갈라지는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장로님께서 사랑의 교회를 보시면서 2대에서 3대로 넘어가면서 어떠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세요, 장로님은?
0: 제가 좁은 그 소견으로는 제가 그 옥하는 목사님께서 그 당시에 그 오정희 목사를 초빙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앞으로는 젊은 세대가 주류를 이룬다. 그렇기 때문에 오정희 목사 같은 이게 젊은 분이 와서 이게 야, 사역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주로 우리 사회가 나이가 많은 분들이 주류를 이루는 사회인데 그 당시에 그런 해안을 가지고 계신 게 지금 보니까 아, 참, 오카는 목사님이 굉장한 이 깊이 있는 해안을 가지고 안목이 계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오정희 목사님이 이제 윤대희 목사님으로 승계되는 과정에 저는 전혀 걱정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교회는 지금까지 사랑의 교회가 딱 이게 쌓아온 이 기반이 영적 기반이 있기 때문에 이 영적 기반은 그냥 뭐 적당히 만든 게 아니고 굉장히 튼튼하게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영적 기반이 너무 튼튼하기 때문에 저는 걱정을 안 하고요. 그래서 윤대웅 목사님은 제가 바라는 것은 그 영적 기반 위에서 지금 이제 AI 시대에 젊은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 세대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 젊은 사람들에 맞는 그런 목회가 아마 윤동희 목사님이 잘 하시지 않겠느냐. 미국에도 계셨고 하기 네. 때문에 굉장히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장로님께서 해오신 그 신앙생활을 바탕으로 감사를 핵심 가치로 하는 그런 경영을 해오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0: 예. 저희 회사의 감사 경영은 말씀의 생활입니다. 저는 평소에 이제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다음에 기도, 찬양, 말씀 이거를 어떻게 생활할 것이냐. 이게 생활이 되면은 성령 충만해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밀접하게 되어서 우리가 주님의 임재 속에서 삶을 살게 되는 게 이게 영적 생활인데 이거를 그 원리를 그대로 회사에도 적용을 하면은 좋겠다 해서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가 이제 하는 것은 어떻게 하냐면은 아침에 출근하면은 일하기 전에 30분 동안 모든 사업장에 그 음악 선생이 외부에서 외국에 유학하신 유명한 분들입니다. 두 분이 오십니다. 한 분은 지휘자고 한 분은 피아노 선생이고 그리고 저희 회사에 악기를 다룰 수 있는 직원들이 앞으로 또 악기 가지고 나와서 해서 오케스트라 비슷하게 해서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만나면은 모이면은 제일 먼저 저희 회사의 행동규범 10계명을 복장을 합니다. 그 행동규범 10계명에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정직하게 공유하라. 두 번째가 겸손하고

0: 꼭 겸손해라. 뭐 이렇게 열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복장을 하고 그 다음에 노래를 네 곡을 부릅니다. 그 노래의 가사는 굉장히 이 희망적이고 그 다음에 긍정적인 가사고 그 다음에 리듬은 굉장히 경쾌한 겁니다. 예를 들면은 이한철의 슈퍼스타, 그 다음에 그 이 You Raise Me Up이라든지 이런 노래가 이제 부르 힘차게 부릅니다. 부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CCM 곡을 한국으로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사를 일곱 가지 감사를 자기가 누구한테도 좋습니다. 감사를 이제 앱을 통해서 감사 편지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감사 진법이 있습니다. 감사 진법을 복창하고 그리고 한 30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마음이 굉장히 액티베이트 돼가지고 이게 근무를 할 때 집중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1: 참 좋은 프로그램이네요. 네. 오늘 사연에 소개를 해야 되는데
2: 네,
1: 여기 보니까 샬롬 사랑하는 목사님 그리고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매일매일 기쁨과 감사로 지내고 있는 정연숙 집사입니다. 새벽 큐티를 하면서 든 생각이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 살리기 위해 사랑하는 아들 보내신 아버지의 마음이 진짜 본심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영적 안일함에 빠지지 않고 우상 숭배 음행 주를 시험함에 원망을 멀리하고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며 내 삶에 찾아오는 모든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피할 길을 보게 하시고 참 믿음으로 견디길 소망합니다. 극동방송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사랑 참으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2: 네, 오늘 사연 채택되신 성도님께는 준비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 있는 분들은 극동방송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방송은 극동방송 유튜브와 앱을 통해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목사님께서 마무리로 격려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아니, 우리 장로님 말씀을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벌써 시간이 다 갔는데 참 그 경영을 하시면서 어려울 때도 있었고 즐거울 때도 있었고 또 장로 장립도 받으셨고 명박도 받으셨고 좋은 일 또 언짢은 일이 섞여서 우리 가운데 올 텐데 항상 장로님은 세 가지로 나누시더라고. 항상 기뻐하라. 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 네. 그게 아마 인생의 모토같이 된 것 같아요.
0: 예, 그렇습니다. 예.
1: 앞으로 건강하시고 많은 후배 양성에 도움 많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0: 아이, 목사님 감사합니다.
2: 네. 네, 앞으로도 네. 기업 위에서 응원하고 중보하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홈페이지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www.fabc.net 극동방송 서울로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은 블루오션을 창조하는 기업 주식회사 CN종합건설과 함께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야기가 있는 찬양을 섬기는 주향감리교회 박형미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잠언 14장 21절 말씀 소개할게요.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무슨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가라고 묻는 것 같습니다.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 죄를 범하는 자고,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이웃에게 결핍이 있을 때 그것을 업신 여기느냐 아니면 불쌍히 여기느냐 하는 그 태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를 범하기도 하고 복을 받게도 하는 그런 기준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을 무슨 눈으로 보고 있는가? 저는 예수님의 눈이 여러분에게 부어져서 주님이 세상 보듯 우리도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주님 닮아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더욱 주님 닮기 위해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며 오늘도 이야기가 있는 찬양으로 함께 할게요.

마르바던의 날마다 우리를 깨우시는 음성 가운데서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의 글 함께 나누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이사야 40장 18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을 묘사하는 방식이나 하나님을 거짓 신들과 비교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이해하는 부분이 미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만약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경험한 포악하고 학대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린다면 어린아이처럼 아무 의심 없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다. 하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발견한다면, 즉 은혜롭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부드럽게 안아주시며 사랑으로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마음속에 떠올릴 수 있다면 주님 안에서 완전한 아버지의 모습을 볼 것이다. 그때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느냐? 우리는 그 누구와도 그 어느 것과도 하나님을 비교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하나님께 근접할 수 없다. 우리의 모든 언어는 불충분하다.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을 한데 모아 조합해 보아도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나님을 묘사한 것에 불과할 뿐이다. 신자로서 우리 앞에 놓인 평생의 과제는 하나님의 속성을 최대한 깊이 탐구하여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더 정확하게 선포하는 것이다. 우리는 모여서 예배드리고 성경을 공부하며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조금씩 더 알아갈 수 있다.

스펄전과 함께하는 아침 묵상. 이 시간에는 이사야 54장 5절 말씀.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이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은 전적으로 우리의 것일 뿐 아니라 영원히 우리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직임은 다 우리를 위해 있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한 왕이요, 우리를 위한 제사장이요, 우리를 위한 선지자입니다. 또 목자 되신 주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막대기, 대장 되신 주님의 검, 제사장 되신 주님의 관, 왕 되신 주님의 홀, 선지자 되신 주님의 겉옷이 모두 다 우리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위엄은 우리를 높이기 위한 것이요, 그 모든 특권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편 우리를 위해 입으신 주님의 온전한 인성 또한 모두 우리의 것입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주님은 점도 흠도 없이 깨끗한 주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신 그 생애의 공로를 우리에게 끼치십니다. 그의 인품에서 흘러나오는 미덕들은 우리의 보석과 장식품입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의 초인적인 온유함은 우리의 자랑과 영광입니다. 주님은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에게 내려오셨는지 배우라고 우리에게 구유를 남기셨으며,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려고 십자가를 물려 주셨습니다. 주님의 모든 생각과 감정, 하신 말씀과 행동들, 기적과 중보기도, 이 모두가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애의 모든 수고를 통해 천국에 있는 모든 유산을 우리의 기업으로 넘겨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영원히 즐길 우리의 구주십니다. 이 아침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당신도 그리스도를 내 구속자라 부르십시오.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 가운데서 화목의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의 글 여러분과 같이 나누겠습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5장 26절 말씀. 작은 구석에 지옥을 만들어둔 천국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순결하고 거룩하며 의롭게 만들기로 하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한순간도 성령의 세심한 간섭에서 벗어날 수 없게 하십니다. 그분은 성령께서 당신에게 죄를 알려주실 때 당장 심판을 받도록 재촉하십니다. 그러나 당신은 끝까지 저항합니다. 따라서 할 수 없이 법적 절차를 밟게 되며 결국 당신은 감옥에 있게 됩니다. 당신은 이제 모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갚아야만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자비가 있으시고 사랑이 있으시단 말인가? 라고 당신은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이것은 영광스러운 사랑의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순결하고 흠 없고 깨끗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동안 보여왔던 죄성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 죄성은 바로 자기 주장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그 죄성을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그분의 재창조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 후 당신은 하나님과 이웃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이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주의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실 것입니다. 지금 결정하십시오. 그래요 주님, 저는 그 사람과 지금 당장 화목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의 복음은 의지와 양심을 위한 것이지 머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머리로 산상수훈에 대해 따진다면 우리는 이미 마음속에서 외치는 주님의 메시지를 망쳐놓는 것입니다. 나는 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것일까? 그렇다면 당신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모든 빚을 청산했는지 질문해 보십시오. 언젠가 하게 되겠지.

라고 생각하지 말고 꼭 해야 하는 일이라면 지금 당장 하십시오. 모든 도덕적 요구에는 반드시 순종이라는 요소가 있습니다.

경미 목사와 함께하는 가정예배, 오늘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가나안을 향해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의 장벽인 목마름에 부딪혔고, 성경엔 그 목마름으로 인해서 여호와와 다투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백성들의 모습에서 모세의 입술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금방이라도 모세에게 돌을 던질 듯한 험악한 모습으로 불평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반응이고 백성들의 영적인 수준이었죠. 환경과 상황이 항상 우리에게 만족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린 가나안에 도착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을 향해 걷는 광야길에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쓴물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멋진 오아시스였던 엘림을 만나기도 합니다. 또는 물 한 방울도 찾을 수 없는 르비딤을 만나기도 하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음이지만 하나님은 이런 다양한 환경을 허락하십니다. 모세도 백성도 마찬가지이죠. 둘 다 같은 환경을 걷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같은 환경 속에서 드러나는 모습이 확연히 다르다는 것이죠.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7절을 보면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중보자 역할을 하고 있는 모세에게 불평, 원망, 위협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세는 같은 환경 속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쓰여 있지요. 돌 던지려고 하는 백성들과 기도하는 모세 참 대비되지 않습니까? 이 마사 사건을 두고 잘못된 신앙의 방식으로 계속적으로 경계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6장에도요,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라고도 표현하고요, 신명기 9장에도 너희가 디베랴와 마사와 기브론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격노하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결국 마사 사건은 두고두고 잘못된 신앙의 방식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나의 모습도 혹시 마사에서처럼 하나님을 시험한 백성들 같이 원망, 불평, 그리고 협박의 모습은 아닌지 과연 나는 어떠한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잘못된 방식으로 시험하지 마세요. 분명한 건 하나님은 백성들의 협박으로 인해서 물을 주신 것이 아니라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물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방잠이 아니라 경외와 겸손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가정 되게 하옵소서. 다양한 환경 속에서 주님을 원망하는 모습이 아닌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을 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는 우리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든 기도로 주님과 소통하며 지혜를 구할 수 있는 믿음 있는 자로 우리를 성장시켜 주옵소서. 늘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잠언 1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정직한 자의 기도를 드리고 공의를 따라가는 주님께 사랑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가 주님과 더 깊은 친밀함을 누리기를 소망하며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주양 감리교회를 섬기는 박형민 목사였습니다. 1편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 문화 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 기업 덕청건설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청건설과 함께했습니다.

0: K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성가 산책. 평안한 한 주 보내셨습니까? 성가 산책을 진행하는 한세대 석좌 교수 박신하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모르는 사람들이 만나 하나하나 인연을 맺고 사는 세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몇 가지 공식을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움켜진 인연보다는 나누는 인연으로 살아야 하고, 각박한 인연보다는 넉넉한 인연으로, 슬픔 주는 인연보다는 기쁨 주는 인연으로, 시기하는 인연보다는 박수치는 인연으로, 짐이 되는 인연보다 힘이 되는 인연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멘델스존의 오라토리오 엘리아 일부를 주로 감상하셨는데요. 오늘은 찬송가로 성가산책 꾸며봤습니다. 지난주까지 다소 어려운 곡을 많이 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제가 성가산책 진행하면서 여러분들께 여쭤보면은 역시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여러 장르의 음악 중에 찬송가를 많이 선호하십니다. 저도 좋고요. 그래서 오늘 찬송가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알토 방현희의 음성으로 준비했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의 오사 알토 방현이었습니다. 혹시 이 방송 들으시는데 주님을 아직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꼭 이 노래 들으시며 주님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인가 한 달쯤 됐나요? 어떤 분이 저에게 문자를 주셨는데 믿지 않는 친구에게 성가산책을 소개해 주셨고 그분이 성가산책 특히 찬송가를 몇 번 들은 후에 교회에 나가고 싶어졌다고 말씀했다는 기억이 납니다. 정말 이 방송을 듣고 계시다면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너의 숲길에 조용히 나가 준비했습니다. 잘 아는 유명한 찬송이죠. 김해 시립업상단의 노래 부릅니다. 자, 들어보시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김해 시립합창단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찬송가 내 영혼이 은총 입어입니다. 지난주 저희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찬송을 불러서 좀 더 생각이 나고 익숙해져서 또 준비해봤는데요. 이 곡은 한 6개월 전인가 한번 틀었는데 어떤 분이 제 생각이 많이 났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저를 위로해 주셨던 또 그런 찬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마세요. 조혜영 편곡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안산시립합창단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안산 실업선언이었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곡은 예수를 나의 구주삼고, 옛날 제목은 예수로 나의 구주삼고였지 않았습니까? 제가 어릴 때 다니던 가자지일교회라고 있었는데 거기에 원효식 목사님, 요 소망의 기도에서 나오신 기도를 잘하시고 음악도 좋아하시던 목사님이셨는데 그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가 바로 예수로 나의 구주삼고였어요. 그래서 많이 불렀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 준비했습니다. 박신학 과외 노래로 들으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박신호커의 노래로 들으셨습니다. 이번에 들을 찬송은 복의 근원 강림하사입니다. 잘 아시는 노래죠. 이 곡의 원명은 여러분 찬송가를 보시면 써 있는데요. 오른쪽 아래에 네틀톤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송가 제목이 나오고 우측 아래 굵은 글씨로 써진 것이 바로 이 찬송의 곡조의 제목입니다. 이 네틀톤이란 말은 미국의 유명한 19세기 전도자 아사엘 네틀톤의 이름인데요. 그의 이름을 따서 네틀톤이라는 곡조를 만들고 그 옆에 8787이라는 숫자가 써져 있는데 그것이 이 찬송가의 운율입니다. 그 운율에 맞는 시는 모두 이 찬송에 맞춰 부를 수 있게 운율을 써놓은 것이죠. 예를 들면 뭐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조금 밝게 노래를 부르는데요. 수원시립 합창단의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수원시립 선단이 부른 복의 근원 강림하사였습니다. 다음 들으실 곡은 주 달려 죽은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언제나 생각하면서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생각하며 주님의 사랑과 가르침 속에 사는 우리가 되시길 바라면서 같이 들으시겠습니다. 소프라노 신영옥의 음성입니다.

여러분은 저 박신아와 함께 성화산책하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찬송가로 꾸며보았습니다. 주달려준 십자가 소프라노 신영옥의 음성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좀 특별한 찬송을 골랐는데요. 아메리카 더 뷰티풀이라는 찬송입니다. 우리 찬송가에는 없지만 오늘이 미국의 독립기념일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골라봤는데요. 제가 89년에 유학을 처음에 가가지고 내렸던 날이 바로 이날입니다. 그래서 처음 오자마자 이 불꽃놀이를 보면서 여러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 미국의 선교사들이 언더우드, 아펜젤러, 스크랜튼을 비롯한 많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오셔가지고 큰 일들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학교도 짓고 병원도 짓고 정말 중요한 교육을 조선인들에게 해줬던 것이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본받고 감사해야 될 것은 감사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특별히 골라봤습니다. 아메리카 더 뷰티풀이라는 곡인데요. 한글 가사 조금만 말씀드리면은 아름답게 펼쳐진 넓은 들판과 황금빛 곡식 물결, 장엄한 산과 풍요로운 땅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후렴에서는요, 아메리카 뭐 이렇게 되는데 미국이여 미국이여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형제애와 사랑으로 이 나라를 영화롭게 하시며 바다에서 빛나는 바다까지 축복하소서, 이런 가사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곡이 짧아서 조지 베버리 쉐어의 음성으로 먼저 들으시고요. 이 베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이 또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두 곡을 같은 곡이지만은 불러 들어보겠습니다.

아메리카 더 뷰티풀 조지 베버리 쉐어와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성단의 노래로 들으셨습니다. 다음 곡은 찬송가 내 맘의 주여 소망대소서입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대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마지막 절 하나 들려드리면요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이 곡은 아일리시 전통 멜로디에 이 찬송 가사를 붙인 곡으로 분위기가 좀 다른 곡과 다릅니다 장단조라기보다는 다시 말해 모드 선법의 분위기가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레나 마리아의 음성으로 준비했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레나 마리아의 음성이었습니다. 다음 곡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저 중학교 때 큰 집회가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있었죠. 100만 명 정도 모인 그런 큰 집회였었는데 여러분 잘 아시죠? 빌리 그레한 목사님이 주강사이시고 김정환 목사님 통역하셨습니다. 한경직 목사님도 설교를 하셨고요. 그때 참 은혜를 많이 받고 여의도 광장에서 큰 소리로 이 노래 불렀던 그런 은혜스러운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경동교회 2부 찬양대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경동교회 2부 찬양되었습니다. 다음 들으실 찬송은 나 주를 멀리 떠났다입니다. 작사자인 커크 패트릭이 어떤 부흥집회에서 크리스찬이 아닌 일반 가수가 자신의 훌륭한 목소리만으로 노래하는 것을 들으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이 찬송시를 썼다고 하는데요. 그 가수는 그 시에 노래를 불렀고 가사를 음미하고 은혜를 받은 후에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로고스 남성 중창단의 노래로 들으십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로고스 남성 중창단이었습니다. 아, 이제 끝날 시간이 가까우는데요. 세 곡 연속해서 들으시며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들으실 곡은 나의 갈 길 다 가도록입니다. 이 가사와 같이 무슨 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안희찬의 트럼펫이고요. 두 번째는 위에 계신 나의 친구, 우리에게 친숙한 옛날 성악가 엄정행 선생님의 노래, 그리고 주 없이 살 수 없네, 서울신학대학교 합창단입니다. 이제 2019년의 절반을 보내고 다시 시작하는 달입니다. 이 시간 애청자 여러분의 한 해 절반 동안의 결실을 생각하시고 부족한 것을 채우며 새로운 발돋움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화산책 지금까지 프로듀서 조한나, 진행 박신하였습니다. 평안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합니다.

일본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했습니다.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K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날려드립니다.

과학 문명은 인간의 삶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물질 문명은 황금 만능의 사조를 일으키고 자유는 방종으로 변질되고 양심은 마비되고 신앙은 기복으로 탈바꿈해버린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해야 합니다. 나침반이 오직 북극만을 가리키듯이 우리는 오직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바로 이 말씀처럼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과 함께 찬양 스케치 시작합니다.

김명식의 찬양 오직 예수, 그리고 성남시립합창단의 찬양이었습니다. 사랑이 여기 오셨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찬양 스케치 첫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혜원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는 것, 술 참 힘들어합니다 우리는. 왜냐면요, 정말 마음으로는,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결단으로는 반드시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을 알고 그분만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선을 분산시키는 것이 바로 세상이죠. 나의 환경,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그리고 나의 처한 어떤 상황들, 이 모든 것들이 주님만 집중하기에는 너무나 힘들게 우리를 괴롭힌다고나 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또 그렇게 넘어가고 있다고나 할까요?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요. 이 세상의 것들과 우리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요. 오직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생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찬양 스케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또한 감사와 또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찬양 스케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사연이나 신청곡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매주 이 시간에는 전담형 시인의 시와 묵상을 들려드립니다. 은혜로운 시간 보내세요.

다시 살아나게 하소서. 기억은 오래된 카메라로 찍은 한 장의 사진 같아서 순간은 분명하다가도 시간의 얼음 속에서 그 색채를 잃고 바래져 버린 것 같습니다. 어릴 적 푸른 초장을 뛰놀던 때가 그립고 그립습니다. 적어도 그때만큼은 어떤 염려도 없이 방긋 웃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토록 해맑게 웃던 어린아이는 내 맘속에 있는데 거울 속의 내 모습은 사람들의 발걸음 가득한 시장 한가운데서 엄마를 잃고 울고 있는 아이의 표정과 같습니다. 자랑스러운 흐름이 막히고 소화되지 않는 채 걸려있는 이 마음, 알 수 없는 손길에 이끌려 책장을 넘겨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이 짧은 선포에서 나는 인생의 색채가 분명해짐을 경험합니다. 말씀 속에 살아 숨쉬는 사람들의 손을 잡고 인생을 살펴보니 내 주변의 울림과 빛과 형태 속에 여호와의 손길이 함께함을 깨닫습니다. 빛이 있으라. 영원토록 바래지 않을 생명의 사진이 될 것을 기대하십시오. 과거를 추억하고 싶을 때마다 저는 오래된 앨범을 꺼내 사진을 봅니다. 벌써 40년이 넘은 앨범이라고 많이 헤어졌고 앨범 속의 사진도 이제 많이 바래져 버렸지만 그 사진들을 볼 때마다 저는 지나왔던 즐거운 삶의 기억들로 인하여 미소를 지어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즐거웠던 추억들이 점점 잊혀지고 내 육신에 연약해지는 것을 보며 안타까움을 느끼는

0: 것이 우리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표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을 영으로 만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요셉, 다니엘, 예리야, 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깨닫는 사실은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고 기억은 흐려진다 해도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빛이 모든 연약함과 빛바란 사진 같은 우리 영혼을 다시 생명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고백했던 다윗처럼 오늘 여러분의 가정 어딘가 구석에 놓여두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말씀의 빛 가운데 거하십시오. 그럴 때 길 잃어버린 양과 같은 우리를 주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고 주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의 삶을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1: 찬양 스케치와 함께 은혜로운 시간 보내셨나요? 계속해서 극동방송과 함께 하나님과의 귀한 교제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테너 존노의 찬양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혜원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Praise Praise with Ginny Yu. Isaiah 35장 1절 말씀 Isaiah chapter 35 verse 1. The desert and the parched land will be glad. The wilderness will rejoice and bloom.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이사야서 35장 1절 말씀 아멘. Hello, hello everyone. Happy weekend and I hope you had a wonderful and blessed week. And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to Praise Praise and this is Ginny Yu. 네, 여러분 한 주 잘 보내셨어요? 늘 애청해주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 감사드려요. Praise Praise, Ginny입니다. 저희 Praise Praise는요, 여러 장르의 영어 찬양들 소개하고요, 또 찬양의 의미들을 묵상하며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입니다. I am very happy that you are back, everyone. The desert and the parched land will be glad. The wilderness will rejoice and bloom.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Have you ever imagined flowers blooming in the middle of a desert? 네, 광야 한가운데에 꽃이 피어나는 모습을 상상해 본 적이 있을까요? To us, it may seem impossible. 아마 우리 눈에는 불가능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Yet, this is the picture God gives us through the prophet Isaiah. 하지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바로 이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God is the one who brings life where everything seems dry. 하나님은 메마른 곳에도 생명을 피어나게 하시는 그런 분이시죠. Perhaps some areas of our lives feel like a wilderness today. But the God

who makes the desert bloom has not changed. 어쩌면 우리 삶의 어느 한 부분도 광야처럼 그렇게 메마르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요. 그러나 광야를 꽃피우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As we begin this time together, may our hearts open the hope that God is already at work, even in places we cannot see. 오늘 이 시간 함께하며 또 아직 보이지 않은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면 믿는 그 소망이 우리 마음에 활짝 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We're gonna have a great time as we listen to lots of English worship songs. Everyone, hope you are ready. Come on, let's go.

All right, everyone. You are listening to Praise Praise with Jeannie Yu at FABC. 네, 지금 여러분은 극동방송 Praise Praise 듣고 계세요. 아이사야 spoke these words to people who had lost hope. 이사야는 희망을 잃어버린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They had experienced loss, uncertainty, and long seasons of waiting. 그들은 상실함과 또 불확실함 그리고 오랜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고 있었죠. To them, life felt more like a desert than a garden. 네, 그들의 삶은 정원보다 광야에 더 가까웠습니다. One spring morning, a tiny flower was found growing through a crack in a dry rock. No one planted it there. No one expected it to bloom. 네, 어느 봄날 메마른 바위 틈 사이로 작은 꽃 한 송이가 피어난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심은 꽃도 아니었고요. 또 그곳에서 꽃이 필 거라고 기대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Yet it quietly reminded everyone that life is stronger than we often imagine. That is how God's grace often works. 하지만 그 작은 꽃은 생명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Hope does not always arrive with great noise. 소망은 언제나 큰 소리와 함께 찾아오는 것이 아니죠. Sometimes it begins like a single flower blooming in a quiet place. 때로는 조용한 곳에 피어난 꽃 한 송이처럼 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 삶 가운데 시작되는 것이라는 거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0: Amen. Before we say goodbye today, let us remember God's beautiful promise.
1: 오늘 방송을 마치기 전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0: The wilderness will rejoice and blossom.
1: 광야가 기뻐하며 꽃을 피울 것입니다.
0: God never promised that we would never walk through a desert.
1: 하나님은 우리가 광야를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지는 않으셨습니다.
0: But he did promise that

The desert would not have the final word. 그러나 광야가 마지막 이야기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죠. After every winter, there is spring. 겨울 뒤에는 봄이 찾아옵니다. After every dry season, new life begins to grow. 메마른 계절 뒤에는 새로운 생명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So let us not lose heart. 그러니 우리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ven if we cannot see it today, God may already be preparing tomorrow's blossoms. 오늘은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내일 피어날 꽃을 이미 준비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May our hearts be filled with quiet hope, steady faith, and the joy of trusting God's perfect timing. 네, 우리 마음이 주님 주시는 소망과 또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그 완벽한 때를, God's perfect timing, 그 때를 신뢰하는 기쁨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Thank you so much for sharing this time together, everyone. Until next time, may we keep walking with the God who makes even the wilderness bloom. 다음 시간까지도요, 광야에도 꽃을 피우시는 우리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Everyone, let us remember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우리 하나님은 늘 선하고 좋으신 분이신 것도 잊지 말자고요. And He loves you so much. He cares for you. He goes before you. Let us not forget that either. And I love you too, everyone. Jeannie Yu였습니다. Bye.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슈아그림의 김정석 목사입니다. 중세시대에 매우 경건하다고 소문난 한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평생 철저한 금식과 기도 또 구제활동을 하면서 스스로를 의롭다고 자부했는데요. 어느 날 밤 환상 중에 천국 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천사가 물었습니다. 너는 세상에서 어떤 의로움으로 이 문을 통과하려 하느냐? 수도사는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평생 가난한 자들을 도왔고요. 십일조를 철저히 했어요. 또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했습니다. 제 삶은 진짜 흠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천사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삶을 기록한 두루마리를 펼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그가 행한 선행들 옆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함, 자신의 의를 쌓기 위함, 남보다 우월해 보이고 싶은 마음이라는 그런 글자가 아주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는 거죠. 수도사는 당황하면서 아니 이게 뭐예요? 이건 제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라고 외쳤지만 그의 내면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그 교만을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절망으로 고개를 떨구고 있던 수도사는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저는 제 의로는 아무것도 세울 것이 없는,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오직 주님의 긍휼만이 제 유일한 소망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 눈물로 고백하자 그의 더러운 옷이 벗겨지고 예수님의 희고 정결한 세마포가 입혀집니다. 그제서야 이 수도사는 자신이 이전까지 행했던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었고 비로소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게 되었다고 하네요. 우리의 사랑은 어떤지요? 오늘 이 시간엔 주님 앞에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정결한 옷을 입고 찬양하며 예배하고 그렇게 주신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 소중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찬양 함께 나누면서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시작합니다.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김도연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침을 여는 시편 묵상에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서 진정한 이웃이 누구인지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강도를 만나 쓰러져 죽어가고 있을 때 지나가던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 강도 만난 사람과 같은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했죠. 하지만 오히려 그 당시에 멸시받고 있었던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돕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종교적 의무보다 사람을 살리는 사랑의 실천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사마리아인의 실천은 완벽한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신앙인으로서 자신을 스스로 옳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의로우신 예수님만 의지할 때 그때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실천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어느 화가에게 두 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스승은 두 제자에게 똑같이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을 그려오거라 라는 숙제를 내주었는데요. 첫 번째 제자는 밤낮으로 열심히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신이 남을 돕는 모습, 또 경건하게 기도하는 모습, 또 금식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정성스럽게 화폭에 담았고요. 그림을 완성한 이 첫 번째 제자는 이야, 이 정도면 뭐 내 사랑은 완벽해 라며 뿌듯해했습니다. 반면에 두 번째 제자는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스승님을 찾아와 울면서 스승님, 저는 사랑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제 아내를 들여다보면 남을 돕는 선행 속에서도 결국 제 이름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교만한 마음뿐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저는 사랑할 자격, 사랑을 그릴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며 헝헝 울더래요. 그때 스승은 그때서야 붓을 건네며

며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 마음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빈 화폭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거라. 결국 첫 번째 제자의 그림은 자기 자랑으로 판명되어버렸고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오직 예수님의 사랑만을 의지한 두 번째 제자의 그림만이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증거, 사랑의 그림으로 남게 되었다고 해요. 여러분, 사랑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교만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요, 두 번째 제자처럼 정말 겸손하게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찬양하며 나아가길,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정말 사랑의 사람, 사랑을 실천하기 원하는 사람, 진정한 사랑을 붙잡기 원하는 사람의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기 소망하며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에레지의 십자가 앞에서, 이루다의 예수 사랑하심은.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에레지의 십자가 앞에서, 이루다의 예수 사랑하심은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느 나라의 왕이 성대한 잔치를 열고 모든 백성을 초대했습니다. 한 청년은 이 왕 앞에 정말 당당하게 나아가기 위해서 자신이 평생 모은 돈으로 세상에서 가장 비싸고 화려한 옷을 사서 입고 잔치에 나아갔는데요. 스스로 자신이 누구보다 멋진 옷을 입었기 때문에 왕에게 환영받을 것이라고, 왕이 나를 주목할 거라고 이렇게 확신하며 잔치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잔치장에 탁 들어선 순간 청년은 자신의 옷이 왕의 찬란한 그 영광 앞에서는 그저 초라한 누더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말았는데요. 부끄러움에 얼굴을 들지 못하고 구석에 숨어 있었던 그 청년에게 왕이 다가오게 됩니다. 왕은 청년이 입고 온 그 옷이 얼마나 스스로를 자랑하기 위한 것이었는지를 다 알고 있었죠. 하지만 왕은 청년을 꾸짖는 대신에 자신이 직접 입고 있었던 깨끗하고 고귀한 왕의 예복을 벗어서 청년에게 입혀줍니다. 그 순간 청년은 깨닫게 되었죠. 하, 내가 입고 온 나의 의는 왕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오직 왕께서 입혀주신 이 예복만이 나를 왕 앞에 설 수 있게 하는 거구나. 그때 청년은 돌아다니면서 그때부터 계속해서 자신처럼 초라한 옷을 입고 들어오지 못해서 밖에서 서성이는

자랑하려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은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이 시간 고백해야 될 줄 믿어요. 다시 고백하며 낙망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우리의 참된 왕이신 주님께로 인도하는, 아까 그 이야기의 청년과 같은 그렇게 주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송승연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무엔의 주의 옷자락 만지며.

두곡의 샤넬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송승연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무엔의 주의 옷자락 만지며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도 마르다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마르다에게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들은 마르다와는 다르게 동생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마리아가 마르다보다 좋은 편을 택하였다라고도 말씀해 주셨죠. 믿는 우리들은 말씀을 듣든 일을 하든 우리가 영접한 예수님이 참 주인이시며 참 생명이심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쁜 삶 중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 안에서 쉼을 얻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한 시계 수리공이 정교한 시계들을 관리하는 비결을 묻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시계가 아무리 복잡하고 화려해도 아침마다 시계 태엽을 감아주는 일을 멈추면 결국 멈추고 맙니다.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이지요. 우리는 각자 맡은 일과 사명이라는 태엽을 막 감으면서 바쁘게 바쁘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 존재를 움직이게 하는 이 생명의 태엽을 감는 일을 잊어버리곤 한다는 것이지요. 아침마다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은 내 인생의 시계 태엽을 주님의 생명력으로 다시 감는 일이라는 겁니다. 태엽을 감지 않고 계속 달리기만 한다면 결국 시계는 고장나거나 멈추고 만다는 것이죠. 마리아가 택한 그 좋은 편은 주님께 나아가 멈추어 서서 태엽을 감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뒤요 찬양하며 이 영적인 태엽을 트르색 감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조수아의 주님 발 앞에, 옹기장이의 주 발 앞에 나 엎드려.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조수아의 주님 발 앞에, 옹기장이 아카펠라로 주발 앞에 나 엎드려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느 마을에 두 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제자는 스승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땔감을 구하러 산으로 들로 뛰어나가 막 땀을 흘리면서 일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늘 바빴고 자신만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없다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두 번째 제자는 아침마다 스승의 발치에 앉아서 묵묵히 말씀을 듣고 기도의 시간을 갖고 스승이 전해주는 것을 다 이렇게 받고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요. 땔감을 구하러 나갔다가 돌아오던 첫 번째 제자가 화가 나서 말을 합니다. 아니, 나는 스승님을 위해 이렇게 땀을 흘려 일하는데, 아니, 저 친구는 매일 앉아있기만 하니 스승님 너무 공평함, 이게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러자 스승이 두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스승은 마당에 있는 차가운 화로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해요. 둘 다 가서 이 화로에 불을 붙여보거라. 땔감을 구하러 다녔던 제자는 땔감이 많으니까 이 땔감을 화로에 가득 채우긴 했지만 정작 불을 붙일 불씨를 구하지 못해서 불을 피우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스승의 발치에서 말씀을 듣던 두 번째 제자는 자신이 늘 간직하고 있었던 스승께서 전해주셨던 그 불씨를 탁 꺼내서 화로에 탁 대었더니 금세 불이 붙고 따뜻한 불꽃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우리는 일이라는 땔감을 채우느라 분주하지만 정작 주님의 말씀이라는 불씨가 없으면 우리 삶에는 생명의 온기가 없게 된다는 것이지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은 낭비가 아니라 우리 인생에 불을 붙이는 가장 중요한 준비 시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요. 물론 열심히 주님을 위해 일도 해야 되겠지만 주님 앞에 나아가 말씀 듣는 시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늘 말씀과 찬양과 또 기도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찬양 한 곡 나누고 올게요. 히즈 월십의 사랑스런 주님 음성,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히즈 워십의 사랑스러운 주님 음성, 나의 모습, 나의 소유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느 유명한 레이서가 결승전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최고의 속도를 내기 위해서 차체를 아주 가볍게 만들고 타이어를 최상급으로 막 교체하면서 하루 종일 정비소에서 살았는데요. 근데 정작 가장 중요한 엔진 오일을 점검하고 보충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경주가 탁 시작되었을 때 그 차는 초반에 무서운 속도로 달리긴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엔진이 과열되어 멈춰서고 말았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도 이 레이서와 같다는 겁니다. 일이라는 외부적인 조건들을 완벽하게 갖추고 더 빨리 더 많이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정말 분주하게 달리죠. 하지만 정작 내 영혼의 엔진을 식히고 주님의 은혜를 채우는 이 말씀의 시간을 갖지 않는다면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영적인 과열로 인해서 멈춰서게 되고 말 거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은 그저 쉬는 시간이 아니라 인생이라는 긴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영적 급유, 그러니까 엔진오일을 채우는, 그리고 또 휘발유를 채우는 그런 시간이다라는 것이지요. 오늘도요, 이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피아워십의 말씀 앞에서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지금까지 제작의 조안나, 진행의 저, 시와 그림의 김정석 목사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0: 그 말씀이
1: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안개는 계절이 바뀌거나 잦은 비가 내릴 때 혹은 해빙기 물의 증발량이 많은 시기에 발생합니다. 짙은 안개가 발생한 경우 보행자는 물론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서 교통사고의 주요 유발 요인이 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개가 예상되는 날에는 외출하기 전에 인터넷이나 뉴스, 라디오 등을 통해 그날의 날씨와 안개에 대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출발 전에 전조등과 비상등 상태를 미리 점검합니다. 운전 중에는 안개등을 켜고 안개가 심할 때는 비상 깜빡이를 켜서 본인의 위치를 알립니다. 안개가 짙을 때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만큼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차간 거리를 2배 이상 확보합니다. 강변도로나 하천도로, 안개의 경계가 되는 터널의 입출구는 특히 주의하여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같이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한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교회를 다닌 적이 있었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예배와 점점 멀어져갔고 결국 신앙생활을 안 하게 됐죠. 하루는 그 청년이 급한 일이 생겨 택시를 잡아탔는데 그 택시 안에 낯설고 이상한 라디오 방송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극동방송이라고 불리는 그 방송에서 마침 특별한 생방송을 하고 있었는데요. 오래전 교회에서 들었던 것 같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죄를 해결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이야기, 혹시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맞이하기로 결심한 사람은 문자를 보내주세요 라는 진행자의 멘트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무심코 문자를 보냅니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 네, 생방송 스튜디오에서 그 문자를 접수하고 그 청년에게 즉석에서 전화를 걸었는데요. 갑작스런 전화에 좀 놀라기도 했지만 목사님의 설명과 인도를 따라 영접기도를 했고요. 극동방송을 계속 켜두셨던 그 택시기사님도 운전대를 잡고 있는 와중에도 마음속으로 청년을 위해 함께 기도했죠. 그렇게 그 청년은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마침 급히 택시를 탔는데 하필 그 택시가 극동방송 애청자가 운전하는 택시, 그리고 별 기대 없이 보낸 문자가 마침 당첨돼서 달리는 택시 안에서 마침 영접기도까지 하게 될 확률 얼마나 될까요? 세상은 이것을 우연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밀하신 계획과 섭리라는 것을요.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때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평범한 일상과 우여곡절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의 기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레이스 투 유, 김보령입니다.

이경미의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이어서 김명식의 찬양 오 신실하신 주. 이렇게 두 곡으로 그레이스 투 유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제부터 새롭게 진행을 맡게 된 김보령입니다. 앞서서 택시 타고 가다가 극동방송을 듣고 주님을 영접까지 해버린 어느 청년 이야기 나눴는데요. 몇 년 전 제가 특별 생방송 진행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저도 진행하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깜짝 놀랐는데요. 세상에서는 이렇게 모든 것이 딱딱 들어맞는 걸 우연의 일치라고 말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 섭리라는 걸 다 알고 있지요. 지금 여러분 이 방송 들으신 것도 또 우연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방송 듣게 되신 분들은 김정호 PD 어디 갔나 놀라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김정호 PD님이 울산 극동방송으로 또 귀한 사역을 감당하러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제가 이 시간 함께하게 됐는데요. 울산이 복음화율이 참 낮은 곳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귀한 목사님, 성도님들이 계시고요. 김정호 PD님도 그곳에서 또 열심히 복음 잘 전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그레이스 투 유 이 시간도 앞으로 은혜로운 찬양 많이 함께하면서 주님께 경배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부의 찬양 임내 그리고 AJ 워십의 빛나고 높은 보좌와 찬송가로 주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그레이스 투유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The Love of God,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가죠. 사라 그로브의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앞서서 보내드린 두 곡은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오롯이 새긴 곡이었죠. 사랑은 언제나 정필립의 찬양이었고 김도현의 음성으로 이어드렸습니다. 사랑이란 이렇게 세 곡 함께했습니다. 자정을 훌쩍 넘긴 이 시간 여러분은 어떤 이유로 깨어 계시고 또 어떤 상황 가운데 이 방송 함께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주일을 보내고 또 업무 가운데 계신 분도 있겠지요. 각자의 이유, 상황 저마다 다르겠지만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는 가운데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동일하게 경험하는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레이스 투 유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아, 여름 덥기도 하고 또 때로는 비가 내리기도 하고 지치기 쉬운 계절인데 여러분 모두 건강 잘 챙기시고요. 무엇보다도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며 그 세밀한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복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열심 끝곡으로 전해드리며 오늘 순서 마무리합니다.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레이스 투 유 김보령이었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지하공간 침수시 대피요령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지하주택, 지하주차장, 지하상가 등은 빠르게 침수될 수 있습니다. 바닥에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거나 하수구에서 역류한다면 즉시 대피하세요. 두 번째, 물의 높이가 무릎을 넘기 전 빠져나와 고지대로 이동하세요. 이때 감전 위험이 있는 공사장이나 산사태 위험 지역을 피해주세요. 세 번째, 물의 높이가 무릎을 넘었다면 수압으로 인해 문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힘을 합쳐 열거나 119에 구조를 요청하세요. 네 번째, 계단에서는 중심을 잃지 않도록 난간을 잡고 이동하세요. 다섯 번째, 대피 시 발을 보호하기 위해 운동화를 신어주세요. 장화는 물이 차 대피가 어려우니 가급적 피해주세요. 지하공간 침수 시 대피 요령을 숙지해 스스로와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0: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대전

FM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배들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시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엄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해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강승현의 달빛 가스펠 주일 순서 시작했습니다. 오늘 첫 찬양은 예람 50의 주요하는 광대하시도다 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키를 쥐고 계시지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내 입장에서 생각을 하다 보면 항상 나에게 좋은 것만 주시고 그리고 나를 늘 평안 가운데로만 이끌어주시고 편안한 가운데로만 이끌어주시는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오늘 시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타고 있는 이 인생의 배 가운데 바다 위의 풍랑도 주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 풍랑을 잠재우시는 분도 주님이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끝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에 맞게끔 또그 시선을 맞추게 하시고,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또 우리의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오늘도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에서 만나시는 자리가 되기를 원하고요. 이 달빛 가스펠 들으시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일 달빛 가스펠은요, 국내 예배 찬양팀의 찬양들로 함께합니다. 저와 한 시간 동안 함께 하시죠.

데아코니아의 주님의 길이었습니다. 주님의 길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가로 열고 follow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묻냐고요? 주님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참 어리석은 양 같아서 웃었어요.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양은 잘 앞을 못 본대요.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앞에 있는 양들의 발도 보고 그 다음에 눈앞에 있는 풀을 뜯을 수 있는 풀만 보고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자가 부르기도 하고 이끌기도 하고 할 때 양이 잘 따라가면 좋으련만 그러지 못한 때가 또 있다고 합니다.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도 비슷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웃음이 났습니다. 아무리 주님, 저 주님 앞에 순종할 거예요. 주님을 따를 거예요.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어느덧 내 눈앞에 보이는 풀을 뜯고 내 눈앞에 보이는 좋은 것을 향해서 발걸음을 돌려서 딴 곳으로 가고 있진 않은지 생각이 들어요. 그러곤 우리는 자주 이 멘트를 하는 것 같아요. 주님 어디 계세요? 어디에 계신가요? 그쵸. 주님께서는 어느 때는 우리에게 그분의 살아계심과 또 실재하심에 대해서 숨기고 계실 때도 있습니다. 주님의 계획 아래 나타나지 않으시고 침묵으로 응답하실 때도 있죠. 그러나 삶의 대부분은 우리가 양 같아서 각자 제 길로 가서 그곳에서 주님이 없음을 확인하고 그 부르짖음과 또 안타까움으로 주님을 찾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 길이 힘들지만 그 길이 영광된 길이고 그 길이 삶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아침 시작할게요.

사복음서에서는 모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기록이 나타나 있는데 단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러나 이 짧은 문장에는 수많은 사건들과 의미가 내포되어 있죠.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처형은 당시 로마뿐만이 아니라 고대 아프리카, 애굽, 바사, 헬라 등에서 유행했던 형벌입니다. 십자가형은 너무나 잔인하고 치욕스러운 형벌이어서 로마 시민에게는 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노예나 반란자들, 극악한 강도들에게 이런 십자가형이 주어졌습니다. 성경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고 간략하게 표현한 그 말 앞뒤에는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고통스러운 순간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순간들이 계속 되었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죄가 없는 어린 양이신 그분이 이렇게 처절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위해서.

행복한 아침에 이어서 들려드린 찬양은 제이어스의 사랑은 여기 있으니였습니다. 왜 우리는 마음이 복잡할 때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생각이 많을 때는 본질에 집중하라고. 그리고 집중하게 되면 또 본질이 보인다고. 여러 가지 곁가지들이 사라지고 가장 중요한 내용이 보인다고들 하죠. 우리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본질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 삶에서 수없이 많은 도전이 찾아오죠. 경제에 대한 도전들, 관계에 대한 도전들, 어려움들. 그런데 결국 우리가 맞서게 되는 도전은 우리의 믿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를 흔드는 가장 큰 것은 의심이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고 보여주셨고 증명하셨는데 끝없이 우리의 불신이 그것을 의심합니다. 그런데 오늘 행복한 아침의 말씀은 그 본질을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쳐다봐야 하는 것, 바라봐야 하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 말이죠. 그 십자가의 모든 과정과 고통들을 생각하면 그것이 그냥 마음 아픈 일이 아니라 그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일이라면 우리의 믿음은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온전히 서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또 삶 가운데 이 믿음의 선포가 계속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찬양하고 더 들을까요? 이름 워십의 찬양 듣죠? 아닙니다. 헤세드 워십의 찬양 듣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존이었습니다. 재건 앨범 중에서 들려드렸습니다. 강준의 달빛 가스펠은 토요일 주일날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 순서는요, 국내에 있는 예배 찬양팀들의 찬양들로 이어드리고 있습니다. 내일 7월 6일이죠. 7월 6일서부터는 극동방송의 썸머 스페셜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달빛 가스펠도, 강준의 달빛 가스펠도 오는 주 주말서부터는 썸머 스페셜 체제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물론 저희 방송에서는 워낙 많은 찬양들을 들려드리고 있긴 해서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을 수는 있지만, 썸머 스페셜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행복한 아침 순서를 조금 하지 않고요, 더 많은 찬양들로 이어서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여름에 어느 곳을 가시든지 찬양의 BGM을 쫙 깔고 달려가시든 쉬고 계시든 하실 수 있게끔 잘 꾸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달빛 가스펠은 여러분들이 사용하신 신청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전 주로 문자 사연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어요. 샵 1069번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에 유료 이용료가 들어갑니다. 방송에서 보내주시면 바로 제가 사용하신 신청곡을 들려드리는 건 아니고요. 잘 모아서 방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내주시고 또 기대감 가지고 청취해 주시면 여러분들의 사용과 신청곡이 큰 사고 없이 잘 배달될 수 있도록 제가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한 곡의 예배 찬양 들을까 합니다. 김현진 간사님의 찬양입니다. 바라봅니다. 그리고 사랑.

김유진 간사님의 바라봅니다. 그리고 사랑. 듣고 오셨습니다.

달빛가스펠 주일 순서 오늘 또 마무리해야 되는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의 예배 여러분들 아마 이 새벽까지 뭔가 일하셨으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11시 예배는 못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또 오후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근데 우리가 어떤 시간의 구애를 받는 것보다도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의 그 현장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예배,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였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좀 일찍 가면 뭔가를 예배를 되게 책임감 있게 뭔가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해치운 것 같고 할 바를 다한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거죠. 어떤 자녀가 부모를 만나러 왔는데 저 11시까지 갈게요. 그래서, 그래, 알았다. 11시까지 와라. 그러면 부모는 한 10시 반부터 기다리시지 않을까요? 저희 부모님은 그러시더라고요. 한 10시 한 40분, 50분 되면, 오고 있냐? 어디냐? 다 왔냐? 뭐 이렇게 궁금해 하시기도 하고요. 그런 기대감이 있는 부모님 집에 딱 정시에 도착을 했는데, 저 왔어요. 그러고, 그래, 반갑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데,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졸기도 하고 그러면은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계시겠지만 많이 아쉬워하시겠죠. 우리 예배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기도해 봅니다. 기쁘게 하나님 만나시고요. 주님 앞에 풀어놓지 못할 우리의 이야기는 없습니다. 다 내어놓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랬어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청종하는 마음으로 올 예배에 주님과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썸머 스페셜로 몇 주간 만나게 될것 같습니다. 위럽에 다시 일어나 이 찬양 준비해 놓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늘 제가 사실은 부르고 싶은 찬양들을 선곡하는 경우가 많은데 항상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주님을 바라보고 싶은 마음에 이 찬양도 골랐습니다. 다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예배하십시오. 그것이 주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평안한 밤 되시고요. 여러분들 모두 샬롬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KBS 이매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두시를 알려드립니다.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정숙경입니다. 네, 오늘은 7월의 첫 번째 주일이자 한 해의 전반기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드리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보리와 미를 수확해서 첫 열매를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지나온 6개월 동안에 우리 삶의 자리에 맺혀진 크고 작은 은혜의 열매들을 모아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 주일입니다. 성경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불러오는 기적의 마중물이죠. 네, 오늘 이 새벽은 내게 주신 모든 환경과 만남에 감사하며 기쁨의 찬양과 함께 은혜의 시간, 복된 시간 되시기 바라면서 주님의 시간에 출발합니다.

맥주 감사절의 노래. 지난 반년의 시간들이 돌아보니 모두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울었던 날도 웃었던 날도 주님의 세밀한 손길하니 부지런한 곳 없었으니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아 내 마음의 첫 열매를 감사함으로 주님 제단에 올립니다. 메마른 땅에 단비를 주시듯 감사의 고백 위에 다가올 반년의 축복을 장식하소서. 네, 기독신앙시 맥주 감사절의 노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지난 반년의 시간 너무너무 감사한 주님의 은혜였는데요. 혹시라도 또 마음 성했던 분, 은혜만이 넘치지 않으셨던 분, 또 무언가 지치셨던 분들 많이 또 계실 텐데요. 지나온 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시간 그렇게 감사하시고요. 다가올 또 반년의 시간을 다시 한번 기대해 봅니다. 네,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주님의 시간에 여러분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 시간에는요,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북한어 성경 낭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제45장 마침내 요셉이 자기를 모셔선 자들 모두 앞에서 자신을 옥죄할 수 없게 되니 모든 사람은 내게서 물러가라 하고 외쳤고 그의 곁에 한 사람도 있지 아니하니 비로소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자신을 알렸다. 그리고서 그가 소리 높여 우니 애굽 사람들이 들었고 바로의 온 집이 들었다. 이윽고 요셉이 자기의 형제들에게 나는 요셉이요 내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십니까? 하고 물으니 그의 형제들이 그 앞에서 너무 놀라서 감히 대답할 수 없었다. 그때 요셉이 자기의 형제들에게 이제 내게로 가까이 오시오 하고 말하니 그들이 가까이 갔다. 이에 그가 말하였다. 내가 바로 그대들이 애굽에 팔아넘긴 그대들이 형제 요셉이요. 그러나 이제 그대들은 나를 여기로 팔아넘긴 일 때문에 근심하지 말고 스스로에게 노하지도 마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고자 나를 그대들보다 앞서 보내신 것이었어. 이 땅에 두 해 동안 기근이 들어서나 앞으로 다섯 해 동안은 봄가리도 가을거지도 아예 없을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은 큰 구원으로 그대들이 생명을 구원하시고 그대들이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그대들을 땅에서 생존을 보장하고자 하셨으며 나를 그대들보다 앞서 보내셨소. 그러므로 나를 여기로 보낸 이는 그대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오. 그분이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그의 온 집의 주로 그리고 애굽 온 땅의 치리자로 삼으셨소. 이제 그대들은 속히 내 아버지에게 올라가서 이렇게 전하되 당신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온 땅의 주로 삼으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십시오. 당신이 고센 지역에 거주하여 나와 가까이 있을 것이니 곧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와 당신의 자손들과 당신의 손자들과 당신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내 가까이에 있을 것입니다. 기근이 아직 다섯 해나 남아 있으나 내가 거기서 당신을 봉양하여 당신과 당신의 집안과 당신께 속한 모든 권속이 피폐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하고 말했다고 하시오. 보시오, 그대들의 눈과 내 동생 베냐민의 눈이 내가 내 입으로 그대들에게 말하는 것을 보고 있어. 그러니 그대들은 애굽에서 누리는 나의 모든 영예와 그대들이 보는 모든 것을 내 아버지에게 낱낱이 아뢰고 서둘러 내 아버지를 여기로 모시고 내려오시오. 그리고서 그가 자기 동생 베냐민의 목을 끌어안고 우니 베냐민도 그의 목을 끌어안고 울었다. 그 후에 그가 자기의 형제들 모두에게 볼을 맞추고서 그들을 끌어안고 울었으나 그의 형들은 어느 정도 지나서야 그와 더불어 이야기할 수 있었다.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는 소식이 바로의 집에 들리니 바로와 그 신하들이 기뻐하였다. 이에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그대는 형제들에게 명하기를 그대들은 이렇게 행할지니 곧 그대들이 짐승에 짐을 싣고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서 아버지와 가족들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내가 애굽 땅의 아름다운 것을 내주어 그대들도 그 땅의 풍요를 누리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라. 또 그대에게 내가 지시하는데 그대들에게 이렇게 말하라. 그대들이 명령을 받았으니 그대들은 이대로 행하라. 곧 그대들은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자녀들과 아내들을 태우고 아버지도 모셔오라. 온 애굽 땅의 온갖 좋은 것들이 다 그대들이 것이니 그대들은 살림살이에 대해 조금도 마음 쓰지 말라고 이르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행하였으니 요셉이 바로 이 이브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내주었고 그들에게 길에서 쓸 비용도 주었다. 또 그가 그들 모두 곧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갈아입을 옷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냥과 옷 다섯 벌을 주었다. 또 그가 자기 아버지에게 이것을 보냈으니 곧 애굽의 특산물을 실은 나귀 열 마리와 자기 아버지가 길에서 쓸 곡물과 떡과 량식을 실은 암나귀 열 마리였다. 그가 자기 형제들을 떠나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그대들은 가는 길에 다투지 마시오 하고 타일렀다.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가 가나안 땅 그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고 애굽 땅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고 고하였더니 야곱이 기절할 지경에 이르렀고 그들이 말을 믿지 아니하였다. 그들은 요셉이 그들에게 일러준 말들을 모두 그에게 전하였다. 마침내 요셉이 자신을 태우려고 보내온 수레들을 보고서 그들이 아버지 야곱의 령원이 되살아났다. 이에 이스라엘은 이제 되었다. 내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니 내가 가서 죽기 전에 그를 볼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지금까지 창세기 45장 28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벽 이 시간까지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 수능생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지치지 않기를 기도하고요. 또 병실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환우 여러분의 빠른 회복을 기도합니다. 운행 중이신 분들 계실 텐데요. 졸지 마시고요. 안전 운행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는 북녘에서 오신 탈북민들의 생생한 신앙 간증을 전해드립니다. 이분들의 생생한 탈북 과정과 대한민국 정착 과정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함께하시죠.
1: 어느 한순간에 저는 여기에 와서 폭격분한 것은 2600명의 우리 자매들을 600명은 북송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야 이거는 아니지. 내가 어제는 저 중국의 공산당들이 하고 있는 저 짓들을 내가 세상에 고소해야 되겠다 용기를 얻었습니다. 어찌 보면 불쌍하게 죽은 저희 자매가 나한테 넌 대한민국에 와서 가서 배불리 먹으니까 내가 우리를 잊고 사네, 나를 잊고 사네, 내 원이 이렇게 깊은데 왜 너 그렇게 살고 있느냐 나에게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렇지, 내가 이대로 주저앉아 버리면 저 중국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기막힌 현실, 듣는 사람도 믿겨지지 않는 이 기막힌 현실을 어떻게 사람들이 알까? 그래서 저는 아니다, 이것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 중국 땅에 지금 흩어져 살고 있는 우리 탈북민 자매들이 그들의 인권 문제입니다. 그들의 운명 문제입니다.

저 북한 땅이 인권 유린의 나라라면 저 중국 땅은 인신매매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저 중국 땅, 중국 공산당, 승양이가 양으로 변할 수 없듯이 공산당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한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저 중국 공산당이 무너나야 우리 대한민국도 전 세계도 평화를 얻습니다. 북한이 두고 온 딸이 하나원에서 찾게 되었습니다. 6살 때 헤어진 딸인데 저는 딸을 찾고도 딸 이름을 부르지 못했습니다. 6살 때 버리고 떠난 딸인데 날 엄마라고 불러줄까 그 마음에 저는 울기만 했는데 딸이 저를 엄마라고 불러줬어요. 엄마, 내가 엄마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아니까 엄마 너무 자책하지 말고 엄마는 엄마 인생이니까 엄마 인생을 이제부터 즐기며 살라고. 딸이 오히려 저를 엄마 내가 돈이 여가하지 않으니까 엄마도 힘든 거 알고 엄마도 병이 있는 거 아는데 자기한테 돈 보내주지 말고 엄마가 힘들게 번 돈 엄마가 써라 그래요 딸이. 그런데 그 딸이 제가 중국에 있을 때 딸이한테 너무 보고 싶어서 추석에 편지를 썼거든요. 북한에 갔습니다. 북한에 갔는데 온 마을 사람들 앉혀놓고 보이브가 그 편지를 읽었어요. 읽으라고 했대요. 읽으면서 이것이 너희 반역자인 너 엄마가 보내준 거다. 그래 딸이 얼마나 그때 엄마를 원망했겠어요. 우리 엄마는 날 버리고 중국에 가서 도망쳐 갔으면 잘 살지 왜 편지를 보내놓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 그렇게 얼마나 나를 원망했겠어요. 그래 제가 그 후에 그걸 다 알고 너무 미안해가지고 딸한테 우리 딸이 얼마나 감시 속에서 살아갈까 지금은 엄마 우리 감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나가는 순간부터 들어오는 순간까지 그렇게 감시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딸이 저 북한 땅에서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을 서워 낳았습니다. 첫째는 남자를 놓고 둘은 여자 쌍둥이를 낳았다고 합니다. 저는 기쁩니다. 만약 엄마가 내 나이 때 대한민국으로 왔으면 애국을 할 텐데 엄마가 여기서 복음 통일이 오기만 안타깝게 기다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그래도 북한 땅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이들을 많이 낳네. 저는 우리 딸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딸은 저하고 대화를 하면서 한마디도 절 원망하지 않았어요. 한마디도. 그래 저는 압니다. 우리 딸이 엄마가 저 대한민국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다 압니다. 그러니까 저는 딸을 바라보면서 여기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는 슬프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목마르지 않는 생수. 저희 영원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제 삶의 은혜와 구원의 기쁨을 주시고 어둠에 포로되고 눌렀던 모든 삶의 진리를 알고
해방

가 진정한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일어날 때입니다. 아직도 저 중국 감옥에 남아있는 2,000명이 우리 자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먼저 온 우리 통일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방울이고 물방울이 시내가 되고 강이 되고 바다가 되듯이 한 사람이 우리 탈북민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일어나서 하나님 내 운명의 주인이 되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그 죄 우상을 섬겨왔던 우리 죄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감사함을 이렇게 말로만 다 표현하고 말로만 다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또 복음을 알게 하고 성령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참으로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단 마귀에게 붙잡혀 저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살아도 지옥이요 죽어도 지옥 가는 줄도 모르고 살고 있는 불쌍한 북녘 내 동포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김일성 3대 세습은 묶임을 받고 떠날지어다. 김일성 3대 세습은 묶임을 받고 떠날지어다. 인본주의 유물론 주체 사상은 떠날지어다. 모든 정치범 수용소 창살 없는 감옥은 사라질지어다. 역사의 마지막 때에 거룩한 제사장 나라 되어 복음 통일된 한반도를 통하여 한라에서 백두로 백두에서 예루살렘까지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선교 한국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시간에 저와 함께 해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행복해서 감사한 게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거라고요.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드리는 그 감사가 진짜 믿음의 고백이자 기적을 일으키는

아닐까요? 오늘 교회로 향하시는 발걸음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읊조려 보세요. 마음에 맺혔던 응어리가 다 풀리고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평안의 생수가 솟아날 것입니다. 지난 날들을 지켜주신 하나님이 다가올 날들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예배 자리에서 눈물 나도록 따뜻한 우리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시고 온 가족이 감사의 기쁨을 만끽하는 복된 주일 되시 바라면서 오늘 순서 마칩니다.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공익활동방송에서는 화재 발생 시 국민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불이 나면 누구든지 당황하고 공포감에 쌓여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평소에 화재에 대한 대처 방안을 습득해 놓으셔서 안전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주변에 신속하게 알려 대피하게 하며 119에 신고해 정확한 주소를 전달합니다. 화재 신고 후에는 전기 스위치를 내리고 화재 종류에 따라 초기 소화에 대한 대응을 합니다. 전기나 기름으로 발생된 화재 시에는 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대피 시에는 두 방향 이상의 피난로를 설정하고 연기에 질식하지 않도록 담요나 시트에 물을 적셔 틈을 막고 낮은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짧게 숨을 쉽니다. 사업장에서는 화재로 인한 참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평소 피난 통로의 확보에 노력하고 철저한 피난 유도 훈련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대처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출간한 지 1년도 되지 않아서 세계적으로 50만 부가 팔린 경건서죠. 레디켈이라는 책에는 세상에 휩쓸리지 말고 성경에 나오는 진짜 제자의 모습대로 살라고 당부합니다. 책의 저자인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그릇된 가치관을 무분별하게 수용하지 말고 맞서 싸워야 한다고 주장하죠. 그리고 그 힘은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함께하는 공동체에서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목사님은 세상에 지지 않는 성도를 세우는 공동체의 여섯 가지 실천사항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개인주의를 버리고 이 땅에서 하늘의 공동체를 재현하라. 아침과 저녁에 함께 하나님을 찾는 경건 생활을 공유하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라. 세상 문화의 흐름을 거스르는 본을 보여라. 사회 취약계층을 찾아가 정의를 실현하라. 전도와 선교를 위한 구체적 결단과 실천을 나누라.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이 여섯 가지의 중심,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유일무이한 방법,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믿으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리고 가장 확실한 방법인 세상을 이기려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따르며 주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소망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시편 23편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시편 23편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비록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음은 당신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당신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 앞에 상을 펴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내 평생에 당신의 선하심과 인의가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우리 주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찬양 올려드립니다.

0: 바울이 단합하는 비결, 겸손으로 단합했다고 그랬죠.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이라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했는데,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여, 들어보세요. 아무 일이라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에게 남을 낮게 여기라고 그랬어. 지는 것 같지만 이기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지는 것 같지만 우리는 승리요. 사랑으로 단합하라고 그랬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그랬어요. 사랑으로 단합한다고 하는 것은 한 마음을 품는 거지요. 부부도 마찬가지요. 한 마음으로. 어떤 부부 신방을 했는데 당첨을 받았어. 아파트 당첨을 받았어. 그 집이 싸움이 벌어졌어. 부인은 50평짜리를 하라고 그랬는데 남편은 35평짜리를 해가지고 싸움이 났어. 35평에 좀 살다가 조금 여유 있으면 50평으로 가지. 그거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는데 거기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대한민국 지금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교제를 통해서 단합하라 그랬어요. 빌립보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는 것으로 교제를 하라 그랬어요. 도움으로 단합하라 그랬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몸을 품어서 하자 그랬어요. 1988년 세워진 유관순 열사 애국 어록비가 있어요. 소녀 유관순의 기원이라고 하는데 유관순의 다음과 같은 기도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오 하나님이시여, 이제 시간이 임박했습니다. 원수 외놈을 물리쳐 주시고 이 땅에 자유와 독립을 주옵소서. 내일 거사할 각 대표들에게 더욱 용기와 힘을 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이 민족의 행복한 땅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같이 하시고 이 소녀에게 용기와 힘을 주옵소서. 1919년 3월 31일 매봉에서 기도하며.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했고요. 한라에서 백두까지 박신화 콰이어였습니다. 계속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찬양도 올려드린 후에는 매주 주말마다 만나보는 시간,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고향 땅을 위한 오늘의 기도 바로 이어집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1장 10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이는 때의 완성을 위한 계획으로서 만유, 곧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만물을 통일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 민족에게 주시는 통일의 비전임을 믿습니다. 남과 북으로 갈라진 이 땅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고 모든 갈등과 분열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되기를 간구합니다. 북한의 모든 영혼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이 땅이 주님의 공의와 평화를 이루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분단의 아픔과 눈물의 젖은 땅, 이 한반도 땅 가운데 주님 안에서 통일되는, 복음으로 통일되는 역사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오늘 이 주일 다시 한번 주님께 기도 함께 올려드리면서 북한이 고향인 자매님의 목소리로 만나본 오늘의 기도, 어느 민족 누구게나 찬양 전에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바로 그곳에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시선으로 먼저 나아가며 긍휼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시길 기도하면서요.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FM 93.3 MHz 출력 5kW, 청주 FM 104.7 MHz 출력 500W, 호출부호 HLAD로 방송되는 FEBC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대전 극동방송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대전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연주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종로 64번길 38-8에 송신소는 십장산에 위치하고 있으며 청주본부는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90, 중계소는 부모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 의견은 대전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대전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백철규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대전극동방송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대전극동방송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선택된 족속이요 임금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흑암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경이로운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시니에 막강한 행적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그 말씀에 선포하며 우리에게 맡기신 바를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위해 기도하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닌 주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지혜를 구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북에 띄우는 편지. 북에 띄우는 편지 이 시간 고향 북녘 땅에 있는 사랑하는 친구에게 전하는 편지를 함께 하실 텐데요. 함경북도가 고향인 한 자매님이 쓴 친구 춘실이에게 쓴 오늘의 편지 바로 만나봅니다.
1: 나의 친구 춘실이에게 핸드폰 하나만으로도 연락이 편안하고 빠르고 완성된 이 시대이지만 나는 오늘 펜을 들고 나의 친구를 생각하며 너의 모습을 그리며 나의 마음을 담아 이 글을 보낸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곳은 큰 상창 골짜기 길가에서였지. 항창 못 부리며 연애할 그 나이에 너는 편리화를 신고 나는 지하족을 신고 무더운 여름철 배낭을 치고 앞치마를 두르고 마주 향하였었지. 그 약한 신체에 어울리지 않게 쌍꺼풀진 구운 눈으로 나를 쳐다보며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서 살고 있어요? 하던 너의 그 목소리와 너의 모습을 가끔 생각해보곤 한단다. 산나물 캐러 갔다 길을 잃고 당황하여 떤 너와 함께 나의 어머니와 함께 살던 그 집에 들여다보고 너의 그 큰 눈이 더 커졌으나 너는 한마디도 표현하지 않았었어. 먹이가 물어뜯는 그 저녁 숯불을 피워놓고 지나온 일과 앞으로 살 일을 우리 서로 염려하고 계획하며 많은 이야기를 나눈 그 저녁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 밤이었었던지. 상창에 있는 너희 이모 집도 가보고 무산 철도 마을이 너희 집도 함께 가보고 함께 약초 장사도 해보고 국수 장사도 해보고 매대도 해보았었지. 넌 날 보고 손이야 넌 장사할 포재가 없구나 하면서 놀려주곤 했었지. 돈벌이가 안 돼서 한숨 쉴 때면 누가 너에게 먹을 것을 주니? 되든 안 되든 미치든 벌든 앉아있지 말고 그저 하는 수밖에 없는 거야 하면서 힘을 주고 도와줬던 네가 얼마나 귀하였던지. 언제 한 번도 너에게 나는 너는 나의 소중한 동무야 너는 나의 딱 친구야 라고 말해본 적은 한 번도 없지만 인생을 나누던 그 저녁부터 너는 나의 마음속에 가장 가까운 친구로 자리 잡았단다. 너와 함께 보낸 2년도 되지 않는 그 나날, 어려운 그 나날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귀중한 동무였다고 나는 말하고 싶어. 너는 아마도 그때처럼 그때 그 사람과 함께 자식도 있을 것이고 함께 이룬 그 가정을 잘 운영하면서 살기 힘든 그 땅에서도 그들을 잘 내세우고 있으리라고 나는 믿는다. 나는 지금 중국 땅에서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은혜를 받으며 주시는 축복을 누리고 있단다. 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믿어보기를 원한다. 독재 정권 아래에 묶여서 진리를 모르고 빛이 없는 어두운 그 땅에서도 나는 네가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그 땅의 하나의

0: 별이 반짝이는 별이 되기를 원한다.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되지 않겠지만 하고 싶은 말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예수님이 너에게 가르쳐 주시고 너를 위로해 주시고 평강을 가져다 주실 것이야. 우리 서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조국 통일이 되는 그날 서로 부둥켜 안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역사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나길 원한다. 만나게 되는 그날까지 자기 자신을 사랑하여 건강한 몸으로 가족과 이웃을 섬기는 멋진 아내와 어머니로 이웃이 존중하고 일러주는 충실 동무가 되길 바라며 그렇게 되리라 나는 믿는다. 이 땅에서 고향 땅의 흙냄새를 그리며 사랑하는 나의 어머님과 동생과 그 땅 위의 모든 것을 그리면서 너와 온 가족의 평안을 축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허락해 주셨던 처녀 시절을 더듬어 보며 좋은 친구였던 춘실이를 위하여 또 그 땅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조선 땅의 수많은 영혼들이 독재 정권 아래서 우상 숭배에 빠져 있습니다. 산에는 나무가 없고 집에는 인기가 없고 거리거리마다 불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건져내신 수많은 탈북인민들이 세상 방방 곳곳에서 두 손을 들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 땅에 광명의 빛을 보내주시옵소서. 국률이 여기시고 살려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주님,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에 훌륭한 국가를 붙여주시고 올바른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주님의 복음이 강물같이 흐르게 하소서. 나의 친구 춘실의 삶 속에 주님 함께 하시오.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프고 슬플 때 그의 마음 위로해 주시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 주님의 강한 손길로 일으켜 세우시고 자비의 마음 베푸시오.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을 신뢰하며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으며 주님의 계획 안에서 조국 통일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으며 허락해 주신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오늘도 고향 북녘 땅의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긍휼의 하나님, 만왕의 왕 주님께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북녘 땅을 회복시켜 주실 주님의 역사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 소망과 함께 고향에 있는 사랑하는 친구에게 전한 오늘의 편지. 산나무를 함께 캐던 나의 딱 친구 춘실 자매에게 쓴 함경북도가 고향인 한 자매님의 편지 함께 하셨습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합니다. 오픈도어 선교회 장효샘 목사님께서 오늘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사랑하는 국제선 성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장효생 목사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2절 말씀을 근거로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크게 두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내용은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신 완전한 속죄와 새 언약의 효력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저자는 구약의 제사 제도와 대비

이미 이루어진 구속과 영원한 구원의 성취를 주관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서가 아니라 피조 세계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완전한 장막을 통과하여 단 한 번의 지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여기서 더 크고 온전한 성막은 단순히 하늘 성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상징합니다. 헬라어 문법에서 이 표현 앞에 사용된 전치사는 장소를 의미하기보다는 수단과 매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희생 제물로 드리신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거죠. 즉 예수님은 자기의 육체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셨고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반면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은 매년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송아지의 피는 자신의 죄를 위한 것이고 염소의 피는 백성 전체의 죄를 위한 속죄의 제물이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속죄일마다 많은 짐승의 피를 흘려야 했지만 그 피로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사는 반복될 수밖에 없었고 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단지 일시적인 죄 사함의 표징으로만 남았습니다. 이는 짐승의 피가 인간의 죄를 완전히 대속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단번에 내어주심으로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고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분의 희생제사는 단 한 번으로 충분한 완전한 제사였으며 그 피는 단지 외적 제의적 정결뿐 아니라 인간의 내면과 양심까지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영원히 회복시킵니다. 따라서 십자가의 대속은 반복할 필요가 없으며 구약 속죄일 제사가 궁극적으로 지향했던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를 성취하셨습니다. 이는 아론 계열의 제사장이 해마다 지성소에 들어가야 했던 반복적 제사와 확연하게 대조됩니다. 아론의 제사장은 죄를 온전히 해결할 능력이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단 한 번의 제사로 모든 시대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자, 이어지는 13절에서 14절 말씀은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짐승의 피는 사람의 몸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겉으로 보이는 일시적 정결일 뿐 사람의 속마음, 그 죄책감까지 양심까지 온전하게 깨끗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는 훨씬 뛰어나고 완전합니다. 그 이유를 저자는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 그리스도께서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드리셨습니다. 구약의 제물은 반복적으로 드려야 했지만 그리스도의 피는 단 한 번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유일무이한 희생 제물입니다. 둘째, 율법의 규례에 따라 드린 것이 아니고 영원하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신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제사는 단순히 의식적 행위가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협력 가운데 이루어진 구속사건이며 그 근원과 동력이 영원한 성령의 역사에 있다는 겁니다. 셋째, 그리스도는 전혀 흠이 없는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구약의 제물은 외형적으로 흠이 없어야 했지만 그리스도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한 온전하신 참 인간이신 참 하나님이신 그분 자체가 완전한 제물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는 인간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여기서 죽은 행실이란 율법적 의무나 외식적인 제사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리지 못하는 모든 인간적 행위를 의미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피는 겉으로 보이는 정결을 넘어서 양심의 근원적 회복을 이루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합니다. 또한 성도는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길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 섬긴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예배 행위를 가리킵니다.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고 참된 예배자로 변화시키며 이는 구약 제사의 한계를 넘어선 새 언약 안에서의 은혜와 예배의 회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로 흘리신 피를 통해

효력을 갖습니다. 새 언약의 약속은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실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는 사람이 남긴 유언이 그 사람의 죽음 후에야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옛 언약 안에서는 죄를 범한 사람들이 율법 때문에 정죄를 피할 수 없었지만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구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은 영원한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을 누리게 된 것이죠. 저자는 이를 통해 구속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열려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사라지고 모든 믿는 자가 하나님의 약속의 상속자가 됩니다. 즉 성도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녀가 되는 것이죠. 이어지는 18절에서 22절을 보면 옛 언약이 실제 효력을 가지려면 제물의 피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는 언약이 단순한 약속이나 합의가 아니라 생명과 죽음이 담긴 엄숙한 결속과 속죄의 관계 위에 세워졌음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모세를 통해서 맺어진 시내산 언약에서도 피가 사용되었습니다. 모세가 언약의 내용을 백성에게 읽어주자 백성들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말하며 순종을 약속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뿌리며 그 언약이 효력을 가졌음을 확증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이 공식적으로 성립이 된 것이죠. 제물의 피는 생명을 상징하며 언약이 단순한 법적 합의가 아니라 생명과 죽음이 담긴 서약임을 보여줍니다. 이 장면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모세 언약은 짐승의 피로 효력이 나타났다면 예수님으로 인한 새 언약은 바로 예수님의 피로 효력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모세 언약이 상징적인 효력만 있었다면 예수님의 피는 실제적인 구속과 새 언약의 완성을 가져왔습니다. 성막 제사에서도 거의 모든 제사는 피로 정결하게 됩니다. 피는 단순한 부수적 요소가 아니라 정결과 속죄를 이루는 아주 필수적인 것입니다. 곡식을 태워드리는 소제조차도 번제나 화목제와 함께 드려졌기 때문에 사실상 피 없는 제사는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피 흘림이 없은 즉 죄사함도 없다라고 22절에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레위기 17장 11절의 원리와도 같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즉 피는 생명을 상징하며 생명의 희생 없이는 죄를 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짐승의 피는 인간의 죄를 완전하게 제거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완전한 속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 가능한 거죠. 두 번째 단락은 18절에서 22절입니다. 구약 제사에서의 피의 중요성을 다룹니다. 자, 이는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을 설명하기 위한 서론에 해당하는데요. 모세 언약 아래에서도 피는 언약 성립과 제사 정결의 필수 요소였습니다. 피는 죄와 사망의 대가를 상징하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매개체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짐승의 피는 반복해서 드려야 했고 인간의 마음과 양심까지 완전히 정결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단순한 상징적 제사가 아니라 실제로 죄를 제거하는 유일하고 완전한 희생 제사입니다. 그분은 자기의 피를 들여 단번에 속죄를 이루셨고 이는 구약의 반복 제사와는 달리 영원한 속죄 제사를 상징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는 죄에서 자유로워졌고 그분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분의 피는 우리의 양심까지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권리를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분은 단번에 제사를 통해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 세 가지 측면으로 서술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는 우리의 죄를 제거하십니다. 구약 언약에서 피가 언약 성립과 죄사함의 필수 요소였습니다.

했던 것처럼 새 언약에서도 그리스의 희생 제사 역시 피를 통한 속죄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는 구약 제사가 단순한 의식이나 상징이 아니라 장차 오실 그리스의 제사의 모형임을 보여줍니다. 옛 언약에서 제사장은 지상 성막 안에서 염소와 송아지 등 짐승을 제물로 잡아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사들은 반복이 될 수밖에 없었고 인간의 내면을 완전히 정결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는 단지 임시적이었고요, 상징적인 속죄에 머물렀다는 한계를 보여줍니다. 반면에 새 언약에서는 그리스도께서 하늘 성소에서 자신을 유일무이한 제물로 드리셔서 단번에 속죄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분의 피는 반복될 필요가 없었으며 단한 번으로 모든 인류의 죄는 완전히 제거되고 양심을 깨끗하게 되며 하나님과의 영원한 화목을 이루게 되셨습니다. 따라서 구약 제사는 그리스도의 제사의 모형이며 그리스도의 제사는 구약 제사의 실체, 본질입니다. 구약 제사로서는 결코 이루지 못했던 인간의 영원한 속죄와 하나님과의 참된 화목을 그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단번에 완성하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는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저자는 이를 논증하기 위해서 다시 구약 속죄일 제사의 한계점을 언급합니다. 구약 제사는 그리스도의 제사를 예표하는 그림자에 불과했으며 반복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속죄일 제사와 같은 구약 제사는 참된 형상의 그림자로서 죄를 제거할 근본적 능력이 없는 임시적 제사였습니다. 반복해서 드려야 했다는 사실은 죄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구약 제사만으로는 인간의 내면과 양심을 완전히 정결하게 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저자는 속죄일 제사가 죄를 잊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계속 기억하게 하는 역할만 한다라고 기록합니다. 반복적인 제사의 구조는 인간의 근본적 문제, 즉 죄와 양심의 부담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짐승의 피로는 인간의 죄를 완전히 제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죄인인 인간이 다른 인간의 죄를 해결하는 것도 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본체이신 죄가 없으신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인간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완전한 인간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이 뜻은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서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의 죽음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자발적이고 의지적인 순종의 결과입니다. 이러한 희생은 인간이 드릴 수 없는 완전한 제사의 본보기임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구약 제사는 폐지되고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가 온전히 세워졌습니다. 중요한 점은 구약 율법 자체가 오류가 있어 폐지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성취된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이를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 제사는 단순한 구속 행위를 넘어 율법 성취의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그분의 몸 제사는 우리의 양심을 정결하게 하고 죄를 제거하며 우리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는 우리를 완전하게 합니다. 이 단락에서는 매일 반복되는 구약 제사와 한 번에 완성된 그리스도의 제사를 대조합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는 우리를 완전하게 합니다. 구약 제사는 죄를 근본적으로 제거하지 못했지만 그리스도는 한 번의 영원한 제사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 거룩하게 되는 자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백성들을 향한 궁극적인 목표를 이루신 것입니다. 여기서 온전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헬라어 문법상 완료 시제로서 이미 효력이 발생했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임을 나타냅니다. 유익을 누리는 대상은 거룩하게 된 자들인데요. 헬라어 문법은 현재 진행형으로 거룩하게 되는 자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본 성경에는 이를 잘 반영했는데요.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는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을 단한 번의 희생 제사로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 통해 이미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거룩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것이 이 말씀의 근본 의미입니다.
따라서 새 언약은 단순한 외적 규례나 반복

0: 반복적인 제사에 머무르지 않고 옛 언약으로는 불가능했던 내적 변화를 실제적으로 가능하게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에 직접 말씀을 새기시고 사람들의 삶 속에서 순종과 거룩함을 이끌어내십니다. 또한 새 언약은 인간의 근본적인 죄 문제를 해결합니다. 반복되는 제사나 외적 의식으로는 인간의 죄와 양심의 부담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의 모든 죄는 영원히 제거되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는 자들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 우리는 더 이상 반복적인 속죄 제사에 의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속죄와 화목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의 희생으로 충분하며 완전하게 된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고난 가운데 있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참된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오픈도어 선교회 장효샘 목사님의 오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새벽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7월 5일 주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리겠으나 함경남도는 대체로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새벽에서는 한때 평안남도에서 비가 내리겠고요. 새벽부터 밤 사이에는 평안북도와 함경

충청도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함경북도가 5에서 30mm로 평안도와 함경남도가 5에서 10mm로 전망됩니다. 최저기온은 제주가 24도, 목포 23도, 서울과 강릉, 광주가 23도, 포항과 대구, 대전, 여수, 부산이 22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신의주, 개성과 함흥, 춘천이 21도, 강계와 청진이 18도, 해산 17도로 시작됩니다. 최고기온은 함흥이 32도, 포항이 31도, 강계와 서울, 춘천, 강릉, 대구가 30도, 평양과 개성, 대전이 29도로 보이고요. 신의주와 해산, 광주가 28도, 부산과 목포가 26도, 여수 25도, 청진이 22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구름이 많고 하루 종일 비가 내리겠는데요. 서해 북부에 가까운 바다는 하루 동안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서해 북부의 먼 바다는 종일 흐린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깊게 동행하며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오직 주님 한 분뿐이면 만족하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말씀과도 같은 그런 하루하루를 위해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분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36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원래 KT에서 함께합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오늘의 양식. 오늘의 양식. 매주 수요일 이 시간은 수원 원천 침례교회 김요셉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오늘은 창세기 3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화목과 회복의 테이블 이란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들으시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우리가 자라나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좀 단순하게 우리들로 생각하게 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로 나눕니다. 묻겠습니다.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예요? 에서 야곱이 있거든요. 야곱이 에서를 가해하고 에서는 피해자였을까요? 아니면 에서가 야곱을 가해하고 야곱이 피해자였을까요? 야곱도 그러니까 에서의 입장에서 지금 야곱이 용서를 빌러 가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스토리를 잘 보면 한 사람이 완전한 가해자도 한 사람이 완전한 피해자도 아니에요. 어떤 입장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왔다 갔다 해요. 혹시 지금 내 안에 힘들게 하고 있는 그 관계 속에 나 스스로 자기 중심적으로

나는 용서를, 그러니까 용서를 하는 것에 대해서 못하는 이유가 그쪽에서 용서를 구하지 않아서가 아닐까요? 화해는 우리가 두 가지를 다 겸비해서 함께 품고 있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화해는 용서와 회개가 같이 화학작용을 해야만 가능한 축복입니다. 화해, reconciliation, 관계의 회복은 이 화해와 회복의 테이블에 함께 앉을 수 있는 길은 용서라고 하는 영적인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요소와 회개라고 하는 또 한 가지 영적인 요소가 같이 결합했을 때만 가능합니다.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거기 있는 것 같아요. 야곱도 용서해야 됐고요. 야곱이 회개해야 됐습니다. 에서도 용서해야 됐고 에서도 마음속에 회개했어야 가능한 화해가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문제는 우리가 용서라는 것과 화해라는 걸 먼저 좀 이해했으면 좋겠는데요. 용서는 이 첫 번째가 뭐냐면 용서는 일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못한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용서를 못한다고 말하는 경우에 저쪽에서 용서를 받을 만한 짓을 안 했기 때문에 용서를 못할 때가 있어요. 이거는 주로 죄송합니다. 우리 자매님들 남편을 용서하고 싶으신데 용서 못하시겠죠. 용서 받을 만한 짓을 해야지. 그렇지만 용서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잘 본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용서는 일방적이에요. 상대방이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무관하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용서의 관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관점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일방적으로 결정하시고 일방적으로 진행하신 것이 용서예요. 용서는 일방적이에요. 근데 화해는 쌍방적일 수밖에 없어요. 화해는 서로가 같이 그 화해의 테이블에 앉아야 되는 당사자 두 사람이 서로에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포커스가 어디냐면 이 용서는 하나님 우리에게 용서라는 선물을 주시는 거는 그 피해자 내가 상처를 받은 사람이 상처를 받은 사람의 내적 치유를 위해서 용서를 해야 되는데요. 화해는 관계와 신체와 정서의 모든 총체적인 회복을 화해는 이루게 됩니다. 용서는 그냥 상처 받은 사람이 의지만 가지면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러나 화해는 용서를 해야 되는 사람과 용서를 빌어야 되는 사람이 함께 노력하지 않으면 불가능하고요. 특별히 회개가 있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대부분 용서할 때 겁을 먹으시는데요. 왜냐하면 내가 용서를 할 수가 없지 또 그 상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용서는 위험이 없습니다. 용서는 내 안에 하나님의 받은 용서를 잠시 뒤에 용서에 더 정의를 내리겠지만 그리고 그 용서를 할 때 그 대상자와 만나지 않아도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계속 안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화해는 위험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용서는 우리 상처받은 사람의 자유 그리고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 용서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모두에게 주셨고 모두가 다 용서하라고 하시지만 화해는 항상 다 일어나지 않습니다. 상호의 신뢰와 그 안에 밀접한 친밀감이 재건되지 않으면 화해는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화해와 용서를 헷갈려합니다. 화해가 없어도 용서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저희가 포커스하고 싶은 건 뭐냐면 화해가 일어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창세기 32장과 33장을 다 보시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화해의 first step에는 야곱의 회개가 있었습니다. 야곱의 회개는 무엇이었냐면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내가 그를 두려워합니다. 그가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여기 야곱의 스탠스를 보시면 야곱의 마음을 보면 야곱이 여기서 자기 변명을 하거나 하나님 에서가 저렇게 악한 마음을 가지고 또 나를 또 상해하려고 옵니다라고 하고 있지 않고요. 저는 야곱의 회개의 마음이 여기서 보입니다. 형에게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 잘못에 대한 응징으로 형이 자기에게 할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일찍 올라가면 사실

안 만나도 될 것 같거든요. 안 만나는 게 더 지혜로울 것 같아요. 물론 같이 살고 있는 남편이나 아내면 안 만나기가 쉽지는 않으시겠죠. 가까이 있는 가족이라면 힘들겠죠. 근데 지금 이미 거리적으로나 관계적으로 떨어져 있어서 내 상처 입힌 그 사람을 안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야곱도 충분히 그런 생각 속에 살아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화해의 이 테이블로 야곱이 움직일 수밖에 없도록 먼저 first move를 하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실까요? 저는 여기 하나님의 마음이 보입니다. 삼촌 집에 있던 야곱을. 삼촌 집에서 물론 거기도 뭐 어려움이 많았죠. 삼촌이 자기를 맨날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이용하고 매니플레이트하고 있는 그 삼촌과 살면서 그래도 야곱은 돈도 벌고 아내도 생기고 자식도 생겼잖아요. 거기서 그냥 어느 정도 잘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곳이 편안할 때, 그곳이 그래도 자기의 정서적으로 어느 정도 그 상처받은 거로부터 형으로부터의 그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웠던 야곱을 하나님이 먼저 가라고 등 밀어주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제 마음속에 편안함이 있습니다. 어떤 편안함이 있냐면 화해까지는 안 가도 괜찮아. 내가 용서만 하면 될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들이 그렇게 지금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은 만족하고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린 그래요. 더 상처받고 싶지 않고 더 긁어부스러 만들고 싶지 않아서 그냥 상종을 안 할 거야. 관계하지 않을 거야. 그냥 오히려 잘 됐어. 가까이 안 와도 되니까. 근데 하나님은 원수를 외나무다니에 만날 수 있도록 야곱의 등을 밀고 있는 하나님이 보이고요. 야곱이 하나님을 순종해서 형을 만나러 가는 길까지 발걸음을 뛰긴 했지만 형이 장정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의 마음속에서는 다시 한번 두려움이 싹트기 시작을 했습니다. 야곱의 회개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고 이루시려고 하는 화해가 두렵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은 세상이 말하는 것하고 다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생각해도 그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형들에게 상처를 엄청나게 입고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형들이 팔아서 죽이려고 했던 그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이 자기를 팔아서 이집트까지 보내놓고 거기서도 또 엄청난 우여곡절을 겪었던 요셉이 마지막으로 형들과 아버지까지 만나게 되는 상황을 요셉이 연출할 수 있었을까요? 그릴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형들은 총리 대신으로 있는 요셉의 얼굴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까지 생겼는데 그 관계를 하나님이 오케스트레이트한 그 관계를 요셉은 그 안에서 인정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요. 나에게 엄청난 아픔이고 나에게 엄청난 악이지만 이 악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셨어요. 하나님의 선은요, 맹렬하고 강렬한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또 상처받을 위험과 아픔을 앞에 놓고도 화해를 위해서 하나님이 등 밀어주실 때 우리는 과연 야곱처럼 안 가고 싶고 만나고 싶지 않고 또 두렵지만 그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킨 그 화해의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들이 끝까지 가기 위해서 그 앞에 놓인 두려움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을까요? 야곱의 회개는 이 화해를 이룰 수 있는 야곱의 회개는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하나님 순종하고 싶지만 하나님 두려워요. 저는 형이 나를 치러 오는 거 알고 있어요. 형에게 또 상처받을 거 알고 있어요. 하나님 나 두렵단 말이에요. 그리고 회개를 했습니다. 근데 야곱의 회개는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수십 년 동안, 아니 한 평생 동안 자기는 형이 문제라고 생각했거든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형이 문제였고요. 팥죽 한 그릇에 형의 그 삶의 모습이 참 부끄러워서 자기가 장자의 직분도 아랑곳하지 않은 형의 모습이 잘못됐다고 자기는 알고 있었고요. 심지어 아버지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아버지가 스스로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형한테 하나님 뜻 아닌

형에게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 자기 마음대로 형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할 때 어머니랑 합쳐서 그 장자의 축복권을 속여서 뺏어간 것도 정당화했던 야곱이 아닙니까? 형 만나기 전에 화해가 일어나기 전에 야곱이 발견한 가장 중요한 진리가 뭐였냐면 한평생 자기가 씨름하고 있는 존재가 형이 아니었어요. 자기는 형이로 알고 있었어요. 그럼 지금 잘 들어보세요. 지금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대상이 여러분들의 씨름의 대상이 아니에요. 마음이 힘들게 하는 그 존재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힘든 사람이 아니라고요. 제대로 복음이, 제대로 말씀이, 제대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마음에 일어나기 시작하면 내가 진짜 싸우고 있는 거는 그 대상이 아니고요. 하나님이에요. 야곱 뒤에 나타나서 전혀 기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모습. 야곱은 지금 두렵고 떨리고 있잖아요. 용기 주는 하나님, 따뜻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가기 전에 자기가 기도했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를 했더니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냐면 씨름꾼으로 나타나잖아요. 그 밤에 화해를 이루기 전에, 화해가 형과 일어나기 전에 밤새도록 자기 삶 중에서 그렇게 힘들었던 적이 없는데 하나님하고 엄청나게 씨름하게 돼요. 화해의 기적은요, 영적으로 내가 나와 싸우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란 걸 발견할 때 일어나요. 왜 나는 하나님과 씨름할까요? 야곱은 왜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었을까요? 야곱과 하나님의 씨름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하고 싸워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밤새도록 싸워도 잘 꺾지 못하는 야곱이었어요. 근데 65년 동안 제가 씨름하고 있는 존재는 하나님이에요. 내 자기 중심성,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나의 그 끊임없는 나의 자기 중심성이 계속 한평생이 하나님은 저랑 씨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에서라는 아픔을 통해서, 아버지라는 아픔을 통해서, 삼촌, 외삼촌 라반이라는 아픔을 통해서, 그 아픔을 통해서 자기 중심성의 모습들을 하나님은 다른 아픔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려고 했지만 결국은 나는 하나님하고 씨름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화해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그 관계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 관계 뒤에 있는 하나님과 내 자기 중심성의 씨름이거든요. 야곱은 하나님과의 주도권 싸움이었던 것을 깨닫고요. 하나님의 수술을 받아들입니다. 자기 안에 항상 제일 의존했던 힘, 환도뼈, 그리고 자기의 정체성, 이 두 가지는 야곱이 야곱 되도록 했던 것이거든요. 야곱다워요. 하나님이 와서 야곱처럼 씨름하면서 야곱의 정체성과 야곱의 힘을 둘 다 다 바꾸어 주세요. 환도뼈를 치시고 이름을 바꾸세요. 지금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용서까지는 갔는지 모르겠지만 화해까지 가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나의 나 중심성인 나의 야곱성이 안 없어졌고요. 내 아직도 내 힘을 믿고 있어요. 내가 나를 보호하는 능력, 내가 나를 지키는 힘, 내 아이디어, 내 생각, 내 고집,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나를 가장 지킬 수 있고 나를 가장 보호할 수 있는 거야. 거기에서 야곱이 백기를 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만 붙잡아요. 환도뼈는 부러졌어요. 자기 힘은 더 이상 없어요. 그런데 그 붙잡은 하나님이 넌 야곱이 아니야, 이제는 이스라엘이야.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환도뼈가 부러진 야곱은 이제 형을 만나러 갑니다. 오늘 33장이 그 말씀이잖아요. 33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과 씨름했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두려워요. 형이 자기를 죽일 걸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씨름하고 나서 야곱은 이제 죽었다 싶고 가는데 자기 눈을 들어보니까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는 형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들었던 이야기만이 아니요, 이제는 자기한테 일어나는 현실이에요. 이제는 맞닥뜨릴 수밖에 없어요. 안 만날 수 없어요. 형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지만 야곱에게 두려움이 존속하고 있을까요? 2절 말씀 우리한테 보여줘요. 그가 오는 거를 보고, 1절 말씀 하반부에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정에게 맡기고 여정들과 그 자식들은 앞에 두고 이렇게 나름대로

여러분 지금도 대비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고백했어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자기 형이 두렵다고 얘기하고 하나님과 씨름을 해서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 밖에는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에 더 중요하고 가장 힘든 존재였지만 그 하나님에게 내가 승복했기 때문에 이제는 축복의 삶을 살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가긴 했지만 형 앞에 두려움은 두려움의 반응들을 줍니다. 32장 앞부분에 나왔던 그런데 약간 달라져요. 32장에도 팀들을 둘로 나누기도 하고 막 형한테 선물을 보내려고 떼들을 여러 개 보내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여기의 모습은 세 팀으로 나누되 자기가 맨 뒤에 있는 게 아니라 이번엔 야곱이 맨 앞에 가서 형을 만납니다. 그동안에 지금 힘든 관계를 어떤 방식으로든 피했을지 모르겠어요. 뭐 말을 안 한다든지 아니면 친절하기만 한다든지 아니면 뭐 예의만 갖췄다든지 어떤 방식으로 이 힘든 관계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다뤄왔는지 모르지만 화해를 위해서 하나님이 꿈꾸는 화해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마지막 리스테이킹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 앞에 갑니다. 그런데 야곱이 가는 모습이 있어요. 몸을 일곱 번 땅에 굽히고 에서에게 가까이 가서 이제 에서에게 이 회개와 용서가 결합되는 관계를 통해서 화해를 이루려고 하는데 전혀 예기치 않은 반응이 나오죠. 33장 4절에 보세요. 여기 다섯 개의 동사가 나와요. 달려가고요. 에서가 맞이하고요. 안고요. 목을 어긋 맞추고요. 입을 맞추고 웁니다. 화해의 기적은 철저히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에서의 마음과 야곱의 마음을 같이 만져주신 하나님이 여기 극적인 드라마틱한 회복의 길을 주십니다. 성경적인 개념을 다시 한번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용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것은 용서입니다. 하나님 먼저 용서하십니다. 용서는 first move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값을 모두 탕감받은 죄인이 다른 사람, 자기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 이 자신에게 입힌 상처를 그 예수님의 보혈로 탕감하기로 결정하고 결단하는 것이 용서입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을 위한 뿐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라고 믿는 사람들. 용서를 하나님께 경험한 사람만 상처 입은, 상처 받은 사람이 상처 입힌 사람을 성경적으로 에피아이미라고 하는 이 헬라 말의 용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용서만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용서는 회개와 만나야 화해가 일어납니다. 회개는 상처를 입힌 당사자가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상처를 받은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겸손한 접근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말씀을 순종하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했구나라고 인정할 때 가능한 것이죠. 궁극적으로 화해가 이렇게 일어납니다. 적대적인 감정과 자세를 버리고 상처 입힌 자와 상처 받은 자가 용서와 회개를 함께함을 통해서 새로운 관계를 정립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의 말씀, 십자가로 예수님이 자신의 몸으로 한 몸으로 둘을 하나로 하나님 앞에 화목하게 하시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성경적인 공식은 이 공식이 화해를 성경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화해는 일방적이지 않고 화해는 하나만 가지고 불가능합니다. 화해는 용서와 회개가 함께 내 마음속에 공존하고 또 다른 대상도 그 마음속에 이 두 가지의 하나님의 요소가 공존할 때 우리는 화해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리 용서의 책을 보시면 용서만 다룹니다. 회개는 이 책에서 다루고 있지 않고요. 근데 용서와 화해를 구별하는데 이 테이블을 통해서 구별하는데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잡게 된 이 개념입니다. 용서하는 사람들, 용서로 시작되는 이 화해의 journey는 여정은
먼저 화해

0: 테이블에 앉아 있게 될 때에 그 화해의 테이블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데요. 전에도 제가 몇 번 설명드린 것 같지만 우리 히블 커플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이 화해의 테이블은 하나님과 용서를 통해서 용서와 회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 예수 하나님 먼저 나를 용서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화해의 테이블에 먼저 와 있는 사람들이 관계가 깨어진 화해의 테이블로, 그 테이블로 깨어진 사람을 초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부터 하나님과 먼저 화해의 테이블에 앉아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시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신, 화해하게 되신 여러분과 제가 그 테이블로 지금 여러분들과 제 마음속에 생각나는 그 사람을 초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안아주셨습니다. 원수된 저희를 아들과 딸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을 만들고 기다려주셨다가 우리를 감싸주신 예수님이 그 팔을 지금도 벌려서 우리를 놓아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화해를 날마다 경험하는 사람만이 지금 있는 그 관계도 화해의 기적을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화해의 기적을 체험한 그 사람들은 자기 아픈 관계도 화해라는 기적까지 실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1: 오늘의 양식. 지금까지 수원원천침례교회 김효셉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70-7018-1331, 070-7018번에 1331번 수원원천침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양식,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시편 33편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용은 해피피치니 윤재희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달라고 요청하는 기도가 아닌 주님의 일하심에 전적으로 맡기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오늘 레온의 삐삐치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가 중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항상 곁에 계시네.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해피피치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습니다. 상봉동 은혜제일교회 최원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왜 열등감에 무너지지 않았는가? 지금까지 우리는 요셉의 형들을 중심으로 심리학적인 분석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모의 편에는 집단적인 열등감을 만들었고 집단적인 열등감은 집단적인 미움을 만들어냈습니다. 미움은 폭력이 되었고 폭력은 거짓말이 되었고 거짓말은 양심의 마비로 이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같은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같은 부모 밑에서 성장했습니다. 같은 환경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미움의 사람이 되었고 요셉은 용서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0: 있다. 왜 이런 차이가 났을까요? 이것은 회복탄력성의 차이입니다. 회복탄력성이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종종 사용합니다. 실패나 상처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상처를 경험하고 다시 일어서는 심리적인 능력을 회복탄력성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의미 재구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같은 사건이라 할지라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무엇을 이루려 하시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받기는 순간 상처는 더 이상 절망이 아니라 사명이 된다라는 겁니다. 상처가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상처 때문에 무너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같은 실패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나는 끝났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도 하나님께서 사용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반복적으로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창세기는 환경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먼저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요셉은 자기 효능감을 잃지 않았습니다.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완벽하다라고 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이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요셉은 환경은 바뀌었지만 삶의 태도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노예가 되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일했습니다. 감옥에서도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했습니다. 그는 환경이 자신의 정체성을 결정하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직장을 잃으면 존재 가치도 잃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역이 실패하면 자신도 실패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달랐습니다. 노예였지만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죄수였지만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직분은 변했습니다. 환경도 변했습니다. 그러나 정체성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입니다. 이라는 겁니다. 비교는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소명은 사람을 안정되게 만드는 겁니다. 비교는 속도를 보게 하지만 하나님께 받은 소명은 올바른 방향을 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사람처럼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길을 끝까지 걸으라고 부르신 겁니다. 같은 사건이지만 전혀 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 상처를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하는 순간 상처는 더 이상 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이 된다라는 겁니다. 빅토르 프랭클은 말합니다. 고통 자체보다 고통의 의미를 잃은 것이 인간을 절망하게 만든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모두 상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에게 상처를 받고 어떤 사람은 배우자에게 상처를 받고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처의 크기가 아닙니다. 그 상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열등감은 과거의 상처를 현재의 감옥으로 만들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과거의 상처를 미래의 사명으로 바꾸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상봉동 은혜제일교회 최원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0112번님께서 신청해 주셨어요. 빛의 사자들이요.

빌립보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소원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기도의 방향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오늘이 되길 원합니다. 네온의 빛빛이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함께 부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다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야기로 듣는 말씀 아가페 스토리 바이블 역대상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자기 왕궁을 지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궤를 모실 곳을 준비하고 거기에 장막을 세웠습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레위 사람만이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뽑아 하나님의 궤를 매게 하셨으며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다. 다윗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궤를 자기가 준비한 곳에 모시려 했습니다. 다윗은 아론의 자손과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았습니다. 고핫 가문에서 120명이 모였고 우리엘이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므라리 가문에서는 220명이 모였고 아사야가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게르솜 가문에서는 130명이 모였고 요엘이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엘리사반 가문에서는 200명이 모였고 스마야가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헤브론 가문에서는 80명이 모였고 엘리엘이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우시엘 가문에서는 112명이 모였고 암미나답이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렀습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레위 가문의 지도자들이요. 여러분을 비롯해서 모든 레위 사람들은 스스로를 거룩하게 해야 하오.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옮겨오시오. 지난번에는 여러분이 이 상자를 메지 않고 다른 사람이 겁없이 다루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 것이오. 그리하여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기 위해 스스로를 거룩하게 준비했습니다. 레위 사람은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명령한 대로 하나님의 궤를 체에 꿰어 어깨에 맸습니다. 다윗이 레위 사람의 지도자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형제를 노래하는 사람으로 세웠습니다. 비파와 수금을 타고 재금을 울리면서 기쁜 노래를 부르도록 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헤만과 그의 친척인 아삽과 에단을 세웠습니다. 헤만은 요엘의 아들이고 아삽은 베레아의 아들입니다. 므라리 가문 사람인 에단은 구사야의 아들입니다. 이들을 도와줄 두 번째 무리도 세웠는데 그 무리는 스가랴와 벤과 야시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분하야와 마세야와 마띠디야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문지기 오베데돔과 여이엘입니다. 노래하는 사람 헤만과 아삽과 에단은 노수로 만든 재금을 연주했습니다. 스가랴와 아시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마세야와 분하야는 높은 음으로 비파를 탔습니다. 마따디야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오베데돔과 여이엘과 아사시아는 낮은 음으로 수금을 탔습니다. 레위 사람 지도자 그나냐는 노래를 아는 사람이었으므로 찬양하는 사람들을 지휘했습니다. 베레가와 엘가나는 궤를 지키는 문지기입니다.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밧과 느다넬과 아미세와 스가랴와 분하야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 부는 일을 맡았습니다. 오베데돔과 여히야도 궤를 지키는 문지기 역할을 했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오베데돔의 집에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기쁜 마음으로 올라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들을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소 7마리와 수량 7마리를 제물로 바쳤습니다. 궤를 맨 레위 사람들은 누구나 다 세마포로 된 겉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찬양대를 지휘하는 그냐냐와 노래하는 사람들도 세마포로 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세마포로 만든 에봇을 입고 있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겨왔습니다. 그들은 소리를 지르며 각과 나팔을 불고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연주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밖을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을 추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속으로 그를 업신여겼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옮겨와서 장막 안에 놓아두었습니다. 그 장막은 다윗이 궤를 놓아두려고 세운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태워드리는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바친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복을 빌어주었습니다. 다윗은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와 여자들에게 빵 한 조각과 고기 한 점과 건포도 과자 한 개씩을 나눠주었습니다. 다윗은 레위 사람 몇 명을 뽑아 여호와의 궤를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드리는 것을 인도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감사드리며 찬양하는 일을 했습니다. 지도자인 아삽은 제금을 연주했습니다. 그 밑에서 일한 레위 사람은 스가랴와 여이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마띠디아와 엘리압과 브나야와 오벳에돔과 여이엘입니다. 그들은 비파와 수금을 탔습니다. 제사장

분하야와 야하시엘은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정해진 때마다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날 다윗은 아삽과 그의 친척들을 시켜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고 찬양하는 일을 처음으로 하게 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드리고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가 하신 일을 모든 나라에 알려라. 그를 노래하여라. 그를 찬양하여라. 그가 하신 모든 놀라운 일을 전하여라.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여라. 여호와를 찾는 사람은 기뻐하여라. 여호와를 찾고 그의 능력을 찾아라. 언제나 그의 도움을 구하여라. 여호와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여라. 그 기적과 그의 판단을 기억하여라. 그의 종 이스라엘의 자손아, 그가 선택하신 야곱의 자녀야.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며 그는 온 세계를 심판하신다. 그는 언약을 영원토록 기억하시며 명하신 말씀을 천대까지 기억하신다. 그는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지키시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를 기억하신다. 그는 야곱에게 율례를 세우시고 이스라엘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다. 그는 말씀하셨다. 내가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 약속의 땅을 너희의 몫으로 주겠다.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은 매우 적었고 그 땅에서 나그네로 있었다. 그들은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이 백성 가운데서 저 백성 가운데로 떠돌아 다녔다. 그러나 그는 아무도 너희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고 너희를 억누르지 말라고 왕들에게 경고하셨다. 내가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을 건드리지 말고 내 예언자들을 해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온 땅아, 여호와께 노래하여라. 날마다 그의 구원을 전하여라. 모든 나라에 주님의 영광을 알리고 백성들에게 그의 놀라운 일을 전하여라.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그를 찬양하며 다른 어떤 신들보다 그를 두려워해야 한다. 모든 나라의 신들은 우상에 불과하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신 분이다. 그에게는 영광과 위엄이 있고 그의 성전에는 능력과 기쁨이 있다.

땅 위의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여호와의 영광과 능력을 찬양하여라. 여호와의 이름에 걸맞는 영광을 그에게 돌리고 재물을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가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드려라.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어라. 세계가 굳게 서고 움직이지 않는도다. 하늘아 기뻐하고 땅아 즐거워하여라. 모든 나라들 가운데 여호와는 왕이시다라고 외쳐라. 바다와 거기에 가득 찬 모든 것들아 외쳐라. 들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아 기뻐하여라. 주께서 세계를 심판하러 오시니 숲의 나무들도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할 것이다. 여호와께 감사드려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사랑은 영원하시다. 너희는 외쳐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구해주십시오. 우리를 모아주시고 모든 나라들 가운데서 우리를 구해주십시오. 그러면 주께 감사드리고 기쁘게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히 영원히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러자 모든 백성이 아멘을 외치면서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다윗은 아삽과 다른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남겨두고 거기에서 날마다 규정대로 섬기게 했습니다. 다윗은 또 오베데돔과 다른 레위 사람 68명에게 그들과 더불어 섬기게 했습니다. 호사와 여두둔의 아들 오베데돔은 문지기입니다. 다윗은 제사장 사독과 다른 제사장들을 기브온의 산당에 있는 여호와의 성막 앞에 남겨두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책에 적혀있는 규례를 따라 아침 저녁으로 제단 위에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을 바쳤습니다. 헤만과 여두둔과 다른 레위 사람들도 함께 일했는데 그들은 여호와의 영원하신 사랑에 감사하며 그것을 찬양했습니다. 헤만과 여두둔은 나팔을 불며 제금을 치는 일을 했고 하나님께 노래 부를 때에는 다른 악기들도 연주했습니다. 여두둔의 아들들은 문지기로 일했습니다. 그 뒤에 모든 백성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윗도 자기 가족에게 복을 빌어주려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윗이 자기 왕궁으로 옮긴 뒤에 예언자 나단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백향목으로 지은 집에 살고 있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는 장막에 있어

나단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과 함께 계시니 무엇이든지 왕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너는 내가 살 집을 지을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낼 때 어떤 집에서도 살지 않았다. 나는 지금까지 장막을 내 집으로 여기면서 옮겨 다녔다. 나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지파들과 함께 옮겨 다녔지만 한 번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백향목 집을 지어달라고 하지 않았다. 너는 내 종 다윗에게 전하여라. 나는 네가 양떼를 따라다니며 돌볼 때에 너를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웠다. 나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있었고 너를 위해 내 원수들을 물리쳐 주었다. 앞으로 나는 내 이름을 이 땅의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처럼 위대하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한 곳을 정해 주어 다시는 떠돌아다니지 않고 머물러 살도록 해주겠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괴로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며 악한 백성도 전처럼 그들을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내가 사사들을 세웠을 때부터 너희를 계속해서 괴롭히던 악한 나라들과 너의 모든 원수들을 물리쳐 주겠다. 이제 내가 선언한다. 네 뒤를 이어 네 자손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울 것이다. 너의 날이 끝나서 네가 조상들에게 돌아갈 때에 너의 아들 중 하나를 새 왕으로 삼겠다. 그러면 그가 나를 위해 성전을 지을 것이며 나는 그의 집안이 이 나라를 영원히 다스릴 수 있게 하겠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나는 사울에게 베푼 사랑을 거두어 드렸으나 너의 아들은 영원히 사랑해 줄 것이다. 내 집과 나라를 그에게 영원히 맡기겠고 그의 왕좌를 영원토록 없애지 않을 것이다. 나단은 자기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윗에게 전했습니다. 그 후에 다윗 왕은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제가 누구이기에 저를 그토록 위해 주십니까? 제 집안이 무엇이기에 그토록 위해 주십니까? 하나님, 주께서는 제 집안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까지 친절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주의 종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저를 존귀한 사람과 같이 높이셨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인 저를 귀하게 대해 주시니 주께 무슨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잘 아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처럼 놀라운 일을 해주셨고 이 큰 일들을 저에게 모두 알게 하셨습니다. 오 여호와시여, 우리가 귀로 들은 것처럼 주와 같으신 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주밖에는 다른 참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같은 주의 백성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기 위해 구원하신 유일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널리 알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에게 위대하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들을 이끄셔서 다른 나라를 그 땅에서 쫓아내셨습니다. 또한 이집트의 노예로 있던 그 백성을 구해주셨습니다. 주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여호와여, 저희 집안과 주의 종인 저에게 하신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시면 백성이 주를 알고 영원히 섬길 것입니다. 모든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종인 저의 집안도 주 앞에서 굳게 설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주께서 제 집안을 크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므로 제가 감히 주께 기도드립니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인 저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께서 저의 집안에 복을 주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으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겠습니다.

0: FABC 극동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모닝프레이즈 박은아입니다. 복된 주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성경에 보면요. 감사를 잘 표현해서 잊지 않아서 더 큰 복을 받은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중 한 명인데요. 기적을 경험한 10명 중에서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합니다.

감사한 사람은 단 한 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물으셨죠. 나머지 아홉은 어디 있느냐고요. 감사할 줄 알았던 그 한 사람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었나요? 육신의 치유를 넘어 영혼의 구원이라는 최고의 축복을 안겨주셨습니다. 오늘은 한 해의 절반을 결산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돌아와 엎드렸던 그 한 사람이 되는 복된 주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반년의 은혜를 벅차게 기억해내고요. 또 남은 반년 동안 채워주실 은혜까지 미리 감사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지요. 시편 100편 1절 말씀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잠시 걸음을 멈추고 우리 주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복된 날 되시길 바라면서요. 넉넉하게 감사하는 복된 맥주 감사주일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영어 찬양 함께 하십니다.

감사하는 성도여 영어 찬양까지 이어졌습니다. 아주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맥주 감사 풍경은 어땠을까요? 척박한 땅과 모진 날씨를 뚫고 맺힌 가장 귀한 첫 이삭 한 단을 품에 안았겠죠. 누구보다 먼저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서 하나님 광야 같은 땅에서 이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신 거 은혜입니다. 기뻐하며 춤추던 축제가 바로 오늘 맥주절인데요. 보리 한 단을 끌어안고 벅차게 달려갔던 그 농부의 마음 오늘 우리도 함께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지선의 감사 그리고 국립합창단의 찬송 이어집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내 영혼이 극히 깊은 데서 소프라노 신영옥의 찬양이었고요. 함께 들으신 곡 크룩스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이어졌습니다. 잠시 걸음을 멈추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내고 또 감사를 표현하는 복된 주일 보내시고요. 넉넉하게 미리 감사하는 맥주 감사주일 되시길 축복합니다. 노미선 김성은의 연주 찬양 함께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닝프레이즈 저는 박은하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 문화 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 기업 덕청건설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청건설과 함께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잠언 16장 23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공교한 솜씨, 아름다운 생활문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여 온세미로 공방, 행복한 선물 만들기에서 함께합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안녕하세요. 찬양이 있는 마을 진지혜입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곳은 어딜까요? 바로 머리인데요. 이 머리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예민하게 보호하고 지키는 것은 눈입니다. 우리 주위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제일 먼저 반응을 보이는 것은 다름 아닌 이 눈인데요. 먼저 눈동자를 지키기 위한 행동에 들어가도록 머리에서 명령을 내리고 그 명령을 받은 기관은 눈을 빨리 감을 수 있도록 전달합니다. 그래서 어떤 갑작스러운 상황에 놓였을 때 우리가 눈을 가장 먼저 질끈 감게 되고 또 큰 사고를 당해서 온몸이 다 깨져도 멀쩡한 곳은 이 눈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강한 보호 본능이 눈에 제일 먼저 작용했기 때문이죠.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로 이 눈동자처럼 지켜주겠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눈동자와 같이 아주 중요하고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만나도 무사할 수가 있고 온전한 삶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 애틋한 사랑과 보호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들의 바로 그 연약함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기회가 됩니다. 찬송을 받으실 그분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질 않으십니다. 연약함이 크면 클수록 그는 자기의 힘을 나타내시려고 더 가까이 오십니다. 우리들의 궁핍이 크면 클수록 그가 친히 우리의 친구이심을 믿을 수 있는 더 큰 근거를 우리는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70여 년 살아온 나 자신의 체험입니다. 시험이 크면 클수록 난관이 크면 클수록 주님의 도우심은 더 가까이 나타나십니다. 때때로 나는 완전히 어쩔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질 않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더 많은 기도, 더 많은 신앙, 더 많은 인내와 실천이 그 축복들을 가져다 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할 일은 우리들의 마음을 그분 앞에 쏟아놓는 일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자기가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라고 말했죠. 우리가 연약할 때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시간이 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과 더 많은 교제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말. 매주 토요일 이 시간에는 시편 묵상으로 함께합니다. 아름다운 시로 가득한 성경 시편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찬양을 선물하는데요. 이 시간 시편 말씀 묵상과 함께 그 말씀에 아름다운 곡이 붙은 찬양들 함께 나눌게요. 오늘은 시편 62편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 너희가 일제히 박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저희가 그를 그 높은 위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들려 익김보다 경하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 치심치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인도하며 보호하셨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만 읽으면 딱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렸을 적 집에 닭을 여러 마리 키웠었는데요. 잘 지내던 중 위험한 상황에 닥치면 어미 닭은 자신의 날개 아래 병아리들을 싹 감싸던 장면입니다. 병아리가 세 마리가 됐든 네 마리가 됐든 여섯 마리가 됐든 정말 감쪽같이 숨기는 걸 볼 수 있었는데요. 병아리들에게는 어미의 날개가 세상 그 무엇보다 안전하고 견고하고 탄탄한 보호막이 되는 겁니다. 하물며 이 말씀에 나오는 독수리의 날개는 얼마나 더 크고 든든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보호하심을 이 날개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수리의 날개와 같이 어려움에 처한 우리를 건져내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 그 어떠한 요새보다 안전하고 든든한 하나님의 날개인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면 인간적인 고집을 부리고 내 생각대로 하려 하고 옛 습성을 따라 돌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향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꼭 기억하며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믿고 그 날개 아래 진정한 평안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출애굽기 14장 4절 말씀인데요.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기도 많이, 걱정 조금. 이 시간에는 사자와 어린 양 출판사에서 펴낸 도나 말티즈의 묵상집 기도 많이, 걱정 조금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힘이 되는 말씀 묵상 함께 하시죠.

도움을 구하며 부르짖는 이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들으시고 구하시리라. 시편 34편 17절. 하나님이 듣기는 하시는지 궁금할 때가 있으십니까? 당신의 기도가 묵살당할까 걱정이 되십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당신의 염려, 문제, 질문에 대해 하나님이 관심도 없으시고 듣지도 않으신다고 생각하도록 하는 것은 악한 영입니다. 당신과 주님 사이를 틀어지게 하려는 자는 거짓의 아비인 사탄입니다. 진실은 당신이 기도 가운데 내뱉은 모든 말이 향기로운 연기처럼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러 갈 때 그분이 당신의 말을 몹시도 듣고 싶어 하시며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한마디 한마디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 말씀드린 후 그분의 반응을 기다리십시오. 그분의 말씀이 당신을 더 가까이 그분 곁으로 이끌고 구원할 겁니다. 하나님, 가까이 오십시오. 주님의 귀를 활짝 여셔서 제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제 기도를 주님께 피어오르는 향으로 여겨주십시오. 들어올린 두 손은 나의 저녁 기도입니다.

거친 바람이 몰아치는 높은 산 꼭대기 절벽 위에는 흙 한 줌 제대로 없는 척박한 바위 틈에서 자라나는 낙낙장송이 있습니다. 이 나무는 매서운 겨울 폭풍이 불어오고 지독한 가뭄이 찾아와도 결코 시들거나 쓰러지는 법이 없는데요. 주변의 나무들이 비옥한 땅에서도 쉽게 꺾일 때 이 절벽 위의 나무가 그토록 굳건하게 생명을 지켜낼 수 있는 비결은 참 의외의 곳에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줄기는 비록 거친 비바람을 온몸으로 막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뿌리는 단단한 바위 깊숙한 틈 사이로 밀어넣어 반석과 하나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사방에서 거센 태풍이 흔들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거대한 바위가 나무의 뿌리를 완벽하게 움켜쥐고 보호해주고 있었던 거죠.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이와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의 보호하심은 우리의 삶에 바람이 불지 않게 막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풍랑이 와도 우리를 붙들어줄 단단한 반석이 되어주시는 은혜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흔들리고 감당하기 힘든 시련이 찾아올지라도 우리의 피난처이신 주님께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린 사람은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내 삶을 뒤흔드는 거친 환경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고 지쳐 있다면 변함이 없으신 반석 되신 주님을 더 의지해보면 어떨까요? 나의 요새이자 방패이신 주님의 품 안에서 영혼의 안전함을 누리며 오늘도 담대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시편 18편 2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더 행복한 찬양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복음 70년, 그리고 영원히.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됐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 한글.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의 이름과 따뜻한 마음을 품은 도시 바로 세종시입니다. 글자가 문화를 만들고 문화가 도시를 키우는 한글이 살아 숨쉬는 도시 대한민국의 대표 한글 문화도시 세종특별자치시가 한글의 더 큰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0: 다시 메시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오늘의 만나. 오늘의 만나 매주 주일 이 시간에는 대흥침례교회 정인택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십니다. 오늘은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까지를 본문으로 화목의 향기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1: 할렐루야. 일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시고 인도하신 걸 여러분 믿으시나요? 아멘. 그것이 은혜입니다. 귀하신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인도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했는데 여러분들이 사랑의 그 말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한번 기억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 사랑의 무게가 얼마나 될까? 미국의 철인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죠. 딕 호이트. 이분은 뭐 여러분 영상이나 이런 유인물로 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중증 뇌성마비를 앓고 있는 아들과 함께 철인 3종 경기를 뛰었던 그런 아버지입니다. 철인 3종 경기가 뭔지 아시죠? 수영, 사이클, 그리고 마라톤. 이 긴 거리를 함께 소화하는 그런 운동입니다. 77년에 아들이 동네에서 자선 바자회를 하는 달리기 대회에 나가고 싶다는 그 말을 듣고 아버지가 휠체어를 밀고 뛰기 시작한 것이 시작이 되어서 철인 3종 경기를 통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울렸던 그런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놀랍게도 이 부자는요 이 기간 동안에 1,100번 정도 대회에 참석하고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는 놀랍게도 기록이 2시간 40분대에 들어올 정도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두 분 다 돌아가셨습니다. 코로나가 한참이던 21년에 아버지가 80세로 돌아가셨고 2년 뒤에 23년에는 아들이 61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많은 대회들을 겪을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힘들지 않으십니까? 왜 힘들지 않겠어요? 혼자 몸으로 뛰는 것도 힘이 드는데 중증 장애를 안고 있는 이 아들과 함께 뛰고 수영하고 이끌어가는 것이 왜 힘들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 아버지의 대답이 한결같습니다. 예, 힘이 됩니다. 그런데 아들의 미소를 보면 이 모든 것들이 보상이 되었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아들을 함께 뛸 때 이 아들이 행복해하는 그 미소를 보고 아버지는 최선을 다하여서 그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하여서 이 아들과 함께 하는 거죠. 어찌 보면 이것이 사랑의 무게인지 모릅니다.

0: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사랑의 무게를 담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라는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일 수 있을까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향기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향기이고 예수의 귀하신 향기이기 때문에 마치 아버지가 이 아들과 함께 열심히 그를 밀고 뛰고 있는 그 시간, 수영을 할때이 아들이 탄 보트를 끌며 수영하고 있는 이 아버지, 사실은 내가 움직이는 것 같은데 아버지가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냐고, 예수의 향기가 있냐고 물으시는 이 성경의 말씀은 사실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무게가 저와 함께 하고 있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수 있는 은혜는 우리의 향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의 향기가 이 시간도 함께 하시기에 그 향기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묻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제 이 향기가 누구의 향기인지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의 그 향기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이 향기가 저와 여러분에도 있기 소망하면서 이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그러면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먼저 다가가는 것입니다. 사랑은 어떤 거냐면요, 먼저 다가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1: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0: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받고 있는 이 구원의 능력,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것은 어떤 은혜가 있는지를 오늘 본문이 설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자. 화목, 히브리어로는 샬롬입니다. 이 샬롬과 화목은 단순히 내 인생 가운데 갈등이 없고 잘 살아가는 것, 그것을 말하지 않고 이 화목, 샬롬이라는 이 단어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백성,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이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죄로 인해서 끊어졌던 이 모든 관계를 주님께서 다시 관계를 회복시키신 것, 그것을 성경이 화목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도 하나님과 화목하신가요? 아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샬롬, 평안이 넘치시나요? 아멘.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끊어졌던 죄로 인한 그 관계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다시 연결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인가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1: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0: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언제 죽으셨냐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연약한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도 없었던 그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맺겠다는 의지도 없었던 그때에. 우리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던 그때를 우리가 연약할 때라고 기록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보이셨냐면,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려오시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마치 집 나갔던 탕자를 아버지가 먼저 보고

보고 뛰어가는 것처럼 이 아들을 기다리면서 동굴 밖에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지쳐서 돌아오고 있는 모든 것을 탕진하고 돌아오고 있는 이 아들을 향하여 뛰어가는 아버지처럼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 달려오시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이 능력이 있었나요? 아니요. 그는요, 우상을 만드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십니다. 그를 불러내셨을 때 그는 몰랐을 겁니다.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된다는 거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셔서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되게 하실 것 그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그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왕좌를 잃어버리고 이제 인생이 끝난 줄 알았던 그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찾아오셔서 설득하십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지 않겠냐고 말씀합니다. 모세는요, 나는 그거 못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 있는 능력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그 말이 맞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그때에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을 때에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이제 모세가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뿐인가요? 기드온,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데 강한 용사여 이렇게 부르십니다. 강하기는요, 숨어서 포도주 틀에서 이제 그 곡식을 타작하고 있는 그 아무것도 아닌 기드온을 하나님이 부르시지요. 그는 몰랐을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는 거 잘 아십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는 힘도 없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함께 하자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디코이트 그 아버지가 이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경기들을 나서면서 마치 아들은 내가 이 경기에 참석하고 있는 것 같아서 기쁘고 내가 뛰고 있는 것 같고 내가 수영하는 것 같고 내가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의 힘이 아니라 뒤에서 밀고 당기고 있는 아버지의 힘이었지요. 그러게 이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께서는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사랑은요, 먼저 다가오는 것입니다. 먼저 앞서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까지 우리를 찾아서 걸어오신 분이십니다. 에덴이 붕괴하는 그 시간부터 전능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계획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향해 걸어오신 그 주님, 그리고 내가 능력 있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시는 그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사랑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다가가시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인간의 관계가 끊어져 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시대에 살고 있고 점점 우리는 우리의 것들을 잃어버리는 시대에 살고 있고 접촉하면서 사람과 사람을 만나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화면을 대하고 있는 시대, 어쩌면 사람과의 관계가 더 많이 깨질 수밖에 없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사랑의 향기를 가지고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다가가시는 겁니다. 이 한 주간도 내가 다가가서 관계를 회복하고 내가 다가가서 이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기억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이 시간에 우리가 돌아왔을 때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처럼
사랑하신

0: 그분이 나에게 먼저 오신 것처럼 내가 이 말씀같이 내가 이웃을 향해 가족을 향해 먼저 다가가서 이렇게 막혀있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대형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은 어떤 걸까요? 두 번째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사랑은 가장 귀한 것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남는 시간을 주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남는 감정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 최선의 것을 나누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1: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0: 우리가 이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은혜가 있냐면 은혜로 들어감을 얻었습니다. 은혜로 들어간다는 이 말이요, 이런 뜻입니다. 왕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은 왕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죄인인 우리는 전능하신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는 전혀 구원에 대해서 생각도 하지 못하고 능력도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죽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 은혜는 무엇이냐면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나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그런 자격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장 8절에는요 또 다른 버전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1: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0: 우리가 연약할 때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여전히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그때에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말로만 사랑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위해 다가오시는 사랑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이지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아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가장 귀한 것,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핍박하는 그들을 향하여 축복할 수 있을까요? 예,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 거했더니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삶 가운데 묻어나는 겁니다.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냄새가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는데, 우리가 무너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내 마음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저 약하고 힘든 지체를 위해서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정성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닌데 어느덧 우리에게 하나님의 향기가 이렇게 묻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사랑은요, 어찌 보면 우리에게는 아주 크게 부담되는 사랑이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 나한테 그렇게 하셨어요? 내가 뭐라고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죽기까지 저를 사랑하셨나요? 어찌 보면 이 사랑이 우리에게는 부담되는 사랑인지 모릅니다. 시인 황인숙 씨가 딸꾹거리다라는 시를 지었는데요. 그 시의 일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는 감자찌개에 돼지고기를 내 밥 위에 얹어주셨다. 제발 아버지, 나는 그것을 씹지도 못하고 꿀꺽 삼켰다. 아마도 아버지가 함경동 부지였던 것 같습니다. 함경도시 감자찌개가 뭔지는 잘 모르는데 제가 인터넷에서 뒤져보니까 이렇더라고요. 비교

가 많은 돼지고기를 넣고 끓이는 겁니다. 이게 젊은 사람한테는 입에 맞지가 않죠. 근데 아버지가 항상 밥을 먹을 때면 이 두툼한 비계가 들어있는 이 돼지고기를 내 밥 위에 얹는 겁니다. 부담되지요. 아, 제발 아버지, 안 그러면 좋겠는데. 근데 주신 거니까 어떡해요. 씹지도 못하고 그 물컹거리는 비계 안 좋아하는 사람은 그거 못 먹잖아요. 꿀꺽 삼켜버렸습니다. 그 다음 시가 이렇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다시 내 밥 위에 또 올려놓는 겁니다. 왜 이 아버지는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그 찌개에서 제일 좋아하는 부위가 바로 두툼한 비계가 있는 그 고기입니다.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부위입니다. 그것을 아버지가 먹지 않고 이 딸의 밥 위에 올려놓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이 우리에게는 버겁습니다.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의 영혼 위에 올려놓으십니다. 하나님, 제가 구원해달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럴 자격도 없습니다. 내 인생은 그럴 자격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예, 아십니다. 마치 이 아버지가 두툼한 비계를 딸의 밥 위에 올려놓는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이 부담스러운 구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할 수 있는 것, 내 능력으로 되는 것, 그것을 주는 게 아닙니다. 부담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요,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그러기에 이 사랑은 희생이 동반되는 사랑입니다. 내가 먹지 못하고 딸 위에 그 고기를 올려놓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귀한 것, 내가 그토록 아끼는 것, 남 줄 수 없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무엇이냐면요,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경험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귀하신 능력으로 우리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있는 것이 아니고, 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는 연약할 때에, 구원에 대해서 관심도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가장 귀한 것을 우리의 인생의 영혼에 그 십자가를 올려놓으신 겁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에 귀하신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 귀한 사랑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눈빛을 마주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그러기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놀라우신 사랑은 거의 그저 베풀 수 있으니까 주는 사랑도 아니고, 남아서 그 시간을 드려주는 것도 아니고,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모든 것을 쏟아 놓으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하고 힘든 세상, 어려운 이들을 향하여 물질도 쓰고, 그리고 시간도 쓰고, 우리의 모든 것도 썼지만,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이 아니라 동정하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겼는지 모릅니다. 지난주 설교 기억나시나요? 공감한다는 것은 어떤 건가요? 그 사람의 자리에 내려가서 앉는 겁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의 고난을 보고 가서 땅바닥에 앉아서 7일 밤낮으로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고 함께 앉아 있는 겁니다. 그것이 사랑이고 공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쩌면 이 많은 물질을 세상에 흘려보내기도 하고, 우리의 시간들을 흘려보내기도 하고, 우리의 열정을 흘려보내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의 전적인 마음을 다 거기에 쏟지 않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한 게 아니라 동정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것을 아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세상을 향하여 흘려보내는 시간, 우리의 마음, 우리의 물질,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사랑이

0: 함께 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웃을 향해서 내 옆에 있는 지체를 향해서 쓰여지는 사랑의 마음이 그냥 동정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가장 귀한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 영혼에 주님의 십자가를 얹어 놓으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며 흐뭇해했던 그 하나님의 표정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그 사랑의 모습이 그 사랑의 감정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향하여 걸어갈 때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물질을 사용할 때에 우리의 시간을 사용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이 향기를 통해 세상이 예수를 알게 하시는 놀라우신 귀한 복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은요,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넘어지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 5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1: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0: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적고 있는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어떻게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하나요? 예, 환난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룬다는 겁니다. 이 소망이 무엇인가요? 그냥 시간이 되면 잘 될 거야 생각하는 게 소망이 아닙니다. 이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소망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환난이 있지만 환난이 끝이 아닌 것을 알고 이 환난을 통해서 인내가 생겨날 거고 이 인내가 우리를 연단하게 될 거고 이 연단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그 소망 반드시 이루어질 그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바울은요 이제 내 육신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내가 보았던 그 3층천 그 놀라운 곳에 있는 게 나에게는 가장 좋지만 하지만 너희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여기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요 언제든지 이 목숨을 벗는 그 시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 환난 속에서도 소망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그 소망.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한 번도 우리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끌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통해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소망 가지고 있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알게 된다면 오늘도 우리는 환난 속에서도 그 소망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요 얍복강가에서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녀들 또 내가 벌었던 그 모든 재산 다 떠나보내고 얍복강가에 엎드려 있습니다. 능력이 없는 거죠. 형 에서를 만날 힘이 없는 겁니다. 두려움으로 가득한 그 밤에 누가 찾아오시냐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은요 포기하지 않으시니까요.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 그 얍복강가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자객인 줄 알고 그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환도뼈를 내리치십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난 것 같습니다. 아니 그 힘있게 있던 인생을 가지고도 지금 두려운데 환도뼈가 부러져서 이제는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인생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모든 것이 다 무너진 줄 알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소망이었다는 것을 야곱은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내 12명의 아들이 이스라엘의 근간이 되는 지파가 될 것을 그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의 인생에 찾아오는 환난이 있죠. 형들이요 요셉을요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팔아먹고 나서

없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 절망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된그 아들을 보는 순간, 이제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환도뼈를 치신 이유를 그때서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입니다.

0: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아니까.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 인생 그 야곱 사기꾼 그 인생을 바꾸셔서 환도뼈를 내리치시면서까지 사랑하셔서 끝까지 사랑하셔서 내 이름을 이스라엘 그렇게 부르시고 이제 이 자녀들로 이스라엘 근간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보는 순간 신적인 존재인 그 바로 앞에서 두 손을 들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었던 인생이 야곱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스스로 포기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가족들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같이 한번 읽고 마치죠. 같이 읽습니다.
1: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0: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귀한 사랑으로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 오늘의 만나 지금까지 대흥침례교회 정인택 목사님께서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까지를 본문으로 화목의 향기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설교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지역번호 042-525-8881번 대흥침례교회로 전화해 주십시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청취자 수기 공모전이 열립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곁에는 극동방송과 함께했던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힘들었던 어느 날 들려온 찬양 한 곡, 포기하고 싶던 순간 들려온 말씀 한 구절, 라디오를 켜고 함께 드렸던 기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까지. 어쩌면 나에게는 평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받은 은혜와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놀라운 이야기들을 마음껏 나눠주세요. 수상작은 70주년 기념 수기집 단행본으로 출간되는 특별한 기회와 함께 최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접수는 7월 24일까지이며 분량은 A4 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문자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70년 동안 전파를 타고 흘러온 하나님의 은혜,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경주시 성건동 경상북도에서 고려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오늘도 고려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경주 하이웃교회 김조훈 목사님입니다.
1: 처음에 고려인들을 만났을 때에는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사역을 주로 했었고 저에게 아이들 방과 후 교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을 때 기도하는 가운데 고려인 아동 청소년 방과 후 교실을 진행하면서 현재 7년째 이 사역을 중심으로 고려인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고려인을 전도해야 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제 주변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제 주변으로 어떤 사람을 보내주실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고려인이 저에게 보내주셨으니 저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지요.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지금 현재 고려인들의 파수꾼이라고 생각합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실 때 그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부르셨다고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파수꾼의 역할은 적이 오면 그 적을 성 안에 있는 사람에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알리지 않으면 파수꾼의 책임이지만 알리는 소리를 듣고도 듣지 않는 것은 성 안에 있는 사람이 잘못이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고려인의 파수꾼은 아니겠지요.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옆에 붙여주신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한 파수꾼으로 나를 부르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바로 옆에 있는 가족, 이웃, 그리고 지금 여러분 옆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사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를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 나를 파수꾼으로 부르신 하나님, 그 부르심을 기억하며 내 곁의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전해보세요. 주님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길 기다리십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경주 하이웃교회 김조훈 목사님이었습니다.

FEBC 곧이어서 세 주간을 맞으며가 방송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 주간을 맞으며의 곰부영입니다. 세 달 7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 주일인데요. 우리는 흔히 예배를 거룩한 산 제사라고 하지요. 이 말의 참뜻은 우리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응답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감사의 응답은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 드러나야 하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거룩한 산 제사가 되려면 믿음 생활과 세상 생활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균형 있게 이루어져 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성도들이 교회 예배를 마치고 세상 속으로 나가는 순간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일도 믿음 생활과 세상 생활이 균형 있게 이루어지는 그런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2주간 교회 절기 그리고 과거 한국교회 안팎에서 일어났던 일들과 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위해 몸바쳤던 교회사 속의 사람들의 얘기로 엮어드리는 새 주간을 맞으며 7월의 첫 번째 주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여섯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에 예전색을 말씀드리는데요. 당분간은 계속 녹색을 사용하게 되죠. 예전색 녹색은 생명과 번영을 상징합니다. 강림절에서 오순절까지를 교회력의 전반기, 오순절에서 대림절까지를 교회력의 후반기라고 부르는데 교회력의 후반기에는 신앙과 교회의 성장 성숙에 힘쓰게 됩니다. 이제 교회력의 후반기인데 나의 신앙과 우리 교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시편 16편, 갈라디아서 5장, 누가복음 9장을 보면서 율법과 자유에 대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7월 7일 화요일에는 침례신학대학이 설립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72년 전인 1954년 7월 7일에 침례신학대학이 설립됩니다. 미남침례회에서는 1953년 6월 침례회 성경신학원을 설립했는데 침례회 총회는 이 침례회 성경학원을 정식신학원으로 정식신학교육기관으로 인가해줄 것을 문교부, 그러니까 지금의 교육부에 신청했고 이 신청이 받아들여져 침례회 신학교가 문을 열게 됩니다. 침례회 신학교의 초대 교장은 에버네티 선교사님이었고 2대 교장은 노월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침례회 신학교는 1973년 한국 침례회 신학대학으로 승격했는데 대전시 중구 목동에서 출발한 침례교 신학대학은 현재 대전시 유성구 하기동에 넓은 캠퍼스를 마련하고 많은 침례교 교육자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 침례 신학대학이 1954년 7월 7일에 설립됐습니다. 7월 8일 수요일에는 정남수 목사님이 별세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61년 전인 1965년 7월 8일 우리나라 나사렛 교회 설립자 정남수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평안남도 강서군에서 출생했습니다. 일찍이 미국 유학을 했고 처음에는 감리교 목사님으로 그 다음에는 성결교 목사님으로 사역하다가 자치와 자립교회 가운데 하나인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동참하게 되죠. 다시 미국으로 가 공부하다 해방 이후 미국 나사렛 교회 해외 선교부 파송으로 선교사 자격으로 귀국해

한국 나사렛 교회의 기초를 닦게 됩니다. 그 후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 1965년 7월 8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같은 날 7월 8일 수요일에 구출라프 선교사님이 출생한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제일 먼저 들어온 선교사님은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펜셀라 선교사님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도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려고 애쓴 분들이 있어요. 독일의 구출라프 선교사님이 그 가운데 한 분이죠. 구출라프 선교사님은 동양을 깊이 사랑한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23년 전인 1803년 7월 8일에 태어나셨는데 처음에는 중국 선교를 하다가 1831년 로드 아모스토호라는 배를 타고 우리나라 서해안에 들어오게 되죠. 구출라프 선교사님은 충청도 서해안 홍주에서 당시 임금이던 순조에게 예물과 성경을 보내고 영국과 통상을 요구하는 편지를 올립니다. 구출라프 선교사님은 이 편지의 회답을 기다리며 그곳 주민들에게 성경과 전도지를 나눠주고 감자종자를 심는 법 그리고 저장법을 알려주죠. 우리나라 초등학교 교과서에 보면 구출라프가 감자 재배법을 알려준 것이 나옵니다. 정부는 구출라프에게 거절의 뜻을 밝히며 예물도 돌려보내지요. 구출라프 선교사님은 그 후에 중국과 일본의 복음을 전하며 애쓰다 홍콩에서 돌아가셨는데요. 그 구출라프 선교사님이 1803년 7월 8일 출생하셨습니다. 7월 9일 목요일에는 주기철 목사님의 가묘가 국립묘지에 안장된 기록이 있습니다. 서울 동작동 국립묘지 애국지사 묘역에는 목사님의 묘가 여럿 있습니다.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 신석구 목사님, 3.1운동 주동자 가운데 한 분인 김재근 목사님, 임시정부 검사원장을 지낸 이상만 목사님의 묘가 있는데 그 가운데 주기철 목사님의 묘는 지금으로부터 58년 전인 1968년 7월 9일 안장됐는데요. 이 묘는 시신을 모시지 않은 가묘입니다. 신석구 목사님의 묘도 의관과 유품을 모신 의관장 묘라고 하죠. 주기철 목사님의 시신은 평양 묵은 돌박산에 있는 기독교인 묘지에 안장돼 있다가 다시 북한 애국지사 묘지로 이장됐었는데 이유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일본에 저항한 독립투사로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시 애국지사 묘역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는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통일이 이루어지면 그 유해를 찾아 우리 동작동 가묘로 된 국립묘지에 안장할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같은 날 7월 9일 목요일에 크리스찬 신문이 창간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1960년 4월 혁명 뒤에 교계는 혼란을 겪었죠. 세문안교회 김대보 장로님을 중심으로 한 교계 인사들이 교회 질서 회복과 갱신을 위해 주간지를 창간한 것이 바로 크리스찬 신문입니다. 처음 이름은 크리스찬이었고 사실은 교회의 혁신, 교회 통일, 보도의 중립입니다. 그 뒤 1963년 크리스찬 신문으로 바꾸었고 1969년 9월 한국가정문서선교회에서 복음선교의 비전, 교회 쇄신과 일치, 신앙의 생활화를 3대 사시로 신문을 발행합니다. 그 외에 신앙 논문과 문예작품 공모, 기념 공개 강좌 개최 등 여러 분야에서 기독교 교회 문화 발전을 돕고 있습니다. 현재는 교계 행정과 교계 중심의 소식을 주로 다루고 있고요. 독자의 대부분이 기독교 목사님 등 교역자가 점하고 있는 순수한 종교지로 현재 총 16면으로 매주 발행되고 있습니다. 그 크리스찬 신문이 올해 창간 66주년을 맞게 됩니다. 7월 11일 토요일에는 워너메이커가 출생한 기록이 있습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으로 불려지는 워너메이커는 많은 백화점을 갖고 있는 부자로 최신부 장관을 지냈고요. YMCA 운동에도 앞장을 선 분입니다. 워너메이커 하면 무엇보다 주일학교에 열심을 낸 분으로 장관 재직 시에도 주일에는 주일학교에서 어린이를 가르치는 일을 빠뜨리지 않았다고 하죠. 워너메이커가 지금으로부터 188년 전인 1838년 7월 11일에 출생했는데요. 워너메이커는 1907년 한국에 YMCA를 지을 때 많은 돈을 기부했습니다. 그때 한국 이름으로 워너메카라는 이름을 쓰기도 했었죠. 이제 교회마다 여름 성경학교를

0: 준비하는데 장관이 돼서도 주일학교 교사직분을 귀히 여겼던 워너메이커를 기억하며 여름 성경학교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2주간 교회의 절기 그리고 과거 한국교회 안팎에서 일어났던 일들과 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위해 몸바쳤던 교회사 속의 사람들의 얘기로 엮는 3주간을 맞으며 지금까지 구성진행의 공부영이었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경주시 성건동 경상북도에서 고려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오늘도 고려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경주 하이웃교회 김조훈 목사님입니다.
2: 처음에 고려인들을 만났을 때에는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사역을 주로 했었고 저에게 아이들 방과 후 교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을 때 기도하는 가운데 고려인 아동 청소년 방과 후 교실을 진행하면서 현재 7년째 이 사역을 중심으로 고려인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고려인을 전도해야 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제 주변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제 주변으로 어떤 사람을 보내주실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고려인이 저에게 보내주셨으니 저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지요.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지금 현재 고려인들의 파수꾼이라고 생각합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실 때 그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부르셨다고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파수꾼의 역할은 적이 오면 그 적을 성 안에 있는 사람에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알리지 않으면 파수꾼의 책임이지만 알리는 소리를 듣고도 듣지 않는 것은 성 안에 있는 사람이 잘못이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고려인의 파수꾼은 아니겠죠.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옆에 붙여주신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한 파수꾼으로 나를 부르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바로 옆에 있는 가족, 이웃, 그리고 지금 여러분 옆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사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를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나를 파수꾼으로 부르신 하나님, 그 부르심을 기억하며 내 곁의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전해보세요. 주님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길 기다리십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경주 하이웃교회 김조훈 목사님이었습니다.
3: 1분 찬양 교회의 부흥을 꿈꿉니다. 편안한 소리와 아름다운 영상으로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더하는 영상 음향 설계 및 시공 전문 업체 믿음의 기업 프레이즈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교회의 부흥을 꿈꿉니다. 편안한 소리와 아름다운 영상으로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더하는 영상 음향 설계 및 시공 전문 업체 믿음의 기업 프레이즈와 함께했습니다.

0: C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예레미야 17장 14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귀한 아침, 주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곽금아입니다. 한 주를 살아오며 몸이 지치고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었죠. 눈에 보이는 상처는 금방 알 수 있지만 마음속 깊은 곳의 아픔과 염려는 쉽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또 누군가는 걱정과 근심,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실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분명한 소망을 전합니다. 주님,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습니다. 우리의 참된 치유는 우리를 지으시고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됩니다. 주님은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지친 영혼을 새롭게 하시며 연약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선하신 아버지십니다. 오늘 이 주일 아침 예배 자리로 나아가며 우리의 무거운 짐과 아픔을 주님께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치유하시는 주님,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우리의 영혼의 새 힘을 허락하실 겁니다. 오늘도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만나며 그 은혜 안에 참된 위로와 기쁨을 누리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일 아침 주님을 만나는 기쁨, 지금 시작할게요.